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함께 하고 계시고요. 8745님께서 오랜만에 카페 나와서 일을 하는데 옆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특하네 하고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글쎄 폴더폰을 쓰고 있는 거 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중에 어쨌든 스마트폰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아예 핸드폰을 없애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폴더폰, 그러니까 2G폰이라고 하죠. 그걸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도. 노래 들을까요? 이창섭, At the End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 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살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2: 20주년 컬투쇼!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긍정에너지가 전해지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고들 해요. 사실 이건 유전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머 감각이 좋으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거실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박장대소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장점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고마움도 전하시고요. 저도 물려받은 밝은 기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수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821님께서 요즘 화가 너무 많이 나요. 남편이 여유로운 성격인데 연애 때는 그게 참 좋더니 요즘에는 그것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 얘기했더니 화병이라면서 명상호흡법을 추천해 주네요. 아니 근데 결국 좀 길게 봤을 때는 그 남편분의 여유로운 성격이 좋으실 거예요. 네, 너무 약간 파트너가 불같은 성격이어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명상호흡법도 좋긴 하지만 이럴 때는 뭐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먼저 대화를 한번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냥 편하게요. 네. 최선미님께서 출장 갔다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둘만 아는 기념일인데 남편은 할까요? 크힛! 크힛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지? 웃는 건가? 웃는 거 아닌데 뭐 약간 이런 거막 힘을 주는 그런 건가? 보고 싶다 남편아.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오늘은 안 싸우고 꽁냥꽁냥 할 거예요. 레이첼 야마가타, 레이 라몬테인의 듀엣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기념일일까요? 와, 이게 둘만 아는 기념일이면 공식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이걸 아셔야 될 텐데요. 왜냐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선미님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뭔가 약간 바쁘거나 정신이 없어서 그거를 못 그러니까 뭔가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아,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안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선미님의 신청곡 레이첼 야마가타, 레이 라몬테인 듀엣 듣고요. 이어서요. 크리스타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듣고 올게요. 크잇!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승화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장에서만 듣다 보니 주말에는 거의 못 들었어요. 요즘 등산에 빠져서 산에 오르다가 간질거리는 봉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고릴라를 켰습니다. 주말에 듣고 있으니 친정 오빠 맞는 듯이 반갑네요. 오, 친정 오빠요. 친정 오빠가 반갑긴 한데 살갑지는 않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오랜만에 볼 테니까 친정 오빠가. 근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친정 오빠라 하면 반갑긴 하지만 살갑진 않고 막 이렇게 막 애틋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거 약간 제가 섭섭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반가운 거니까요. 이정아님께서 주말마다 차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일에도 들어볼게요. 박하엽의 그런 일은 틀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확실히 근데 예전 방송할 때는 주말과 평일을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비웃지 마요. 아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지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비웃으면 어떡해요. 나 나름 차이를 두고 있었다고요. 주말 방송과 평일 방송을. 너무 비웃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차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말 방송에서 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웃고 있네요. 네, 지금 다 네, 신청곡 박하유비의 그런 일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

0: 누군가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에 7625로 전화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에 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 옐로우 몬스터즈 오나이 그대여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5: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대보린정 삼진제야.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3: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4: 제주항공
3: 찜.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콩밥, 콘형, 콘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김세정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여름이 되니 10년 전 남해로 여름 휴가를 가며 들었던 곡들이 생각이 나서 플레이리스트에 다시 넣게 되네요. 봉디도 그때 그 시절 노래 아시죠? 클론의 도시 탈출. 말해 뭐해요? 바다로 여행 떠날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야죠. 쿨의 해변의 여인. 와, 여름이다! 나오자마자 휴가 떠나는 날만 기다렸던 것처럼 떼창하게 되잖아요. 빅뱅의 We'll Like to Party. 듣기만 해도 30대로 돌아간 것 같고 익사이팅한 기분이 됩니다. 여행 갈 때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선곡을 해놓으시면은 정말 신나긴 할 것 같은 그런 다 플레이리스트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1인용 플리 들어볼게요.

Thanks.

클론의 도시 탈출, 쿨의 해변의 여인에 이어서요. 빅뱅의 We'd Like to Party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규 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최근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일했는데요. 드디어 일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주말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취미생활이 같은 절친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 마음 비우고 싶을 때 훌쩍 떠나기 좋은 아지트 같은 곳이 있거든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강정고령보 드라이브 코스인데 너무 좋아요. 달다 보면 옷이 땀으로 흠뻑 젖는데 그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달리다 지치면 쉬면서 자연을 감상하는데 힐링 그 자체입니다. 자전거 라이딩하면서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신청합니다. 데비 깁슨의 엘렉트릭 유스, 블랙핑크의 띄어, 후바스탱크의 더 리즌 틀어주세요. 저도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자전거를 사서 여기저기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거요. 낭만의 라이딩 1인용 플리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악보 공책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그의 필체가 담긴 44쪽짜리 이 공책은 22살의 젊은 모차르트가 당시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한 공작가의 딸에게 작곡을 가르칠 때 썼다고 하죠. 공책에는 모차르트가 짧은 선율을 먼저 써주고 제재가 이어 쓰거나 고쳐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곡들도 담겼다는데요. 해외 경매시장엔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품이 자주 나오죠. 몇 년 전 모차르트의 친필 편지는 파리 경매에서 6억 6천만 원에, 어린 시절 초상화는 약 52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천재 예술가의 흔적은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정기안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김형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평일에 정신없고 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요. 이상하게 집에 바로 들어가기 아쉬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바로 시동을 끄지 않고 노래 몇 곡 더 듣다가 올라가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야근하고 밤 11시에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멍하게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집 주차장에 있다고 했더니 젊은 애가 벌써부터 가장처럼 산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웃음이 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위로해주는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연애도 일도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20대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차 안에서 혼자 듣다 보면 괜히 감성이 차오르는 마법 같은 노래입니다. 토마스 쿡의 청춘.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시기가 있죠. 네. 근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느껴질 때 좀 마음껏 느꼈으면 좋겠다. 네.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느껴지는 게 있고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느껴보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1인용 플리 들어볼게요.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토마스 쿡의 청춘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아침봉 청취자죠.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안은정님이 다이어트 중이라 요즘 아침을 따로 안 챙겨 먹는데요. 아래층 집에서 이제 어디선지 고기 냄새가 들어오네요.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 미워요. 정인의 미워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이게 근데 고기를 아무도 안 굽고 있었어. 환각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환향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배가 고파서 환향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고기를 안 굽고 있어.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정인의 미워요 듣고 올게요.

0: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룸은요, 납치된 조이가 작은 방에 갇힌 채 아들 잭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영화예요. 그런데 잭을 연기한 아역배우 제이콥 트렌블레이는 이 작품이 그저 재밌는 영화인 줄 알았다네요. 촬영 당시 7살이었던 제이콥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내용이라 제작진은 영화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장면 하나씩 동화를 들려주듯 설명을 해줬고요. 촬영 중간엔 업타운 펑크를 틀어놓고 다 함께 춤을 추며 긴장을 푸는 시간까지 가졌다고 하네요. 시간이 곧 돈인 촬영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주말에도 돈보다 빛나는 것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시작해볼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7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첫 곡은 영화 룸의 촬영장에서 흘렀던 노래예요.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듣고 왔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브리 라슨, 제이콥 트렌블레이 주연의 영화 룸. 납치된 조이가 감옥 같은 방에 갇혀서 아들 잭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아, 이 영화 진짜 재밌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뭔가 굉장히 볼만한 영화인데 이 가슴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촬영할 때 당시 7살이었던 아역배우 제이콥 트렌블레이가요.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어른들이 굉장히 공들여 촬영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한번 못 보셨으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굉장히 따뜻한 부분도 있어서 좋았어요. 캔디는 아역배우랑 촬영할 때 어떠냐고 우리 작가님이 여기 물어봐 주셨는데 아역배우들 그냥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역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되고 같은 배우라고 좀 이렇게 뭔가 그냥 동등하게 전 딸한테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부러 농담도 하고 막 배려해 주지 않아요. 너 먼저 하고 너 뭐 할래? 막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어하고 너 요즘 뭐 보냐? 야 너 뭐 보냐? 이러면 보지 마. 너 그거 왜 핸드폰 그런 거 봐. 이러지 말고 너 요즘 뭐 봐? 막 이러면서 친해지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 제가 보는 건 요즘 슬라임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같이 싸울 때도 있어요. 막 저 언니가 더 이쁘다 언니보다 그러면 나도 너보다 걔가 더 예뻐.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친해져요. 그런 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잠시 후에는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꾸밉니다. 영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신 영화 음악들, 여러분이 발견한 그 빛나는 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우럭여사의 짝꿍 서현철이 좋아하고
1: 캔디의 짝꿍 류수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오전 11시엔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2: 당신이 찾던 그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

일요일을 영화 음악으로 물들이는 영화 음악의 발견, 우리 테리오스들이 직접 꾸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면 아 맞아 이 노래 정말 좋았지 하고 잊었던 명곡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오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숨은 보석 같은 곡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이 모여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영님이 저 내일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자 제 생일이라고 신혼 느낌으로 여수 가고 있는데 아 너무 좋겠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가려고 시네타운 틀었대요. 그럼 여러분의 주말을 빛낼 좋은 영화 음악들 만나볼까요? 소영님 아까 그 여수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 갓 빵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만한 튀김 파는 떡볶이집인데 거기 맛있어요. 네, 저는 여행자면 먹는 것만 떠올라요. 네, 아무튼 8074님은 습한 날 조금 경쾌해지시라고 영화 스팅에서 디 엔터테이너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좋은데요.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스팅에서 The Entertainer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캔디 영화 타락천사 보셨나요? 봤지 봤지. 한창 뒤늦은 사춘기를 보내던 90년대 이 영화를 보았고 이 영화 음악을 알았죠. 영국 아카펠라 그룹 플라잉 피켓츠의 Only You라는 곡이요 하트. 이 곡은 같은 왕가위 감독님의 작품 중경삼님에도 살짝 등장을 했었답니다. 오, 그래요? 캔디와 이 노래 꼭 함께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좋은데요. 그럼 영화 타락천사에서 플라잉 피켓츠의 Only You, 그리고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모노의 Life in Mono까지. 아, 오늘 너무 뭔가 우아하다. 두 곡의 영화 음악 이어서 들어볼게요.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3878님이 제 인생의 영화는 브레이브하트라고. 아, 좋았죠. 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마다않는 주인공의 감명받고 여전히 다시 보곤 한다고. OST 한번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좋죠. 오랜만이네. 근데 이게 진짜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 영화 참 좋습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제임스 호너의 For the Love of a Princess 듣고 2부에서 영화 음악의 발견 제 추천곡도 한번 듣고 가세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컬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2: 마이 다이자
1: 크라잉 넛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민영 암소맨 바다까지 소리 질러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 25.2도를 기록했습니다. 영남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도 수도권 중 중부로 확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 33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체감온도 3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포항 경산을 포함한 경북 남동부에는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멀리 제주와 전남 해안, 경남 서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엔 전국에 잠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2.6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캔디의 플레이리스트, 캔디의 발견.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코너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제가 지방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가는 길에 시간이 오랜만에 막 두세 시간씩 남으니까 음악을 듣다가 뭔가 이런 거 추천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생겨난 코너. 네. 오늘의 캔디의 발견은 바로 1999년 방영한 김희선, 김석훈, 김지영 주연의 드라마 토마토에서, 어머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지, 고른 두 곡, 이영석의 내게 온 사랑, 그리고 조주희 씨의 러버스입니다. 당태고 밝은 성격의 구두 디자이너 이한이와 토마토, 이하니, 이렇게 거꾸로 해도 토마토, 거꾸로 해도 이하니, 요런 스타일이에요. 여주인공이 정의감 넘치는 재벌 2세 변호사 차승준, 그리고 야심만만한 디자이너 윤세라 사이의 사랑과 경쟁을 그린 작품. 당시 최고 무려 52.7%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김희선 씨가 했던 두꺼운 그 하얀색 머리띠가 엄청난 유행템이었습니다. 뭐 지금 얼마 전에 또 제니 씨가 따라 했었죠. 90년대 느낌이 물씬 나는 수록곡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트렌디 드라마라고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미스터 큐 뭐 이런 거. 자, 왜 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하자면, 그냥 이때가 그립기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왜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막 자기 잘 살던 시대, 뭐 그 왜 뭐야 시티팝 그리워하듯이 저도 이때 노래 들으면 뭔가 너무 좋았던 90년대 요는 요때 참 좋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힘들었겠지만 전 어릴 때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테리오스들도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듣고 싶은 뭐 그런 음악들 추천해 주는데, 저도 좋은 노래 있으면 이거 참 우리 못 들은 것 같은데 하면 듣고 싶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함께 들어보죠. 드라마 토마토에서 이영석의 내게 온 사랑, 그리고 조주희의 러버스.

드라마 토마토의 스페이스 드라마였죠. 토마토에서 내게 온 사랑, 러버스 듣고 왔습니다.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영화 음악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진욱님이 소개된 영화 OST 리스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방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분들 많죠. 아 좋다, 오랜만에. 지수님이 남편이 추천해준 시네타운 들으며 청소 중인데 좋은 OST들 많이 나와서 힘든 거 못 느끼며 귀 즐겁게 일하고 있네요. 우리 남편과 처음 같이 본 영화 엘리멘탈에서 라우브의 스틸 더 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노동요로 시네타운 이용하면 참 좋아요. 저도 그렇게 라디오 자주 듣는데 2065님이 오랜만에 스타이즈 본 다시 봤어요. 두 번째 보는 거라 막 슬프진 않았지만요. 다 보고 나서 영화 생각날 때마다 계속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유유.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가 같이 부른 쉘로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아유 저러고 또 다시 또 누구 만나겠지 뭐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너무 또 티적인가. 괜찮아요. 다른 사람 잘 만났을 거예요. 그 여자분. 네. 지수님이 신청하신 엘리멘탈에서 스틸 더 쇼 그리고 2065님이 신청해 주신 스타이즈번의 쉘로우 듣고 다시 만나요.

엘리멘탈에서 스틸 더 쇼, 영화 스타이즈 본에서 쉘로우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 쉘로우!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오늘은 여러분이 발견해 주신 그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의 발견은 보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제 여름이니 청량한 음악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럼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0: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날을 상징하는 탄생화가 있죠. 7월 12일 오늘의 탄생화는 이름도 생소한 좁은 잎 배풍 등 꽃인데요. 꽃말이 뭐냐면요.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보통 꽃말에는 순수, 사랑, 희망, 그리움, 기다림 이런 의미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탄생화, 좁은 잎 배풍 든 꽃은 참을 수 없어! 라며 아주 도발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오늘은 이 좁은 잎 배풍 든 꽃처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참을 수 없어! 소리치며 시원하게 질러보는 거 어때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주말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참을 수 없이 즐거운 라디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트와이스의 하트쉐이커 듣고 왔습니다. 7월 12일 오늘의 탄생화가 좁은 잎 배풍 든 꽃인데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저도 오프닝에서 이걸 좁은 잎 배풍 등, 이 좁은 잎 배풍 등을 이걸 한 두세 번 얘기하면서 계속 틀릴까봐 조마조마 했다고요. 이름이 좁은 잎 배풍 등 왜 이렇게 어렵게 지은 거예요? 이 좁은 잎은요, 말 그대로 이파리의 모양을 표현한 거고요. 배풍 등은 질병, 이 풍을 물리치는 등나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좁은 잎 배풍 등의 꽃말이 참을 수 없어! 라는데, 이런 꽃말들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자, 일단 저는 우리 작가님께서 주디는 탄생화랑 꽃말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라고 하려는데 바로 밑에 이제 써주셨어요. 1월 14일에 탄생화는 시클라멘이고 꽃말은 수줍은 수줍은 내 성적인 사랑이라고. 아, 그랬군요. 아 진짜 내 탄생화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자꾸 할 때 수줍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상대방은 내가 싫어하는 줄 알고 자꾸 막 멀어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 진짜 하필이면 시클라멘이어가지고 이 시클라멘이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귀엽네요. 뭐 다행이에요. 참을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우리 기영님께서는요. 미국살이 1년 중인데 라디오가 제 유일한 친구예요. 매일매일 주디 목소리로 힐링 중입니다. 혹시 미국에서도 청취율 조사 참여할 수 있나요? 무조건 주디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뭐랄까 이게 전화가 오는 거여가지고 미국에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기영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리고 충분히 이렇게 또 파이팅 받았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어떻게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요일은 어떤 모습인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주크박스 주주박스 어떤 사연이든 우리 주피티가 맞춤 선곡을 해드립니다. AI가 선택한 노래는 어떤 곡일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지난주 주터뷰에 다녀가신 배우 임지연 씨가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주주님들은 이 목요일 밤 하면 어떤 사연과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쭉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시간을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주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G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 GPT 주크박스 쭈쭈박스. 이 쭈쭈박스의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456님께서 GPT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콕할 예정이야.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이 마음 너도 알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빈둥빈둥 할 건데 이런 날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줄래?
1: 5456님, 이건 그냥 집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홈캉스 플래닛입니다. 홈캉스 느낌 제대로 살려줄 두 곡 바로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휴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죠. 이 노래처럼 오늘 하루는 일정도 약속도 잠시 내려놓고 집에서 편하게 휴일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먹는 달콤한 수박 한 입. 이거 뭐 그냥 완벽한 오아시스 아닐까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집콕 휴일 제대로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짱구 GPT가 추천해준 소녀시대 헐리데이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최예진님께서 GPT 아랫집에서 딸기를 한 통 선물해 주셔서 지금 수제 딸기잼 만들고 있어. 근데 딸기 양이 너무 많아서 슬슬 땀도 나고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내 기분을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노래 추천해 줄래? 최예진님, 직접 수제 딸기잼을 만들고 계시다니 정말 정성이 대단하네요. 딸기 양도 많고 슬슬 더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좋은 음악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먼저 추의 스트로베리 러쉬 추천해 드릴게요. 딸기잼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움직여야 하는 지금 이 순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듣는 순간 딸기 양처럼 달달함과 상큼함이 한 번에 충전될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롤린이라는 가사에 맞 저 딸기잼을 신나게 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리듬을 타며 작업하다 보면 어느새 달달한 딸기잼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딸기잼은 달콤하게 완성되고 기분은 상큼하게 충전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6: 최근에 한 착한 일 뭐가 있어요?
7: 모르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저번에 길에서 어떤 얘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8: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위험해 보여서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9: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제가 근처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었거든요. 착한 어린이라고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기뻤어요.
10: 누군가 먼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 건네는 행동. 상대는 물론 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9: 시원한 잠, 누잠.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쵸? 이 목요일을 잘 보내시고 이 주말에는 뭐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랑하는 누군가와 어쨌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면서 꼭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리고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오실게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그리고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곡은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이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9807님은요. 목요일 밤만 되면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코앞이라 괜히 더 행복해집니다. 또 집에서 라디오를 편하게 여유롭게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주말이 더 기다려져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풍경이 떠오르는 노래 이소은의 키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갑자기 또 궁금해져요. 우리 주주님들 이 집에서 라디오 편하게 평소에는 좀 급하게 뭐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다가 주말에는 좀 편하게 집에서 이 라디오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뭐 육아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오랜만에 브런치를 만들어가지고 커피 한 잔에 좀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일상들 어떤 일상들이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 주신 노래 이소은의 키친 듣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계속 이어갈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주말을 기다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목요일 밤이 지나면 금요일 하루만 더 일하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목요일 저녁부터 주말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유난히 덥고 피곤해서 주말에 에어컨 켜놓고 뒹굴뒹굴하며 푹 쉬려고 합니다.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맞죠. 이번 주는 진짜 유난히 덥고 좀 축 처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피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에 에어컨 짱짱하게 켜놓고 또 시원한 거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꼭 뒹굴뒹굴 하세요. 또 우리 잠보님께서도 목요일 하면 가구점 휴문 날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가구점을 하셨는데 목요일마다 쉬셨거든요. 가구에 나무가 목자라서 목요일에 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갔지만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아빠가 늘 일을 하셔서 함께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최유리의 숲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아버님께서 참 예전에 이 가구점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또 고생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그동안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셨을 우리 아버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잠보님 가족분들, 아버님, 우리 잠보님 다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추억들 많이 만들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못 놀았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주말에 많이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그리고 최유리의 숲 듣고 오실게요.

네, 산후정화의 딩굴딩굴 그리고 최유리의 숲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어반차카파의 목요일 밤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피곤한 황치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주일 중 목요일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어요. 피로가 최고조로 쌓이는 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은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서 힘이 나는데 목요일은 진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 아니다. 근데 저는 목요일에는 그래도 뭔가 아 이제 금요일 한번 남았고 주말이다 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 수요일 있잖아요. 수요일. 이 수요일이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다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수요일이 제일 피곤하던데. 근데 다 이게 또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라. 그쵸. 또 우리 장롱면허님은요. 노래에서 일주일 중 제일 지쳐있을 목요일 밤에 오빠 차로 어디든 데려가 주겠대요. 꺄! 이 오빠 너무 달달해. 저도 연애할 땐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내 편 아니고 남편이더라고요. 주디는 꼭 달달한 오빠 만나시길 바래요.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오빠를 만날 수도 있고 동갑을 만날 수도 있고 연애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왜 오빠라고 딱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죠? 그치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상콤 달콤 매콤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목요일 밤엔 긴장도 덜 되고 주말에 뭐 할까 설레잖아요. 그렇게 설렘을 느끼다 보면 금방 주말이 오더라고요. 주말은 즐겁게 보내야 하잖아요. 듣고 있으면 즐거워지는 노래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금방 주말에 기다리는 건 좀 금방 안 오지 않나요? 좀 이렇게 좀 오래 기다려야지 오는 느낌인데 주말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그리고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그리고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듣고 오실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0: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소닉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씻기는 기분이에요. 멍하니 노래를 듣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도 차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 뮤직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가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혹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 정보.
8: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욱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도입니다. 정기환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이민영님께서, 쭈디, 저 어제 처음으로 독서 모임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긴장도 되고 걱정 많이 했는데요. 다들 호응도 너무 잘해주시고 제 이야기도 경청해주셔서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독서 모임 또 나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았어. 그렇죠. 이게 뭐든 다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레 겁먹지 않고. 또 우리 최슬기님께서는 마음먹고 다이어트해서 15kg까지 뺐는데 지금 정체기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 특히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고통스러웠어요. 잘 참긴 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힘드네요. 그래도 주디 목소리 들으니까 이번 고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주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우리 슬기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우리 슬기님. 자, 근데 있잖아요. 15kg까지 빼신 거면 정체기 올만해요. 안 오는 게 이상해요. 나중에 더 심하게 오기보다는 차라리, 근데 15kg까지 뺐는데 이제 정체기가 온 거예요.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였으면 한 5kg 정도 뺐을 때 정체기가 아마 왔을 건데. 야, 우리 슬기님 너무 대단해요. 이 정도까지 했다면 더 못할 것도 없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좋아요. 아시겠죠, 우리 슬기님?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506님께서 신청해 주신 미연의 드라이브, 그리고 이광록님께서 신청해 주신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오실게요.

미연의 드라이브 그리고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259님께서 7월 말에 휴가 날짜 다 잡아놨는데 큰일 났어요. 저는 남편이 숙소 예약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한 줄 알았던 거 있죠. 이제 와서 알아보려니 남은 숙소도 거의 없고 가격도 비싸네요.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지만 속상해 죽겠네요. 으앙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는 더블 체크를 또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뭐든지 간에 다 이렇게 또 깨달음을 얻고 더 나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1151님은요.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너무 지쳐서 본가에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은 매일 주디 라디오도 듣고 일도 하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중에는 뭔가 우리 주주님의 조금만 더 자세한 얘기도 뭔가 듣고 싶어요. 혼자 살다가 너무 지쳤다고도 하셨는데 혼자 살면은 지칠 일들이 많죠. 누구한테 이렇게 확 의지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하지만 이런 때도 있고 또 지나가는 때도 있다고 우리 같이 믿어보자고요. 또 기운을 되찾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또 우리 7237님은요. 깻잎에다가 제육볶음 그리고 초당옥수수 삶아서 먹고 있어요. 마트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한참 들었다 놨다 고민하다 결국 사왔는데 고기랑 채소 몇 가지만 샀는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도 고기는 꼭 먹어야 한다는 남편과 아들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그래요. 이렇게 먹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열의 나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근데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이 깻잎과 제육볶음까지는 알겠는데 초당 옥수수의 이 조합은 사실 처음 보는 조합인데 맛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게 또 슴슴하니 또 이 초당 옥수수가 또 그 담백하니 맛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7237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승열의 나라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도시 탈출 컬처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자, 자 정민의 유상균 균디, 저 김태균 균디와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7월 10일 일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 방송이죠. 자, 일요일 방송은 지난 일요일 방송, 지난주 일요일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를 한번 돌아본 뒷북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주 한 주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뒷북 문자를 보내세요. 아,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미리미리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아, 이걸 보내야지 컬처쇼에. 그래서 미리 보내신 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립니다. 7842님.
2: 아이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매번 중국집에서 사 먹이긴 좀 뭐라 그럴까 기름기도 좀 많고 MSG도 걱정이 돼갖고 그냥 유기농 생면을 사다가 고기도 볶고 춘장도 볶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줬는데요. 한 입 딱 먹더니만 엄마 짜장면은 나가서 사 먹는 게 좋겠어.
1: 그래 그 맛이 아니래요. 의씨 에헤. 그렇죠. 처음부터 짜장면을 엄마가 해주는 걸 먹였으면 상관없는데 바깥에서 먹은 짜장면을 맛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전에 그 급식이든가 아니면 군대에서도 급식이 나올 때 짜장면 나오면 맛이 없잖아요.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럼 파는 짜장면, 그 휴게소 짜장면도 그 맛이 안 나요. 네? 그렇지. 신기하지. 왜 그럴까? 그게 다 이게 볶는데 또 들어가는 게 뭐 네. 불도 좀 쐬야 되기도 하고 그게 MSG가 들어가야 돼요. 네, MSG가 들어가야 또 그만이 납니다. 네, MSG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평생 뭐 한 트럭을 먹어도 괜찮다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네, 그러니까 뭐 딴 거에 신경을 좀 쓰시고 네, 짜장면은 뭐 애가 매일 먹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좋아하는 거는 밖에서 먹는 게 맞습니다. 네, 7842 괜히 시간 드리고 돈 들여갖고 열심히 해주면 애가, 뭐예요 애가 바깥까지 좋아하는 거. 자, 7842 애한테 데리고 나가서 외식으로 짜장면 사주세요. 자, 첫 곡 나가겠습니다. 아, 칼 더글라스의 칼 더글라스의 댄스 더 쿵푸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노래인가 아는 노래인가 들어보죠.

0: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요.
1: 댄스 더 쿵푸라고 하는 거 쿵푸라고 그러네. 쿵? 쿵푸라고 발음을 하네요. 칼 더글라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약간 노래가 유치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댄스 더 쿵푸 하! 칼 더글라스의 노래였습니다.
0: 자, 오늘 뒷북 문자가 소개되신 분께는 저소음 선풍기가 갑니다. 무소음 아니에요. 저소음입니다. 소음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조하영 씨.
2: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헤어진 지 두 달 정도 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요새 문득문득 슬프기도 하고 화가 그렇게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0: 진심으로 사랑했다. 조하영 씨. 근데 왜 헤어졌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남자분이 헤어지자고 했나 보다. 네. 아직도 미련이 남으신 모양이네, 조하영 씨. 조하영 씨, 어떤 진짜 그 남자분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진짜로 사랑했어요? 후회 없이? 근데 뭐 이미 결과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매달려 볼 생각은 없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랑을 잡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하영 씨, 새로운 사랑을 만나보세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조하영 씨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때요? 조하영? 그래요. 그 뭐 과거의 사랑이 매달려 있으면 뭐합니까? 네, 조하영 씨, 좋은 사람이 나타나시길 바라요. 2978님. 최근에 곱창김에 푹 빠져 있어요. 곱창김을 구워서 간장에 칵 찍어 먹으면 얇은 김 식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고소함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반찬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김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아내가 애들 먹게 저는 먹지 말래요. 여보, 내가 잘 먹어야 돈을 벌어올 것 아니오. 김을 사시면 되지. 뭐 김도 뭐 그렇게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다고. 또 아유, 애들 먹는다고 남편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 그죠? 딴 것도 아니고. 좀 남편 잘 좀 챙겨주세요. 여보, 나도. 자, 뒷북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고 웃기고 제 위로받고 축하받고 싶은 일들 뭐든지 좋으니까 뒷북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궁금하니까 말해요. 샤베이 공철체 긴 문자는 합쳐서
3: 거릴라는
0: 광고 듣고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아니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본격산 역주행 프로젝트 이런 게시판을 털어라 이 진짜 확시 개통! 와! 예! 사연 진품 명품에서 소개될 수도 없을 만큼 어정띠고 거지 같은 사연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사연들이라 우리가 문자도 사연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아 이거를 벌써 6년째 횟수로 6년째 실천하고 있는 사연 짬처리반 짬타이거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배우 박명훈 동생 진저는 개합이 과큘레이터 잠자리 광무 과걸음 천재지변 정관예우 조기에 빠진 남자 조빠남 스케줄에 빠진 남자 스파람 각보 예!
1: 원래는 짬타이거가 두 명이었습니다만 한 명이 다른 세계로 나가면서 네네, 저만 지키고 있습니다.
0: 뮤지컬 세계로 지금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사람에서 눈사람이 되는 바람에
1: 눈사람이 그가 돌아오는 날은 눈이 녹을 때쯤
0: 그래서 그 눈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2주 동안 김지우 씨에 이어서 이야 요즘 이분 모시기 쉽지 않은데요. 야 그런데도
2: 어딜 만져요 지금?
0: 목소리 벌써 나오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0: 컬트 쇼에 본인이 직접 요즘에 본인 소개하고 싶은 걸 다 소개해 보시죠.
1: 예전이랑 근데 조금 위치가 좀 달라졌다.
2: 네, 왜 그래요?
1: 아니 예전에는
2: 뭐가 달라요?
1: 땀 흘리고 있고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약간 좀
0: 그리고
1: 다르다.
0: 좀 얼굴에 메이크업도 돼 있는 것 같아.
2: 아, 저 컬트쇼면서 최초로 메이크업을 하고.
0: 그러니까.
2: 이거 어딜 만져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우리 그 이 게시판 털어 전에 왔을 때는 모자 쓰고 오고 막 그랬는데.
1: 네. 모자 쓰고 맨발로. 팬티 입고 그랬잖아요.
2: 팬티만 입고요.
1: 네. 근데 옷도 갖춰 입고 이제.
2: 아니요, 저 제가 컬트쇼에서 최초로 손가락 욕 사건 이후로. 뭔가.
0: 그쵸. 아니 저 어머니한테 사과 받아서 괜찮아요.
2: 아 어머니가 또 대기실에 무단 침입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절치부심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1: 그 사건은 모르는데 그 사건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그 태균이 형 공연하는데
2: 구미였죠?
1: 구미 라디오인가요?
0: 구미 아니 행사.
1: 행사.
0: 행사 제 개인 강연이죠. 한 시간 반짜리 공연에 대기실에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들락날락 하는 그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구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누가 관계자 막는 거죠.
1: 못 들어가기 당연히 대기실이니까
0: 막는 거죠. 근데 선민이 엄마 저 선민이 엄마예요.
1: 이건 나요.
2: 나요는 안 하셨고요.
0: 나요 안 하셨어요.
1: 안 하셨어요.
0: 근데 우리 매니저가 우리 김동아 매니저가 선민이 어머님이시구나 이렇게 갖고 이제 저한테 데리고 딱 이렇게 모시고 오셨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머님이 그때 뭘 주셨는데?
2: 그때 그 밭에서 직접 캔 그 깨로 만든 그 참기름.
0: 자 참기름 그래 참기름.
2: 직접 짜오신.
0: 야 참기름을 탁 이렇게
2: 맞아
0: 한 병을 갖고 오시더니 우리 선민이 좀 잘 부탁한다고. 와 방송 중에 허튼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2: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참기름을 손가락에 발라야 돼 안 올라오게 미끌거려서.
2: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0: 아니야 아직 네 소개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2: 제 소개. 네. 제 소개 제가 하는 거죠?
0: 예예예. 네, 네,
2: 네. 좀 나 부끄럽긴 한데.
1: 그럼 하지 마실까요?
2: 아니요. 현재 그 너튜브 우리 지상파 OTT를 종횡 무진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선민입니다.
1: 네. 네. 보통. 그런 데를 종횡무진한다는 종횡무진. 남의 입으로 먼저 하고 보통 코스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얘기를 하시네요.
2: 근데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1: 네네. 맞아요.
2: 제가 정말 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불러주시는 대로.
0: 아니 근데 저 나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2: 어떤 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네가 나오길래요.
2: 아 출연 그 자체로.
1: 아니 왜 그러냐면 태균이 형은 너의 발전 과정 다 봐온 사람이잖아.
2: 그리고 그 곽범 씨가 얼마 전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같이 있다가 태균 선배님이 선배님 좀 뭐 먹고 사냐 요런 얘기를 제가 4개월 전쯤에 전해드렸던 기억이
0: 선민이 잘 있니? 뭐 이렇게
1: 맞아
2: 그때 그래서 아 저를 좀 걱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나름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저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0: 어, 근데 또 근처에 그 우리 매니저가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석이랑 석이.
2: 네, 석이랑 그 동아 씨랑 저희 집 바로 앞에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운동하는데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운동하는데 있잖아요.
2: 네네네.
0: 거기 와, 그 우리 매니저도 가서 운동을 많이 한대요.
2: 아, 트랙이랑 그 산수장 말이죠. 그 산수장. 지역에 사실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1: 다 모여요.
2: 다 모여요. 네,
1: 그 산으로 다 올라와요. 그 와, 근처에 계신
0: 그
1: 분들이.
0: 동네에 사시는 핫한 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2: 핫한 네. 분들이 모이고 뭐 운동할 때가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1: 네. 거기가 산수장도 좋은데 트랙 있잖아요. 러닝 트랙.
0: 그 때문에 거기 뛴다 그러더라고 매니저도.
1: 거기가 엄청 좋아요.
2: 트랙도 있고 요즘에 그 명물이 하나 생겼어요. 스카이워크라고 양천구의 명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0: 저희는 안 가봤고
1: 안 봤는데 어떻게 놀래요 그거를.
2: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니, 명소가 됐어요.
1: 뭘 보고 알아야 놀래죠.
2: 제가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정도 리액션이 맞아요.
2: 네네. 네. 고맙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요즘에 바빠지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좀 있죠? 일단은 수입이 많이 올라갔겠죠.
2: 이게 뭐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타방송에 나가가지고 작가님께서 이거를 좀 말해주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표현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제가 중고차 한 대 값 정도 된다. 근데 그 중고차가 제가
0: 어떤 중고차냐?
1: 네, 독일, 제가 독일.
2: 아니요 아니요 제가
0: 독일 쪽이야?
2: 아니요 제가 실제 차고 있는 저 K사 국내 K사 15만 키로 탄 SUV.
1: 진짜 내가 까? 내가 까?
2: 뭘까요? 어떻게 갈 건데요?
1: 내가 까?
2: 한번 까보세요.
1: 아유, 중고차 수입이 아닙니다.
0: 오,
2: 네, 네. 왜 그러세요? 그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1: 네, 비사 새차 수입입니다. 오,
2: 비사라고 하면 벤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오, 벤틀, 오,
2: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
0: 야, 그래도 여하튼가 너무 좋다.
2: 네, 정말 감사하게도 예전보다는 많은 좀 나아졌습니다. 예.
0: 네. 약간 레귤러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2: 어 제가 그 고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에서만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원래 하고 있는 것들이었지만
0: 그게 핫해진 거지 또.
2: 그게 핫해지고 어떤 게 추가가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종영이 됐던 연수 아저씨라고 리센느 씨가 리센느 친구들이
0: 씨요?
1: 리센느 씨라고 하는 거 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2: 리센느님 리센느님이 핫해졌던 그런 전초가 됐던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그게 또 핫해졌었고
0: 같이 핫해졌구나.
1: 맞아 맞아.
2: 같이 핫해졌는데 저
0: 그래서 이제 건방지 리센느 씨가
1: 아니 그 리센느가 핫해지는 게 사실 선민이가 다 만든 거예요.
0: 그래
1: 리센느를 선민이가 만들었다고 봐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2: 제가 걸그룹 대표입니까?
1: 아니 근데 아니고요,
0: 그러면 뭐 야호 이것도 네가 만든 거예요?
2: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을
1: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네. 뭐 누가 먼저다 이런 거를 뭐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나의 연수 아저씨에서 원희가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2: 네.
1: 이 원희의 매력이 보여졌어요. 선민이랑 같이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보여져서 외부로 개인 채널로 나갔고 그러면서 미나미가 합류하면서 거제 야호까지.
2: 근데 정확한 거예요.
0: 과정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1: 저는 회사 동생들을 다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0: 모니터 요원이에요 당신?
1: 다 집에 가면 얘네가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방에 맨날 올리잖아요. 너 죽을래 진짜? 뭐 이런 거 계속 올리는 게 이 친구는 6개월 본다. 뭐 3개월 본다. 네, 이런 게 이제.
2: 저는 얼마 봅니까?
1: 아, 그 3개월 본다 떨어진다.

0: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
1: 나이 중에
0: 왜 항상 이렇게 예. 부정적으로 사세요?
2: 저 여쭤봤을 뿐이에요. 왜 그랬어요?
1: 그리고 원희한테 네. 운전 연수를 해주는 연수 아저씨.
2: 네.
1: 예.
2: 네,
1: 그러면서 이제 원희가 더 잘 됐다. 최근에 그 이선미 씨가 리센드 대표한테 큰 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2: 그 연수 아저씨 마지막 촬영 때 그 저희가 좀 그 리액션 카메라를 했어요. 원희가 좀 초조하게 만드는 상황을 몰고 간 다음에 그 음악 방송을 가는 시점에 저희가 몰래 이제 편지 쓰고 케이크를 준비해 가지고 깜짝으로 놀래켜주는 그런 마지막 회 촬영을 갔는데 그때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근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근절하는 게 저 뒤에서 되게 하고 있던 팬분들의 카메라에 담겨서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져서 대표가 정말 그 저랑 다른 삼촌 유영우 씨한테 참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뭐 그렇게 퍼졌었죠.
0: 진짜 회사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1: 맞아 일어났네.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0: 근데 그때 아니었지. 절하는 게 유리 밖에서 찍어서 그렇지 절하는 대표한테 선민이가 했던 멘트가 진짜 그거였대요. 히트였다고 하는데
1: 뭐라 그랬어요?
0: 이렇게 절하지 말고 니네 회사 주식을 가져와라. 이걸로 감사하면 난 못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유리 밖에서 찍어서
3: 리센드 매출의 반을 갖고 와라.
2: 혹시 도청 중이셨나요? 혹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기분이 좋죠, 뭐 리센드 잘 되는 거니까.
1: 와, 그러니까. 그래요. 네. 뭐 이제 새롭게 지금 섭외 와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2: 네.
1: 뭐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계속 나오시는 겁니까 이제?
2: 저 나 혼자 사는 거는 가끔씩 나가는 것 같고요. 놀면 뭐 하는 것도 가끔씩 나가는 것 같고요.
1: 놀면 뭐 하는 것도.
2: 네. 그 라디오에서 뭐 스타가 되는 거 내일 또 오랜만에 나오고
1: 언제 스타가 되는 겁니까?
2: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여기가 항상 그 라디오에서 네. 스타가 되는 프로그램 PD 네. 프로그램 얘기하면 네. 태균이 형이 한 얘기가 있어요.
2: 어떤 거?
0: 여기가 진짜 라디오 스타입니다.
2: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0: 컬투쇼가 라디오 스타예요.
1: 아니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이 지금 다 예능 스타들이에요.
2: 아 진짜 그 말을 듣고 나는 왜 해당 사항이 없지 했는데
1: 근데 이게 손가락질 이용 논란 이후에 이제 선민이가 다시 컬투쇼에 입성하기가
0: 그래서
1: 좀 오래 걸렸어요.
0: 오래 걸렸어.
2: 제가 매일 그 생방 그 홀이 지나갈 때마다 역풍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1: 이제는 본인 스스로 기회가 있었지만 네. 우리 그 논란 이후로 네. 그렇게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 힘을 내갖고 바깥에서 본인이 떠갖고 다시 이렇게 다시 들어온 느낌이에요.
0: 이상한 사례죠. 여기서 사과를 하고 맞아요. 여기서 번복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가버리고
1: 애는 모르게 딱 밖에서 막 이렇게 예. 힘을 가지고
2: 힘을 얻고 다시 한번
0: 야, 도망가는 속도는 모 감독님과 비슷하네요.
2: 어떤 감독님 네? 말씀하신 건지
0: 아, 저 아는 옛날에 그 너튜브 감독님
2: 너튜브 감독님 그건 되게 빠르시잖아요. 그죠?
1: 도망간 감독님들이 많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예.
2: 안 감독님도 그랬고 최 네. 감독님도 그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되게 크게 웃을 줄 알고 던졌는데 예. 분위기가 훅쳐지면서
1: 예. 네. 네. 본인이 입사했던 방송국을 이제 나가서 딴 방송으로 도망가신 감독님들 많죠.
0: 아, 그럼요, 많죠.
1: 예. 예.
0: 야 그렇게 안 받아줄 거면 집에 가라.
2: 어떻게 받아야 될지 막막해졌어요.
1: 라이징하고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는 거예요.
0: 아니, 그렇게 몸조심하는 사람이 상 중지를 들어요?
2: 진짜
1: 그때는 뭣도 모를 때죠.
2: 진짜 두고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와 이게 뭐야. 리셋에게 음성편지를 한번 좀 남겨보자. 지금 우리 방송놈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2: 네. 우리 리셋 친구들 원희, 메이, 리브, 미나미
1: 음악이 깔리고 있어요.
0: 한 명
2: 누구였죠?
1: 야, 그 사람, 그 친구 서운하겠어요. 아신 분 없나요, 우리 궁금이들 중에? 얘기 못하세요?
2: 제나.
0: 제나.
2: 제나까지.
1: 우리 아들이 얘기해주네요.
2: 우리 다섯 명.
0: 잘한다.
2: 우리 친구들.
0: 야, 올라갈 때쯤 되면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리는 게 지락펴락이 대단한 것 같아요.
2: 내가 진짜로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네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조카를 보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늘 힘들겠지만 힘내서 삼촌이랑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리셋느 야호.
1: 리셋느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2: 러브 어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1: 좀 불러볼까요 아저씨처럼?
0: 러브 어택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2: 러브 어택도 사비 부분만 제가
0: 알고 있어요.
2: 랑민 랑민 랑민 네네네 숨겨놓고 싶어야죠.
0: 이 정도면 한 번 들어본 거야.
2: 요즘 노래들이 가사가 참 힘들어요.
0: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오는 거
2: 잘 안 들어오긴 해요. 한 번 들어볼까요?
1: 예예예. 예, 예.
0: 오 진행 깔끔하다.
2: 한번 들어볼까.
1: 아 이제 DJ를 넘보는 거예요?
2: 넘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 어 그래 그래. 그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2: 네 한번 들어보시죠. 리선의 러버택.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장윤주입니다. 저는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

0: 관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행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장윤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2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약간 그 1부에는 문자도 하나 사연도 하나 소개하지 않고 우리 이선민 씨 근황 때문에
1: 감사합니다.
0: 어차피 그 환영식 처럼 돼버렸습니다. 일부가
1: 감사합니다 정말.
0: 예, 금이환양.
2: 금이환양이라 말 딱 맞죠.
0: 금이환양이죠.
1: 감사합니다.
0: 금이화장. 그 화장.
1: 금이화장이요.
0: 금이화장.
1: 금이화장.
2: 금이사람이 화장했잖아요 지금.
1: 금이화장.
0: 금이화장 하고 지금 종횡무진한 활동하시기 때문에.
1: 금이화장.
0: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실 말씀은 마음껏 하시는데 그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SBS 예능이나 뭐 이런 쪽에 만나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뭐 연예인이나
1: 저는 사실 김태균 디자이너님하고 같이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0: 싶었죠. 야 이거는 약간 꺼드럭. 야 이거 꺼드럭이야.
1: 아니
0: 같이 하고 싶었죠.
1: 왜냐면 제가 생방에서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거기 생방에서 조금 더 자주 모습을 나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면은
2: 좀 나타내줘요.
0: 아니, 곽범 씨가 요즘에 좀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한 번씩 스페셜 DJ를 비우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이선민 씨가 아직은, 스페셜 DJ로.
1: 아직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2: 네.
1: 예. 왜냐면 곽범 씨의 역할이 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 아니요.
1: 함부로 그렇게 약속하시면.
2: 한 번만.
1: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2: 다음 주.
0: 이제 아까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미리 이제 곽범 씨가 그 우리 윤희진 PD한테 읍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게 뭔가 막 제발 좀 한 번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시커먼 옷을 입고 제가 한 번만.
2: 그래서 시커먼 옷 입고 갔어요.
1: 부탁드리려고.
0: 뭔가 스케줄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스파람이 스케줄 빠져갖고 지금.
1: 근데 저도 죄송하지만 약간 좀 잡힌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제가 얼마든지 미리 말씀해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0: 예전 같으면 무조건이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로 이제 스파랑끼리
1: 제가 정말 지금 너무 급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2: 알겠습니다.
0: 알겠어요. 여튼 한번 그런 기회가 또 오면
1: 네네네.
0: 이제 혹시 시간이 될 때 스페셜 DJ를 꼭 한번
1: 너무 감사하게
2: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곽범 씨가 스페셜 DJ를 처음 할 때 모습이 기억납니다. 코에 땀이 뜯겨갖고 긴장을 그렇게 해서
2: 주룩주룩 탈수가 왔어요.
0: 그냥. 그랬는데 이선민 씨의 첫 스페셜 DJ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1: 근데 저는 약간 손가락 사건이 이제 첫 그였지 않습니까?
2: 생방송이었죠.
1: 생방이었고
0: 네, 게스트 느낌이었고
2: 이게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뭐 제 그 방송 뭐 예능의 어떤 스승님 은사님 태균이 형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생방을 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어떤 만화를 봤는데 내가 칼을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합을 하는 걸 알려주는 것보다 겨뤄보고 맞아봐야지 안 돼요. 어떻게 칼을 휘둘러야 되는지.
0: 그렇지.
2: 생방을 하면서는
0: 다 나가니까 다.
2: 이게 한 줄을 얘기할 때 이 한 줄 안에다 웃음을 다 포함하는 방법도 다 배워야 되고. 근데 제가 아직 그게 수련이 안 돼서
1: 아직 안 됐군요.
2: 아직 안 돼. 저 그게 아직 안 돼요.
1: 세 줄은 걸리잖아요.
2: 네 줄까지 가요 지금.
1: 근데 저는 진짜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동료잖아요. 범이 형이 컬트쇼 합류하고 나서 실력이 일취월장 느껴져요.
2: 그건 달라. 진짜 달라.
1: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 생방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1: 그러니까

0: 이 형이 이렇게까지 웃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1: 네가 내 성장을 얼마나 지켜봤길래.
0: 아 본인도 저 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1: 아 그럼요 있었고 근데 진짜로 컬투쇼가 키운 건 맞아요. 제 실력을.
0: 맞아 진짜 맞아요.
1: 선배 옆에서 배우고 말하고 하면서.
2: 그러니까 이제 선미 씨도 이제 예능에서 여기저기 섭외가 올 때 그때 한 번씩 스페셜 DJ를 쑥쑥쑥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막 이게
1: 진짜 달라.
2: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이렇게
1: 진짜로
0: 아직도 분간을 못하거든요 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0: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개그맨 후배들이 잘 되는 모습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일단.
0: 정말로 요즘에 그 여기저기 나가면서 진짜 제가 이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선배님들하고 많이 방송을 하는데 그분들마다 배울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2: 그럼. 그럼 쑥쑥 빨아먹어야 돼 스펀지처럼.
0: 네. 그중 그 중심에는 김태균 DJ 선배님.
2: 아 됐어요. 그만해야 되네 이제.
0: 네네네.
2: 자 이제 문자 읽어.
1: 딱 그만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2: 문자 몇 개.
1: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아 예. 예.
2: 이선민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멋진 목소리로.
0: 이재균 씨한테서 오셨습니다. 자기야.
2: 이재균 씨한테서 오셨다.
1: 뭐가?
0: 이재균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야,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생방.
0: 저 바로 못 하겠는데요. 자기야 냉장고 고장났나 봐. 자취 19년차 선민 씨 혼자서 집밥 잘해 먹잖아. 선민 씨 집 냉장고에 항상 있는 재료
1: 잠깐만
2: 여기 가로는
1: 자기야 냉장고 고장 났나 봐까지만 재균 씨가 보내준 거고 이 뒤는 이제 그 제작진들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의견이면. 읽어주셔야지.
0: 예.
1: 어디까지가 재균 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0: 그러니까요.
2: 과로가 있잖아요. 과로. 과로 못 봤어요. 과로.
0: 보통 이거 선민 땡땡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니구나.
1: 빨리 파악을 해야죠.
0: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씨께서 보내셨습니다. 자기야 냉장고 고장 났나 봐. 라고 오셨고요.
1: 재균 씨가 자꾸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0: 재균 씨가 어디서 재균 씨!
2: 재균 씨한테서
0: 재균 씨!
2: 재균 씨한테서 이거를 받아갖고 온 거야 당신이?
0: 그렇게 문자로 보내셨고요. 근데 그 요거 과로는 누가 읽으시는 거예요?
1: 네가 해야지.
2: 아니 네가 해야지.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0: 참고로
2: 방송놈들의 의견이에요.
0: 아 그런 뜻이구나.
1: 야 배울 게 많다 아직.
0: 아 그렇구나.
1: 땀 흘린다. 녹음 중에 땀 흘린다.
0: 코에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 아니 근데 보면은 지금 방송놈들의 의견이 그래요. 혼자 산 지가 꽤 오래됐다고.
0: 맞아 그런 의미였군요. 저는 근데 냉장고가 오늘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이거 저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 맞아.
0: 토마토 있고 소고기도 그런 거 있고.
2: 그 누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0: 제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실제로 집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엊그제는 제가 직접 밭에서 따왔던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 직접 딴 양파 직접 딴 감자로 카레를 8인분어치로 만들어가지고 두 끼에 나눠서 먹습니다.
1: 8인분을
0: 만들어서 두 끼에 나눠 먹습니다.
2: 4인분씩
0: 한 끼에 4인분씩
1: 식사 시간이 선민 씨가 좀 길어요. 왜 그러냐면 뭐
2: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
1: 촬영을 가서 빨리 먹어요. 빨리 먹는데 촬영을 가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먹으면 조금 남기는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뭐 요즘 뭐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는 당근기만 먹고 뭐 이렇게 뭐 제육을 시켜도 좀 남기는 게 있는데
2: 있지.
1: 빨리 먹는데 자기 거를 빨리 먹고 남이 남긴 거를 음처기처럼 자기 입에다가
0: 입에서 갈아버리죠.
1: 다 갈아넣어버려요.
0: 근데 저는 이게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남의 음식을 뺏어먹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음식을 못 봐요.
2: 잔반 처리를 잘하는 거.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가 없겠네 집에.
0: 짬타이거입니다 제가 별명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잘 안 나오고 간혹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도 그냥 에이 볶아서 먹어버립니다.
2: 와 에이 볶아서 먹어버려.
0: 토마토도 사실 유통기한은 다 했습니다. 그 끓여버리면 사실 모르거든요.
2: 그지.
1: 맛있게 먹는 건 아니네요. 에이가 들어가니까 처리한다.
2: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리겠다 그냥.
0: 근데 이제 그 약간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섞어버리면은 약간 그 태국풍 냄새도 나고 묘하게 똠얌꿍 냄새도 나고 정말 괜찮아요.
1: 향신료를 넣지 않았어요.
0: 알았으면 자연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2: 아니 개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예요. 짬타이거.
0: 저희가
2: 짬타이거거든요 이게.
0: 맞아.
1: 시간 돼요?
0: 예?
1: 시간 돼요?
0: 시간 되죠.
1: 앞으로 시간 돼요?
0: 아 제발 좀 제가 또 스케줄 조율만 잘하면 얼마든지.
1: 아니 창호 씨가 그 눈에서 녹아야 돌아올 수가 있어서 한불 찾고 있어요 저희도.
2: 저희가 지금 적당히 개터를 좀 같이 함께 해줄 짬타이거를 찾고 있거든요.
0: 근데 그 눈이 녹으려면 3월이잖아요. 그러면 반년 넘게 남았지 않나요 혹시?
1: 아니요 한 두 달 뒤에 돌아오잖아요, 창호가.
0: 아, 네. 그 두 달밖에 안
1: 하구나. 네 번 정도만 더 메꿔주시면.
0: 그러면 제가 전 진짜 든든하고 생각해가지고 겨울철에 하는 줄 알았어요. 야외 공연인 줄 알고 제가.
1: 실제 눈을 뭉쳐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0: 그건 아니었군요.
2: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저희는 선민 씨가 해주면 좋겠다.
0: 아, 그러면 그럼 제가 감사하게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2: 자, 그러면 이선민 씨의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요?
0: 제 노래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2: 이거 언제 낸 노래야? 이거 언제
1: 작년인가?
0: 이거 1년밖에 안 된 노래고요. 제가 정말 먹을 거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있어요. 먹을 거에 대한 사랑. 그거를 일반 사랑에 좀 빗대어서 표현한 보사노바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보사노바 스타일.
2: 보쌈노바
0: 스타일이 아니라요.
1: 보쌈노바.
2: 보쌈노바.
1: 보쌈노바.
0: 보사노바.
1: 구미화장.
0: 구미화장.
2: 네. 목보의 길이라는 노래를 냈네.
0: 네, 목보의 길이라는 아주 좋은 노래.
2: 그래도 심의도 다 받았나 봐.
0: 심의가 통과했고요. 그 해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노래를 21세기 최고의 노래로 칭하십니다.
2: 아버지 자식 사랑이 엄청나시네요.
0: 네, 아버지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시고. 예.
2: 일단 들어보고요. 어떤 네. 부분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예예. 예. 예,
2: 이선민의 목보의 길.

빵빵 할 땐 빵 먹어 햄버거 몰리면 밥 먹어 답답할 때는 닭 먹어 잡잡할 때는 착착 감기는 면 먹어 남자라면 라면 여자라면 라면 갈등이 생기면 갈비랑 등심 구박바다가 배고파가 아플 때는 국밥 머리는 차갑게 국물은 뜨겁게 고기는 가깝게 채소는 넣어줄게 무울 때 무울게 지킬 때 지킬게 부리는 못 참네 밥도둑 내가 패 다이어트 땀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 아이가 너희들이 꿈을 쫓아

0: 노래가 의외로 좋아요.
1: 나쁘지 않았습니까?
2: 너무 좋아요.
0: 아니 그 저희가 게시판을 털어라 지금 횟수로 6년 차인데 네. 녹음 중에 노래 한 곡을 다 들은 건 처음이에요.
2: 처음이에요.
1: 와 정말
0: 자주 오신 우리 콩콩이들 알잖아요. 네. 노래 들었다 치고 그냥 넘어가는데
1: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2: 야. 방송 중에 나가는데 그걸 안에서 듣진 않거든요. 예,
0: 그러니까 네가 또 카메라도 갖고 오고 그래갖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1: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잘 보고 계시죠? 오늘 영광적인 날입니다 정말. 네.
0: 근데 중간에 그 처음하고 도입부하고 예. 마지막 후주에서 그 불필이
1: 예.
0: 그분은 누구예요?
1: 한국 풀피리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0: 그런 협회가 있어요?
1: 우리나라에 풀피리 협회가 사단법인부터 해서 한 세 군데가 있어요.
0: 풀피리 협회.
1: 거기서 가장 큰 협회의 협회장님. 직접 그 본인 고향에서 화분을 직접 키우는 화분을 6개를 가져오셔가지고
0: 거기서 꺾어갖고
1: 뜯어서 하다가 또 이게 찢어지면은 새 악기를 또 뜯어서. 하다가 엔딩을 찍고 있었어요.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북서풍이 세게 부는 거예요. 네. 바람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박자를 놓치시고
2: 허락을 좀 해줘야 할 수 있는 악기네.
1: 자연이 허락을 해줘야 나오는 악기입니다.
0: 본인의 풀피리의 풀은 본인이 예. 키우세요?
1: 본인이 키우십니다. 진짜로. 그거를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악기를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2: 근데 그게 마르기 전에 빨리 불어야 될 텐데요. 좀 놔두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1: 금방 말라버리고
0: 네. 이 풀피리를 불다가 여기 입술이 좀 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막 불다가?
1: 배는 건 없고요. 그 생각보다 불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0: 그러니까 소리가 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쉽지 않아. 기술이지.
1: 예, 그분도 이제 새 악기를 똑 따면은 적응하는데 1분 정도 시간 걸리시더라고요.
0: 새 악기를 똑 따는 게 너무 웃기네. 언제 한번 이선미 씨 예. 줄로 그 예. 협회장님 한번 컬투쇼에 모셔보면 어떨까 싶어갖고요.
1: 너무 좋죠.
0: 아 라디오 최초로 풀필이 연주. 화분 하나 딱 이거 똑 따갖고 똑 불고 또 똑 따고.
1: 제가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2: 근데 이게 3분짜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3분 전에 뜯어지면 또 뜯어야 되니까.
1: 약간 그 생방
0: 그 노래 이 먹보의 길을 예. 그분의 라이브 연주로 좀 듣고
1: 예.
0: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실시간.
1: 여기 지금 실내라서 바람이 안 불죠? 그러면 이제 엇박 나실 일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2: 멋있다 근데 그렇게 합주 한번 해보는 것도
1: 진짜 저는 너무 감동하고
0: 되게 화제가 되겠대요. 야.
1: 그리고 중간에 뒷부분 보시면은 그 정글 속에 있는 새 떼의 어떤 그런 개인기를 좀 보여주시는데 삐삐삐삐삐삐 하는데 진짜 온 것처럼 그 생동감이 장난 아닙니다.
2: 그것도 풀로 하는 거예요?
1: 그것도 풀로 하죠.
0: 그분도 연주를 해주시고 그 노래도 라이브로 됩니까?
1: 제가요?
0: 네.
1: 방금 라이브로 했는데
2: 아니 그건 우리만 들은 거고 송출은 이제 음원이 나갔죠.
1: 저는 라이브 강자입니다. 라이브를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재밌겠다. 화제되겠다.
1: 네네네. 감사하죠.
2: 그래도 우리가 사연은 하나 해야 돼서
1: 네네네. 예.
2: 하나는 합시다.
1: 제가 하는 거죠?
2: 네네네.
1: 예. 예. 자.
2: 근데 왜 그것도 본인이 한다고 다 오늘 아예 주인공이네요.
0: 아니 오늘은 저
1: 본인이 저한테 내미셨잖아요.
2: 맞아요.
0: 오늘 이선민 환영식이니까.
1: 와, 지금 너무 깊게 왔는데.
2: 두 장짜리. 없어요.
0: 낙장불입이에요.
1: 낙장불입이구나.
2: 네. 다시 넣는 건 없어요.
1: 와, 진짜 길다. 제발.
2: 또 읽다가 못 읽겠으면 그걸 물어서 풀필 소리라도 내주세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 글쓴이 익명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집 3남매 중에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둘째 아들은 유독 사춘기도 심하고 갱년기 아내랑 싸워서 아내를 결국 이겨먹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아들의 걱정을 늘어놨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너 애 태어난 날을 잘못 잡아서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아들이 태어나던 날이 생각나더라고요. 2010년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아서 둘째도 수술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정일이 12월 5일이었고 병원에서는 예정일 2, 3주 전으로 날을 결정해서 수술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이왕 수술하는 거 좋은 날로 받자는 마음에

0: 학관을 찾아가서 날짜를 5순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먼저 말씀드렸더니 11월 20일? 그날은 김장하기로 했으니까 빼! 그렇게 3위 날짜가 제외되었습니다. 며칠 후 산부인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날짜랑 시간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날짜를 몇 개 받아왔는데 제일 좋은 날짜가 11월 18일 3시는 어떨까요? 그날은 이미 예약이 있네요. 그럼 2위인 11월 4일 11시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당겨서 수술하는 건 아이한테도 산모한테도 안 좋습니다. 아, 그럼 4위 날짜가 11월 22일 1시는 아, 그때는 점심시간입니다. 아, 그럼 마지막 11월 15일 5시 아, 그날은 제가 세미나가 있어 진료가 없습니다.
1: 아하.
0: 준비한 날짜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되시냐고 데려 물어봤더니 11월 26일 5시 어떠세요? 좀 찝찝한 마음에 결정을 망설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은 싸가지도 없는데 건강하게만 자라고 있습니다.
2: 아,
0: 정말 야. 중간에 불필이 협회장님 모시고 싶었습니다.
3: 네. 이게 개털이죠.
0: 네. 진짜
4: 인맥을 네. 하는 겁니다.
0: 네. 정말.
4: 예. 야, 근데 흐름이 되게 재밌게 흘러갔는데 마지막을 가.
0: 마지막에 꺾기가 없었네요.
4: 네, 꺾기가 없었어요.
1: 네, 그래서 일로 온 겁니다.
4: 네. 아쉽습니다.
0: 디션.
3: 네, 네. 이렇게 된 김에 아니 뭐 발음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읽는 거 잘 잘하시는 것 같고.
0: 네네.
3: 중간에 그 너무 진중해지는 톤만 조금 이렇게 해줘.
0: 이게 남자가 연속으로 3명 나오다 보니까 네. 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4: 근데 라디오 하시려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0: 자, 요거 그럼 살짝만 맛배기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톤 변화를 좀 주면서
4: 이게 톤을 잡기가 어려우면은 네. 톤을 하이, 미들, 로우로 잡으면 돼요.
0: 네.
4: 그럼 세 명은 나와요.
0: 네네네.
4: 세 명. 너! 애 태어난 날을 잘못 잡아서 그래! 하이.
0: 요거 장모님이고.
4: 아니요, 친구예요.
0: 아, 친구예요?
4: 친구예요.
0: 아, 친구예요?
3: 의사 어떻게 해요, 의사?
4: 의사는 이제 진중하니까 로우로 네. 가죠.
1: 로우로. 날짜랑 시간은 생각해 보셨어요?
0: 평소에 이렇게 안 하시죠?
3: 아, 요즘 이렇게 많이 해요.
0: 아, 이렇게 많이 해요?
3: 어,
0: 네. 오.
4: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훈련이 안 됐어요.
0: 이따가는 좀 다양한 변주를 좀 보여드리도록
3: 예,
0: 하겠습니다.
3: 예, 예. 예. 이따가라니요, 다 끝났어요.
0: 벌써 네, 끝났습니까? 네,
4: 끝났습니다.
0: 너무 아쉬워요.
4: 아쉽습니다.
0: 아, 저 기량을 뽐낼 겨를도 없이.
3: 예예예. 예, 예.
4: 네, 그냥 거드렁만 대다가 하시는 거네요.
0: 소개받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3: 아, 이제 다음 주에까지 이제 우리 이선민 씨를 같이 하기 때문에
0: 네.
3: 아, 이 첫 주는 환영식으로다가
0: 네.
3: 웰컴 이선민.
0: 네.
3: 야,
0: 정말 감사합니다.
3: 대세 이선민을 아. 우리가. 예, 사연 하나 그냥 읽어보는 거 맛보기 네. 정도 그냥.
4: 근데 네. 2주만 함께 하시니까 이번 주는 환영인데 다음 주는 송별회가 되겠네요.
3: 아, 예.
0: 코트쇼가 항상 이런 식인가요?
3: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here we go.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케보린정 삼진제약.
1: 자, 요즘 핫한 우리 대세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신 우리 이선미 씨를 환영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저 구미화장 하고 오셔야 됩니다.
2: 구미화장 깔끔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1: 바빠지 수고하시고 저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진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0: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디지털체가 드시오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편한 조끼아기띠, 발효의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꽃배달점으로 제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0: 따라라 이름하여 핫털. 자, 일요일 3시가 됐고 3부가 시작됐다는 것은 반 스페셜 DJ의 누군가 찾아왔다는 얘긴데요.
1: 그렇지.
0: 오늘은 어떤 반 스페셜 DJ 반스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의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반은 바로 황치영.
2: 야호! 오늘은 수타 치남이 아니라 일타 치남, 일요일에도 나타난 치열한 남자 황철입니다.
0: 요호.
2: 반가워요.
0: 간혹 한 명씩 찾아오는, 한 번씩 찾아오는 우리 요일디가 오늘 반스디로 일요일 한 시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자, 이 코너는요, 핫털은요, 컬투쇼의 방대한 양의 하드를 탈탈 털어갖고 레전드 베스트 사연들을 모아서 뽑아서 회의를 통해갖고, 야,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또 있었구나. 들어도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고 또 들어도 재밌는 것들을 엮어갖고 편집해갖고 잘 이렇게 틀어드리는 방송.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방송이에요.
2: 그렇죠. 예, 정확하게만 하자면 박기진 씨의 외국인 손님,
0: 성철홍 씨가 보내주신 인형 뽑기,
2: 익명으로 보내주신 꿈,
0: 김영옥 씨의 불꽃 축제.
2: 네, 자, 이외에도 준비 중인 재미있는 사연이 많으니까요. 어서 해피하게 한바탕 웃어보시죠.
3: 야, 너무 신나잖아.
4: 핫털
3: 핫털

0: 김영옥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와 뷔페로 데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1: 자기야, 오늘 뷔페 가는 날인 거 알지? 가서 많이 먹자.
0: 그럼. 하루 종일 굶었다. 가서 돼지처럼 될 거다, 우리가. 저희는 평소에 자주 가는 한식 뷔페에 갔어요. 아, 이게 충청도 분이군요. 그럼 하루 종일 굶었다 가서 돼지처럼 될 겨. 저희는 평소에 자주 가는 한식 뷔페에 갔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없더군요. 저희랑 다른 커플 딱 이렇게 두 팀이 있었어요. 저희는 앉자마자 한 그릇 뚝딱 해줬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체했어?
2: 아, 속 여기 아이고 속이 형 파이네. 아 급하게 벗는가 내가 똥 좀 싸고 올게.
0: 전 급하게 화장실로 왔어요. 한참을 힘주고 있을 때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더군요. 저희 말고 뷔페에 있던 커플 중 여자분이었어요. 거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었거든요. 여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1: 자기야 나 아는 동생이랑 뷔페 먹으러 왔어. 아 여동생? 그럼 여동생이지.
0: 갑자기 밖에 앉아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을 남자가 불쌍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있는 힘껏 아주 힘껏 방과 통을 엄청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라서
1: 어머 자기 아니야 여기 뷔페라니까
0: 막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막 크게 소리를 쳤어요.
2: 거짓말 마라! 네 누나인데요? 어? 오늘 불꽃 축제한다는 말은 거의 맞지? 지금 불꽃 축제하고 있네 지금! 어? 누운데! 빠라빡빡빡빡!
0: 남자의 버럭에 전 행복해하며 깨끗이 닦고 나왔어요. 불꽃 축제. 야, 엄청난 화력인데요.
3: 자, 박희진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 외국인 손님.
4: 안녕하세요. 전 서울 잠실에 위치한 너구리 월드에서 젤리와 사탕, 초콜릿 등 달콤한 디저트를 파는 아르바이트생 귀여운 23살 여자입니다.
3: 23살이시구나.
5: 본인 스스로 귀엽다고 하셨어요?
3: 가녀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읽어달라 그랬는데 제가 40대 목소리였네요. 죄송합니다.
5: 알바생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4: 때는 지난 주말 저희 매장에 한 외국인 손님이 찾아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한 전 조용히 계산만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손님이 발음은 서툴지만 한국말을 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결제를 마치고 마지막 손님께 주차 등록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차량 번호 뒤 네 자리를 여쭤봤고 다시 확인차 차의 앞 번호를 여쭤봤는데 아니 대뜸 욕을 하시는 거예요.
2: 이시팔롬
4: 네?
2: 이시팔롬
4: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그 외국인 손님의 차량 앞번호가 28로였어요. 빵 터졌네요.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신 손님 부디 너구리 월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시팔롬
5: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꿈이네요, 꿈.
6: 잠버릇이 나쁜 남편이 자다가 저를 밀쳐서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5: 저도 몇 번 차인 적이 있는데 아내분한테.
7: 아 예.
6: 아 그런데도 세상 모르고 꿀꿀 자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 갖고는 며칠 동안 안 감은 제 두피 냄새를 맡게 했죠.
5: 복수를 했어요. 자고 있는 사람한테.
6: 남편은 자면서도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했죠. 꽃이다 하고 다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5: 야 대박 우와 나 대박
6: 왜 그래
5: 나 똥냄새 맡는 꿈을 꿨어. 똥냄새를 막 자다가 똥냄새를 맡았어
6: 하면서 로또를 사오는 거예요. 아, 그게 내 머리 냄새라고 말해줄까 하다가 이래 부푼 남편이 실망할까봐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로또가 됐어요. 그것도 3등. 꿈을 조작했는데 로또가 되는 걸 보니까

0: 오늘 잠이 안 왔어요. 고작 두피 냄새에 3등이 됐는데 로또 1등을 되려면 진짜 똥 냄새를 맡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똥을 갖고 와? 아이씨,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가 머리를 팍팍 긁더니 똥을 싸더라고요. 전 고양이 조용히 고양이 똥 하나를 집어 남편 코에 가져갔고
1: 냄새 엄청 심한데 고양이
0: 잠든 남편은 역시나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확실한 효과를 위해 10분 정도 더 맡게 하고
2: 10분은 너무했다. 10분 동안 계속 거의 대고 있어.
3: 이렇게.
2: 야 이제 정성이다 이거는 진짜. 야 로또 고생. 1등을 위해서.
0: 더 맡게 하고 다음날 아침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남편이 로또를 잘 안 나가더라고요. 혹시 꿈꾼 걸 까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죠. 오빠, 오빠, 어제 혹시 꿈 안 꿨어?
4: 아, 꿈? 뭔 꿈?
0: 아니 그냥 뭐 꿈 꿨나 해갖고. 에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4: 아 맞다!
0: 그치? 꿈꿨지? 무슨 꿈 꿨어? 남편은 기억이 난 듯하고
4: 어! 너랑 키스하는 꿈 꿨어!
1: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0: 저는 그날 아침 분노의 칫솔질을 했어요.
2: 아 키스하는 꿈. 10분 동안 고양이 똥을 갖다 댔는데
1: 아내와 키스하는 꿈.
5: 성철웅 씨, 저는 인형 뽑기를 하는 걸 즐깁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형 뽑기는 집게로 들어올리는 게 있고 막대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치. 전 밀어서 떨어뜨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종합마트 앞에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을 만한 게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옆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할아버지 웃긴다.
6: 헬기를 뽑아.
5: 예? 예?
1: 헬기.
5: 그냥 오셔갖고
6: 헬기? 헬기를 뽑아 헬기.
5: 네? 저 너무 힘들어요.
6: 얼마 있어?
5: 3만 원이요.
6: 그럼 3만 원으로 8만 원짜리 헬기를 뽑게 해줄게. 돈 넣어봐. 내가 뽑기 전설의 고수야.
5: 그래서 저는 만 원을 넣고 할아버지의 코치로 헬기를 옆으로 조금씩 밀어갔죠.
1: 와 이거 되게 근데 그럴 것 같다.
6: 잘하고 있어. 만 원만 더 넣으면 돼.
5: 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코치로 드디어 한 번만 밀면 더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 원을 넣으려고 하자
6: 잠깐! 천 원이면 되는데 만 원은 아까워. 슈퍼에서 바꿔와.
5: 아, 네. 그런데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슈퍼에서 돈을 바꿔서 나왔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어났는데 헬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6: 고맙네. 이게 바로 뽑기의 진짜 고수야. 어디 가서 잘 써먹어. 유유.
2: 이야.
1: 와 대단하네요.
5: 이 할아버지 대단한데요.
7: 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생긴 일. 천안에 살고 있는 45살 청년입니다. 전 취미가 해루질입니다. 밤에 물 빠진 바닷가에 들어가서 낙지며 소라며 꽃게며 해산물을 줍는 겁니다. 이게 네, 해루질이군요.
8: 그거예요.
7: 네. 저는 올해 해루질 경력 7년 차에 나름 전문가입니다. 이런 저에게도 초보 시절이 있었죠. 해루질은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처음 가는 포인트는 무조건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동행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루는 당진의 성문방조제라는 곳을 가기로 했는데 이곳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해루질 카페에서 친해진 한 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한밤중에 바닷가 들어가기 전 가볍게 인사를 하고 주의사항을 듣고 그분을 뒤따라갔죠. 때마침 그날은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라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인파에 파묻혀서 그분을 놓친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싶어서 그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 있었어요.
1: 닉네임 뭐야?
7: 닉네임이 하필 예수. 저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0: 예수님.
1: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군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0: 예수님.
1: 앞서가던 몇 명이 뒤돌아봤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예수님 어디세요?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이
0: 아니 어디긴 어딨어요? 하늘에 있겠지.
1: 전 답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닌데. 다시 한번 불렀어요. 예수님. 다시 보라고 외치자 뒷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아 아저씨 그런다고 바다 안 갈라져요. 결국 그날 인파 속에 숨어버린 예수님은 찾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헤로지를 접을까 했지만 저는 어느덧 전문가가 되어 다른 초보자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오, 예수님 하필이면 할아버지 젖꼭지.
3: 아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4: 자, 10만 원이요.
2: 거기다가 익명입니다.
3: 아하.
2: 많이 구리단 얘기죠.
3: 어허. 상상을 하면서 들어야겠어요.
2: 여자분이 보내셨어요 거기다가.
3: 네.
5: 저희 할머니는 성격이 완전 불이세요, 불. 그에 비해서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올 법한 도사처럼 매사에 느긋하고 아주 태평하시죠. 그런 할아버지께서 태양의 전기를 받아야 한다고 산에서 상의 탈의를 하신 채로 큰 바위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바위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래서 팔목에 금이 가는 바람에 양손에 깁스를 하시게 됐는데 며칠째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야 했죠.
2: 불같은 할머니가.
5: 아유 입 좀 더 크게 벌리라 좀. 주디를 확 마 그냥. 반찬 투정하지 말고 고마 주는 대로 뭐라 알았나. 어? 주디 확 그냥.
6: 세시도 할머니가 해주시고
5: 힝힝 힝 세게 팽해라. 어이? 아이고야 들어버려 진짜 확막 그냥.
6: 오줌도 뉘주고 응가도 닦아주고.
3: 어이.
5: 아따 마 찔끔찔끔 싸게 끼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가 싸라 확. 이 찔끔찔끔 뭐하고 있노 그냥 이 확 진짜 막.
6: 평생 먹을 욕을 다 드시고 계셨는데 목욕도 제대로 못하셨으니 몸에서 점점 쉰내가 나기 시작했고 불같은 할머니는 참다 참다 결심하셨는지 고무장갑을 끼고 할아버지의 옷을 강제로 벗기셨대요. 진짜 씨.
5: 목욕탕으로 따라 들어온나.
6: 할머니는 떼수건으로 구석구석 밀어버릴 작정을 하셨다는데 여기서 잠깐 저희 할아버지 신체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젖꼭지가 남들보다 기십니다. 그냥 긴 것이 아니고 엄청 깁니다.
1: 이렇게 생기셨나? 이렇게?
2: 이게 꼭지가 많이 긴 거지. 나와 있는 거죠.
1: 이렇게.
6: 그리하여 붙여진 별명이 하승진 젖꼭지예요.
3: 아승진이
4: 크니까 이제 키가 크니까 길다고 이제.
6: 심지어 토끼 귀 같이 접혀져 있고.
1: 맞네요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3: 접혔다고요?
1: 이렇게.
6: 중력 때문인지 아래로 쳐져 있어서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도 절 대처.
2: 나 그딴 젖꼭지를 못 봤는데.
4: 뭔 약속을 해.
6: 그렇게 시작된 목욕은 화장실 안에서 뭘 하는지 할머니의 다그침으로 밖에서도 다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5: 아이고야 이 냄새 한번 알고 찌다이. 내 못 살까 못 살아 못 살아. 엄마야 근데 이거 먹고 한참 못 보는 새 이 문디 젖꼭지는 또 자란 기가 무슨 손잡이 같기도 하고 발가락 같기도 하고 이카다가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거 아이가?
6: 온몸을 저항 없이 할머니에게 맡겼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조금 전까지 호통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도 잠시 들리지 않았고

0: 했어요. 내심 걱정이 됐고 화장실에도 도대체 두 분이 뭐 하시나 싶어갖고 슬쩍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저 꼭지 끝을 부여잡고 줄자로 길이를 재면서 하시는 말씀. 야야 이거 봐라 세계 신기록이다 이거 3cm다 3cm
1: 미쳤나봐.
0: 저희 할아버지 젖꼭지보다 긴 젖꼭지가 있을까요? 그럼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와. 이거 맞네요.
3: 3cm을 와.
2: 아 이렇게 된 거지.
3: 와 그러네.
2: 여기서 약속할 수 있죠.
3: 아 그러게 네. 약속할 수 있네.
2: 가능합니다. 예.
4: 네. 아 김성민 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제 여자친구와 영화관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적한 오후 시간대라 지하철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조용했어요. 다음 역에서 흙장난을 했는지 점퍼에 흙을 묻힌 4살짜리 꼬마 아이와 좀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어머니가 타셨습니다. 아마 늦둥이인 듯.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눈 수술을 하셨는지 안대를 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5: 엄마 저 아줌마 눈이 왜 저래?
4: 눈이 아파서 그래.
5: 눈이 왜 아파?
4: 너처럼 놀이터에서 흙 장난하다가 눈에 흙 들어가서 그래. 아마 꼬마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 장난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흙 장난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는데 꼬마는
5: 왜?
4: 너처럼 놀이터에서 흙 장난하는 애가 아줌마한테 흙 뿌려서 흙이 눈에 들어가서 그래.
5: 왜?
4: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아프지.
5: 왜?
4: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5: 왜?
4: 엄마는 슬슬 짜증이 나셨고. 눈에 흙 들어가면 어때? 아프지?
5: 왜?
4: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아파.
5: 왜?
4: 그러자 짜증이 난 엄마는 손가락으로 아이 눈을 콱 찌르면서 너 눈 찔리면 아파 안 아파?
5: 아파.
4: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엄마의 교육법 존경스러웠습니다.
1: 눈에 흙 앉는 게 다행이네요.
4: 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 그 아이의 말은 다시 이어지더군요. 근데
5: 아줌마는 왜 눈에 흙이 들어갔어?
4: 너같이 흙 장난 좋아하는 애가 흙을 아줌마한테 뿌린 거야.
5: 왜?
4: 정말 아이의 호기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이런 사연이네요. 네, 근데 아들, 아이 기르시잖아요.
6: 네네. 네.
4: 애들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이렇게 계속 대답해 주십니까?
6: 그럼요.
4: 친절하게.
6: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

0: 야, 야, 진짜.
1: 야, 정말 웃기지? 아, 아, 나 오늘따라 더 웃기네, 그냥. 아, 진짜. 아, 미쳤어.
0: 하드에 도대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거야?
1: 아, 아, 야, 들어도 들어 웃겨. 어떡하지?
0: 아, 아이고, 매, 아이고, 매.
1: 아이고, 웃겨, 그냥. 아, 너무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하드를 잘 뒤져갖고 방송놈들이 네. 아주 재밌는 사연들을 쭉쭉 뽑아갖고 잘 편집했고 엮어갖고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에, 그러니까 쇼다론들은 그냥 듣기는 하실게요.
0: 그렇습니다.
1: 자, 사문은요, 고막을 털어 돌아오는데 오늘은 누가 나오나요?
0: 자, 오늘 고털은요, 유쾌한 현실 공감 응원가로 컴백한 밴드입니다. 육중한 밴드와 함께 합니다. 야하! 기대해주세요.
1: 자, 노래 하나 듣고 육중한 밴드를 만납니다.
0: 예. 시스타가 부릅니다. I swear.
1: I swear.
0: I swear. 추운 옷인가요?
1: 아니에요. 예. 난 맹세해 먹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 샤칼라
0: DJ도 웃고
1: 붐
0: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오를 때 현지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는 스와힐리어로 조금씩 천천히를 뜻하는 폴레폴레입니다. 여행자들이 의욕이 앞서서 초반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고산병이 걸려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이드들은 일부러 발걸음을 아주 느리게 조절하며 여행자들의 페이스를 늦춥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더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거대한 대자연의 정상에 오른다는 인내의 철학이죠. 더위로 지치기 쉬운 7월의 오후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의 조급함을 잠깐 내려놓고 빨리빨리보다 폴레폴레 각자의 속도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나가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헤이 디디디디 제이

0: DJ. Into the disco scene.
1: 자, 고막을 털어라. Let's go, 털! 자, 고막을 털어라. 고털 시간에 듣고 계신 쇼다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갖고 바로 오늘 오신 이분들의 이야기와 신곡 이야기로 30분을 알차게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 특유의 유쾌함과 사람 냄새 나는 음악으로
1: 많은 사람 냄새 아주 물씬 나지.
2: 제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팀이죠.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 강준우 씨 함께합니다. 야호!
3: 야호!
2: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밴드. 예.
4: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치열이죠. 예.
2: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예. 뭐 단체 인사 없나요?
4: 단체 인사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3: 육중한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아,
1: 네. 없었네요.
3: 예, 네, 없었네요. 네. 없었네요.
1: 와, 2년 만에 콜트를 나오셨어요.
4: 네. 맞아요, 맞아요.
1: 와,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을 좀 듣고 싶어요.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데?
4: 아, 2년의 근황은 저는 목동으로 이사 왔죠.
1: 와, 진짜? 어? 아.
4: 네.
2: 원래 형, 원래 저 마포 저기.
4: 예, 네, 마포 네. 서대문 그쪽 살다가 아이의 교육을.
1: 이야.
4: 네. 와이프가
1: 아빠지 참.
4: 목동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1: 교육률이 네, 높죠 여기가.
4: 그쵸. 엄청 높죠. 오자마자 학원을 어디 다닐지 막 알아봤던 기억이
1: 있네요. 아, 네, 학원이 엄청 많죠.
4: 네, 네, 네.
2: 잘 됐다고 들었어요.
1: 다른 여기 안 살아도 다른 지역에 살아도 여기 학원 딜리버리 되게 많이 하시죠. 왔다 갔다.
4: 어마어마합니다.
1: 오, 그래서 애가 지금 몇 살이죠?
4: 9살 됐습니다.
1: 그러면 이제 학원 많이 다녀요?
4: 학원
1: 아직 없어요?
4: 많이 다녀요. 예.
1: 네.
4: 그러니까 그게 학원이 뭐 공부도 공부인데 거기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1: 맞아.
2: 맞아. 맞아.
4: 그래. 아, 네.
2: 학원도 막 이런 거.
4: 맞아.
2: 운동도 하고.
1: 그렇지.
4: 딸이야.
1: 목동으로 왔구나.
4: 딸이야.
2: 딸도 하죠, 형.
4: 다 하는구나.
2: 네, 그럼요.
1: 딸도 운동하지.
2: 단체로 다 같이 운동하고.
1: 준우 씨는 지금 애가 어떻게 되죠?
3: 아,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 오. 이야.
3: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6일 날.
1: 아, 진짜 얼마 안 됐네.
3: 네네네, 4월 16일 날.
1: 세 달 정도 됐네.
3: 네,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25주에 690g 몸무게로 태어나 가지고 지금은 근데 다행히도 2.5kg까지.
1: 아우, 많이 올라왔네. 네네. 많이 올라왔어.
2: 어쩐지 약간 준우 형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3: 네.
2: 준우 형 살짝 살이 빠져 있어요, 지금.
3: 아니, 지금 계속 찌고 있어요.
2: 그래요?
3: 네. 지금 잘못 봤어. 계속 찌고 있어요.
4: 아, 잘못 봤네.
3: 네, 잘못 봤어요.
1: 작게 나서 크게 키우면 돼요.
3: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 자, 지난 4월 16일 준우 형님이 이제 아빠가 됐는데
1: 맞아요.
2: 아이가 태어날 즈음 작업했던 곡을 지난 5월에 발매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 맞아요. 제목이
2: 제목이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1: 애가 태어났으니까 악착같이 네. 벌어야지.
2: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3: 네.
1: 5월 15일날 발매됐던 노래인데
2: 지금, 네, 지금 나온 노래죠. 아프면
1: 모든 게 이건 준우 씨 혼자 발표한 노래?
3: 아니요, 같이 했어요.
1: 같이 한 노래?
3: 네.
1: 힘들어도 출근해야죠. 이게 그 아이를 품 안에 처음 안아보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3: 네.
1: 그 마음이 확 변하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3: 확 변하죠.
1: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잖아요. 진짜 가사가 그러네. 품에 안긴 조그만 생명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겠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생겼습니다. 야, 아이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죠.
3: 네, 맞아요.
1: 속이 그리네.
3: 네, 속이 그렸어요.
1: 속이 그리네.
3: 네, 네,
1: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나 봅니다. 맞아요.
3: 네, 맞아요.
1: 아빠가 되면 그렇게 돼요.
4: 대단한 일이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이 이름이 우주네요.
3: 우주입니다. 강우주.
1: 네.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지금 2.5kg 아까 말씀을 하셨고.
2: 아, 네. 대단하네요. 네.
1: 이제 좀 육중한 씨가 이제 9살까지 키웠는데 옆에서 보면서 어땠어요?
3: 저는 그 중한 형의 어떤 그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얼마나
1: 다가오지 않으니까
3: 네, 얼마나 뭐 열심히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랐는데
2: 몰랐지.
3: 제가 입장이 돼 보니까.
1: 그렇지.
3: 막 졸면서 막 잠이 오는데도 녹화장에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럴만하다.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확 와닿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대단해 보여.
3: 아, 그러니까요.
1: 네. 하나도 아니고 막 셋, 넷씩.
3: 네네.
4: 그렇죠. 세상에 아이를 갖기 전에는 네. 그렇게 아이가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모든 아이가 귀하게 보이고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이 위대하게 보여.
3: 아, 그러니까
1: 당연하죠.
3: 아, 대단하신 분.
4: 맞아요.
3: 네.
1: 정말 대단한 분.

0: 대단하십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2: 아, 네,
0: 땅이 아, 여러분들. 아,
3: 뭉클해, 뭉클해.
1: 소중한 분들입니다.
0: 네. 자, 네. 자.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7월 2일에 발매된 육중한 밴드의 신곡입니다. 제대로 고막 털이 가보도록
3: 좋아요.
0: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육중한 밴드표 응원을 담은 새로운 싱글 어쩔 건데.
3: 어쩔 건데.
0: 어쩔 건데. 어쩔 건데.
3: 어떤 곡인지 뭐 홍보하시죠.
0: 어 맞아요. 지금 치열 씨가 한 그
1: 이 톤 그대로요. 어쩔 건데.
0: 아, 그래.
1: 네.
0: 어쩔 건데.
4: 어쩔 건데.
0: 내가 이래 생겼는데 어쩔 건데.
5: 어. 귀엽게 생겼죠.
0: 아, 알지. 그렇죠. 사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뭐 어쩔 건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3: 아, 그래.
0: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어쩔 건데 멋지게 살아보면 안 될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4: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3: 직접 만드신 두 분이 함께 만든?
0: 예, 같이 만들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제가 툭 던졌는데 만들어 오더라고요.
1: 그럼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던지면 확 물고 갑니다 저는.
0: 예. 아, 대단한 친구예요. 요즘 같은 텐션은 준호한테 툭 던지잖아요. 곧 금방 만들어집니다. 아,
3: 그러네, 그러네.
0: 네네네.
3: 와, 막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뭐 꼭 굳이 육중한 밴드 노래가 아니어도 예. 누가 섭외 오면 막 만들죠.
1: 아, 다 해야죠. 다 해야죠. 예.
3: 자, 이 노래가 SBS 동상 이몽투 너는 내 운명 촬영하다가 멜로디가 갑자기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김광규 씨가 이 곡이 큰 영감이 됐어요?
0: 아, 광규 형이랑 동상이몽 나갔다가 네.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벚꽃이 피는데 연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별로 벚꽃 안 좋아하는데 광규 형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봄 노래 송을 만들려면 그냥 약간 반항적인 느낌으로 곡을 써보자. 그래서 제가 뭐 대머리면 어쩔 건데 뭐 한갑이면 어쩔 건데.
3: 김광규 씨 앞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0: 네.
4: 그냥 그거 광규 형 놀린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 형 자신감을 가져. 뭐 어쩔 건데.
4: 아, 그지 그지.
0: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4: 어쩔 거야.
0: 이걸 그냥 준호한테 툭 던졌는데 만들어 오더라.
3: 잘했네, 잘했네.
4: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해요. 지금 어쩔 건데.
3: 어쩔 건데.
4: 딱 남어.
3: 김광규 씨가 자주 쓰는 말 아니에요 이거? 어쩔 건데. 그래갖고.
0: 그렇죠. 부산 사투리가 그렇죠. 부산 사투리로 뭐 어쩔 건데.
3: 와 이게 뭐야 사실 뭐 긁혔을 때 나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너 뭐야 머리 크지?
0: 머리 크지? 맞아.
3: 머리 큰데 어떡 건데 네가?
0: 맞아.
3: 내 머리인데.
0: 맞아.
3: 무거워도 내가 무겁고 불편해도 내가 불편하지. 네가 어쩔 건데?
0: 그래.
4: 맞아. 완벽합니다. 예. 완벽한 예시였어요.
3: 자 어쩔 건데는 일단은 그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0: 라이브.
3: 자 여러분들 뭐
4: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밴드죠.
3: 주위에서 조롱 섞인 뭐 여러 가지 말투로 여러분들을 긁히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을 긁었던 그런 부분들 다 오늘 이 노래 듣고 날려버리시라고.
4: 그렇습니다.
3: 어쩔 건데 내 인생 네가 뭐 대신 살아줄 거야. 어쩔 건데. 자 어쩔 건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하!

0: 감사합니다.
1: 아 좋다 이거 뭐 속이 다 후련해지네 그냥 아주.
2: 그게 무슨 상관이야.
1: 야. 나 노래 좋다.
3: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1: 기운 나고. 네. 그러니까 어? 나 스스로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노래를 들으니까.
3: 너무, 너무 신나요.
1: 자, 남의 눈치 보고 자꾸 남의 가치관에 맞춰서.
0: 그렇죠.
1: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3: 아,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1: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자존감이. 아, 자꾸 남의 시선을 신경 쓴 사람들이 있어요.
4: 맞아.
1: 그런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어야 돼요.
2: 그게 그렇죠. 무슨 상관이야.
3: 아니 이게 젊었을 땐 몰랐는데 네.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알겠더라고요.
1: 맞아요.
3: 인생은 내가 가는 길인데
1: 내가 주도적으로 네.
3: 맞아요. 주도적으로 길이에요. 살아가야 되는데
1: 맞아요. 저는 라디오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생방송 인생은 태어나면서도 네. 생방송이 시작되고
0: 그렇죠.
1: 대신 남이 DJ를 찾아줄 수 없는 거 제 인생의 주도적인 입장은 나기 때문에
3: 맞아요. 맞아요.
1: 아, 라디오가 많이 닮아있다.
4: 그렇죠. 내가 주연
1: 네가 DJ
4: 7020님입니다 어쨌건다 이 노래 회식 때 저희 부장님한테 불러주고 싶어요. 휴가 쓰면 어쨌건다 부장님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예. 그러니까 어쩔 건데 좋다 이거 회식 때 불러도 좋겠다.
3: 감사합니다.
1: 개사해서 막 불러도 되겠다. 자기 그,
0: 맞아. 그럼요.
3: 그렇죠.
1: 상황에 맞게
3: 개사해 되죠.
1: 예. 두 분 하나씩 읽어주실래?
0: 네. 5740님께서 제가 요즘 복싱에 폭 빠져서 대회 나가려고 도전하는데요. 다들 다칠 거라고 말리기만 하네요. 여자는 복싱하면 안 되냐? 내가 한다는데 어쩔 건데? 육정밴드 노래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복싱하셔도 되죠.
3: 4757님이 육중한밴드 노래는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힘이 나는 가사를 가졌습니다. 어쩔 건데 대박나라. 감사합니다.
4: 진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중한밴드가 다음 달에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 이름은 정거장.
0: 정거장.
1: 와, 정거장이네.
3: 정거장입니다.
4: 아, 단독 콘서트는 정거장.
1: 정거장.
0: 정거장.
1: 8년 만에 하는 단독 콘서트라고요?
3: 맞아요. 네. 와. 예. 네, 저희가 육중한 밴드를 만든 지 8년이 됐는데
1: 네. 콘서트 안 했어 단독으로?
3: 안 했어요.
0: 한 번도 못 했어요.
3: 예. 네.
1: 행사만 그냥 하고 그랬나?
3: 예. 네, 행사만 했죠. 네. 그냥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개런티를 받고 하는 콘서트들 있잖아요.
1: 아, 그렇지. 네.
3: 저희가 주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도하는 콘서트는 8년 만에 처음.
4: 아.
1: 와. 네. 그 8월 21일 날 하네요. 8시에.
3: 맞아요. 맞아요.
1: 와. 예매는 시작했죠?
3: 예, 오늘 이제 시작했습니다.
4: 아, 오늘.

0: 아, 네. 그리고 뭐하고 있는 오늘?
1: 네네네.
2: 오늘 특기시험입니다.
3: 네네. 오늘 7월 지금 7월 7일이죠.
1: 네, 7일입니다. 네.
3: 7월 7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에 네. 티켓이 오픈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 가봐 주시면 8년 만에 하는 거니까.
1: 감사합니다. 네.
2: 근데 그 타이틀이 정거장인데 네. 이 어떤 의미죠, 정거장?
1: 사실 참 그 깊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준우 씨가 좀 준우 씨가
0: 그래.
1: 준우 씨. 네, 정거장을
0: 너는 왜... 던징이하고 뭘 하는 사람이야?
2: 투수
4: 좀 쉬었다 가자. 정거장 잠깐 머물러서 얘기도 좀 나누고 어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깐 머물러서 그렇지. 깊은 여행을 떠나보자. 그렇지.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정거장으로.
3: 정거장이 없으면 안 되죠.
1: 그렇죠.
3: 정거장 네. 있어야지 우리 버스를 탈 수 있고 또 내릴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2: 우리 준우 형님 진짜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3: 예.
2: 멋있습니다. 아 진짜 까면 깔수록 매력이 넘치는 우리 육정한 밴드입니다. 계속해서 육정한 밴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코너 속의
3: 코너
2: 해보겠습니다. 세 글자로 말하는 육중한 밴드! 육중한 밴드를 소개할 수 있는 세 글자 키워드 몇 개를 뽑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비주얼! 빠밤! 아 이거
3: 아 비주얼 밴드죠?
2: 빠질 수 없죠.
3: 아 비주얼 밴드.
2: 그럼요.
1: 그럼요 그럼요.
2: 아 빠질 수 없어요.
1: 저희, 사실 저희가 비주얼 밴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0: 그렇게 불렀어.
3: 야 누가 너무 시원하게 웃는다 야.
2: 저 끝에 두 분이 네네. 정말 시원하게 웃고 계셔.
1: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어쩔 건데.
3: 스스로는 얘기한 적 없지만
1: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3: 비주얼 밴드라고.
1: 네. 네. 아 비주얼 밴드가 나타났다.
3: 비주얼이라는 게 사실은 네. 이게 막 잘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저희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 원래 보통 비주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얘기가
3: 아니 근데 워낙에 두 분 다 덩치도 있고 예, 한 분은 뽀로로를 닮았고
4: 네네
3: 뭐 이런 느낌이 약간 그렇네. 비주얼이 특이하고
1: 하긴 그렇네
3: 예 약간 네. 비주얼이 야 일반 사람들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 그냥 비주얼이 좋다 이런 느낌이지
1: 일반 사람보다 밑에 있는 느낌이지
2: 아이 무슨 소리세요 자 육전 밴드로 소개하는 글을 보면
1: 네.
2: 생활 밀착형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비주얼.
3: 그거 봐. 어디 하나 빠지잖아.
2: 아니, 시청각 모두를
1: 만족시키 멘트하면서 비웃음이서
2: 아니야. 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비주얼로 네. 시청각 모두를 만족시키는 20세기 비주얼 밴드.
3: 20세기.
2: 비주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3: 20세기.
4: 21세기 아니야. 20세기.
1: 20세기.
3: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4: 아, 20세기.
1: 그러니까 이 얘기 안 했으면 소가 넘어갈 뻔했네.
2: 근데 저 공연장에서 형 이렇게 한 번씩 보자. 두 분 보잖아요.
3: 멋있어. 네네네.
2: 진짜 멋있어.
3: 멋있어.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2: 기타 딱 메고
3: 관객을 휘어잡는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고.
2: 머리 막
3: 가봐요. 여기 소개가 어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비주얼. 그러니까 어디에도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2: 그렇지. 그 20세기 비주얼.
3: 예. 2022년에 나온 육중한 밴드 에세이 끼인 세대 랩소디에 실린 소개글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책을 내셨잖아요.
1: 맞아요. 예.
3: 이 책의 목차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1: 맞아요.
3: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팬이 실제로 한 얘기예요?
1: 아니요. 저희가 이제 준우랑 저랑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음악하러 이제 왔긴 했는데 서울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3: 네. 로망이죠.
1: 로망이죠. 네. 그러니까 오빠야 말고 오빠 밥 먹었어?
5: 이거, 오빠 이런, 밥 먹었어?
1: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지.
5: 오빠.
1: 그렇죠.
2: 딱 이거예요.
1: 그래서 준우 씨랑 저랑 홍대에 그때 버스킹 하는 데가 있거든요.
4: 놀이터가 있어요.
3: 놀이터 알죠.
1: 거기에 그때 당시 이제 여성분들이 버스킹 볼 리가 엄청 몰려 있다고.
2: 아니요죠.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우 씨랑 손 잡고 그때도 한 잔 먹었을 때니까 용기 내서 야 서울 여자 꼬시러 가자. 그래서 준우를 보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3: 준우를 아니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20세기 비주얼 밴드인데
1: 제가 앞장섰죠. 형 누가 봐도 제가 앞장서야죠.
4: 기회를 네. 한번 줬어요 제가. 네, 네 기회를 한번.
1: 그래서 줬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 한 잔 하자고 말을 걸었죠. 저기 어제 네. 날씨도 추운데 뭐 오뎅탕에 한 잔 하실래요? 하니까 그때 슬슬 말 거니까 준우 씨가 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얼굴 보고 준우 얼굴 보더니.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3: 아 진짜?
1: 진짜
3: 실제 있었던 일이야?
1: 실제
2: 이게 있었던 일이구나. 예.
1: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3: 네. 아~
1: 네. 너무 충격받아서 이
4: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오빠들은 제목이에요? 못생겨서 싫어요.
1: 네. 네. 어쩔 건데.
2: 어쩔 건데.
1: 네. 어쩔 건데. 네.
3: 이때.

0: 이때가 20세기였나요?
1: 이때가 20세기였죠.
0: 20세기였죠.
2: 예.
0: 세기 말 외모였어요.
3: 세기 말 20세기.
0: 20세기 이 줄
3: 빼. 20세기였죠.
2: 자, 다음 세 글자 키워드입니다. 싱송라.
0: 야, 그렇지. 싱송라.
2: 아, 이번 신곡 어쩔 건데는 우리 중환 씨가 동상 이몽 촬영하면서 멜로디 라인과 가사를 써.
0: 그렇지. 네.
2: 평소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또 영감을 얻거나.
0: 예. 네. 중환 씨가 네네. 영감을 얻고 저기
1: 하청을 준우 주는
4: 형이 마무리하고
0: 준우한테 네. 이제 던지는 거죠.
1: 아니 이게 요즘 이제 AI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개발 세발 그려줘요. 그럼 제가 받아서 완성시켜주는 AI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0: 작업만의 AI가 있네.
1: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3: 아, 이런 식으로 가네.
0: 자기 역할이 있는 거니까 뭐.
3: 네네네네.
0: 평소에 그럼 가사 작업도 본인이 우리 다 하시는 거예요?
3: 아니 사실 각자예요.
1: 각자예요, 각자.
3: 각자 곡을 만들어요.
0: 아 따로따로.
3: 네 만드는데 이번 곡은 어쩔 건데 그냥 방송 나왔는데 어쩔 건데 이제 준우가 재밌다고 그 노래 써보자 그래갖고 자기가 후딱 써오더라고요. 준우가
0: 근데 딱 써왔는데 네. 마음에 들었어요.
3: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쩔 건데 뭐 그 부분이
2: 관객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3: 상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거 너무 좋아요.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0: 소통하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자 우리 그리고 육중환 씨나 뭐 준우 씨가 노래를 만들었을 때 싫다고 한 노래들도 있습니까? 이건 별론데?
1: 아니죠.
2: 안 들어왔을 때
3: 거의 수백 곡이 되죠. 그러면 서로 깐 게.
0: 아 진짜?
3: 네, 그럼요.
0: 그러면 그 곡은 아직 어디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노래들이 많아.
3: 그렇죠.
2: 하드에 다 있구나.
3: 와.
1: 근데 육중환 씨는 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재활용 안 하시더라고요.
3: 맞아.
1: 예전 곡들은 절대 안 써. 한번 저한테 까인 곡들은 절대 안 써. 어머. 저는 또 다시 디벨롭하고 바꾸고
0: 어때
1: 하는데도 육중환 씨는 한 번.
3: 아 저는 까이면 안 쓰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네. 아 이 곡은 절대 안 내야지 뭐 이런 게 있어.
0: 아니 준우가 까면 어쩔 건데. 네,
1: 그러니까.
2: 근데 맞아. 네. 다른 사람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3: 아 근데 희한하게 딱 아 이 곡은 안 써야지. 약간 뭔가 있어. 그래서
1: 좀 마음이 여려. 아 여려.
3: 어쩔 건데. 미친 거 아닙니다.
0: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2: 야 광고요.
0: Here we go.
2: Here we go.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자, 우리 육중한 밴드의 새 노래 여러분께 모두 응원을 드리는 자존감 높여드리는 노래 어쩔 건데로 새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공연도 대박나시고 마지막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정말 오늘 이들 사이에서 이 혼자 아이거든요 제가. 아... 기가 쫙쫙 말리는 느낌이에요. 정말 힘든 라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다 이로 보여요.
0: 아니요, 이 아니요. 여기도 아이들이 네. 있어요.
1: 아니, 아이 많아요. 같은데? 어.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즐겁게 잘 보내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0: 육종환 씨.
1: 예. 사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컬투쇼에서
2: 첨나가 와서 첨나죠.
0: 그럼 그럼.
1: 네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형님.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그때 신인 밴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소개했던 그게 한 15년 전이에요.
0: 아 벌써 15년 됐어요. 와.

0: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3: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4: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9: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40kg 감량에 성공하고 요요를 막기 위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다는 개그우먼 홍윤아 씨. 걷기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눈에 띄는 간판 글씨를 글씨체에 따라 재미있게 읽기도 하고 마주치는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도 인사를 한다고요.

0: 너무나 개그적인 걷기 방법이죠. 간판 글씨에 따라서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명랑하게 그렇게 읽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똑같은 일상에서도 어떻게든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겠죠. 기본적으로 삶이 즐겁다고 보는 거랑 사는 게 불행하고 힘들다고 보는 거랑 거기서 오는 차이 같습니다. 답답한 일상에도 웃음을 피어나게 하는 그런 마법 어딨죠? 여기 있어요.
1: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우쿨렐레 피크닉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듣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음악이 정말 기분 좋아버리죠. 어디 해변에 누워있는 느낌이죠. 아, 제가 이 황제파워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이 많다. 어? 이런 성격을 기본으로 좀 탑재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여보세요 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러고 받는 분들, 알고 받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삶에 지쳐 있는 모습을 볼 때 괜히 그냥 마음이 짠하고 어? 아휴, 아주 그냥 쩔어 계시는구나.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기가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하,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그래도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2시간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 걸 진짜 생각 같아서는 보내주신 거 싹 다 읽고 싹 다 공감하고 우리가 수다 떨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진짜 계속 여러분들 문자를 저희 작가님이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읽기도 지금 막 바빠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도 충분하지도 않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을 좀 공유하고 문자가 읽히는 날도 있고 못 읽히는 날도 있고 뭐 그러지만 이 공유한다는 시간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평온한 일요일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불 속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귀로만 이렇게 황제파워 좀 즐기시고 발가락 까딱까딱거리면서 음악도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It's 가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비스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오늘도 황제파워의 송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주얼리 네가 참 좋아로 출첵 출발.

아니 처음으로 당첨돼서 커피 받았어요. 기분이 참 좋네요. 이런 거에 이제 소확행이죠 여러분. 어? 얼마나 기쁨입니까. 사실 커피 한잔 친구들끼리 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버리죠. 기화님 저기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리시리 김영시리가 초상맞게 입장합니다. 설거지하다가 고무장갑 내팽개치고 왔습니다요. 그래요. 황대파 활동하는 설거지도 다 멈추시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한숨 돌리십시오.

진주님께서 고등학교 동창 남사친이 군대를 간다네요. 선물 뭐 해줄까요? 진짜 남사친입니까? 썸은 없고 뭐 있으나 없으나 비상약 키트 사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2만원 밑으로 전자시계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사주시면 아주 겁나게 좋아할 거예요.

0: 정사님, 성원이님, 이명주님, 박연수님, 김충만님 어서 오십시오. 박민정님께서 말벌 아저씨처럼 달려와 입장이라고.
1: 다들 말벌 아저씨 아시죠?
0: 네,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황제파워 시작하면 이렇게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갑자기 뛰어오는 이 모습. 민정님 칭찬해 칭찬해.

5674님 할머니가 타주시는 시원한 미숫가루가 먹고 싶네. 나도 지금은 할머니가 안 계시지만 예전에 그 은색 냉면 대접에 미숫가루에다가 우무 넣어가지고 설탕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주던 후루룩 마시던 그 미숫가루 너무나 먹고 싶지 않니?

1472님, 이제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저만 솔로입니다. 모이면 다들 남편 얘기만 해요. 아, 이거 많이 또 괴로우시겠군요. 혼자 솔로에서 속고 결이시면 안 맞죠? 네, 저도 옛날에 왜 다들 주변 유부남들이 자꾸 집 얘기만 하나 했더니 그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 세상의 전부였어요. 이럴 거면은 빨리 4472님도 남편 만나시라고 제가 썸남빔을 빨리 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혼빔 쏴버릴게요. 결혼 임?

장승식님, 아니 대체 빵디 왜 제가 사려고만 하면 모든 물건이 품절일까요? 이것도 정승재 쌤도 단종 포비아 있죠. 자기가 뭐만 사면 단종이 돼가지고 다음에 그 물건을 구할 수 없다. 아, 우리 승식님도 품절 포비아. 그렇죠. 이런 분들은 두 개씩 사면 고쳐집니다. 비싼 거 아니면 두 개씩 사세요. 김서민님, 김아은님, 송유진님 반갑습니다. 김성훈님, 그리고 신교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기선.

홍풍원이 응 어렵다는 휴양님 숙소 당첨이 됐습니다. 와 올해 운을 여기 썼나 봅니다. 아니요 아직 올해 운 다 쓰지 않았습니다 풍원님. 이거 그냥 당첨된 거예요. 당첨된 거 그냥 즐겨버려.

자, 유지선님 반갑습니다. 윤향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강민구님도 반가 반가. 여기까지 강민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민구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으세요. 자, 6511님은 빵디 저 9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보다 신혼여행이 더 기다려짐. 자, 이런 성격 참 부럽죠. 당장 결혼식이 사실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건 뭐 별거야. 신혼여행 놀러 갈 생각에 아, 100% MBTI 6511님 2군요. 2. 네. 사실 근데 신혼여행은 저는 진짜 그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고 중요한 여행이 있잖아요. 신혼여행은 중요한 여행 같아요. 중요한 여행. 기억에도 물론 오래 남겠지만 기억 가는 거. 저 진짜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일 후회되는 게 그 제작진이 그때 방송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충분히 갔다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일할 때입니다. 라고 해서 사박을 갔다 온 게 너무 아,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막 부랴부랴 가는 것보다 좀 나중에 길게 시간을 잡고 시간 날 때 가야지 했는데 안 납니다 시간이. 네, 나중에 가긴 갔어요. 진짜 기적적으로 모든 방송들이 뭐 명절을 갑자기 추석을 샌다고 그 막 한 주씩 땡겨가지고 한 방송 빼고 전부 막 땡겨가지고 찍어가지고 다행히 시간이 길게 나서 그때 이제 진짜 가고 싶었던 데 갔다 오는데 그 기분 안 나버리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신혼이 아니죠, 이제. 네.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신혼여행은 될 수 있으면 아 여기 갈 수 있을까? 진짜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데 진짜 가는 거 추천. 여러분 아르헨티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파고 쭉 내려가면 어디죠? 지구 맞은편이 네팔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 거기로 진짜 시간 넉넉하면 저는 진짜 거기까지 가봤을 거예요. 진짜 가보기 힘든 거. 진짜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아, 남미 파라과이라고 합니다. 파라과이. 차라리 그냥 제일 먼 곳으로. 비행기 시간이 물론 괴롭겠지만 이거 언제 가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사실 근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니까 우리 신랑님이랑 사실 아무데나 가도 둘이 꽁냥꽁냥 겁나게 재밌을 겁니다. 아, 아르헨티나 맞죠? 맞습니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어쨌든 신혼여행 잘 즐기고 오시고요. 9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 전에 느낌이 어떤지 저희한테 또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4133님의 신청곡 청아 크리스토퍼 배드보이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

0: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저 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 특가 이벤트
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찜.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문자 몇 개만 만나볼게요. 9323님, 팡디, 저 요즘 왜 이리 생새우가 땡기죠? 팡디도 요즘 땡기는 음식 알려주세요. 아, 근데 저는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날그날 땡기는 것보다 이제 날씨가, 아, 맑은 날 주로 먹는 메뉴, 그 다음에, 아, 근데 요즘 이상하게 더울 때 더운 게 먹고 싶어요. 뜨거운 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 그쵸? 그런 거야, 진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 손가락 하나가 내 손에 다 들어와서 나에게 거인이었던 아버지의 나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더울 때 더운 게 먹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래요. 그냥 괜히 먹고 그 땀 흘리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니 얼마 전에 요즘에 꽂힌 음식은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그 친구분들이랑 갑자기 식도락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으따 야, 쭈꾸미 겁나게 맛있는 데 있는데 엄마가 내일 또 가거든. 그거 한번 먹어볼래? 엄마가 저기 애미한테 줄 테니까 너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갖다 줄게 하면서 쭈꾸미를 갖다 줬는데 진짜, 아, 이 아주머니가 아주 입맛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는데 와,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약간 절대미각 같은 느낌? 그 어느 날 또 고등어 가게인가 어디 가가지고 무조림만 또 사, 거기 무조림만 따로 파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무조림 이렇게 또 갖다 주시고. 야, 우리 그 어르신들이, 어? 집안의 어르신들이 가는 맛집은 100%다 100%다 요즘. 그리고 옛날 노포들도 간판 리모델링한 집 많아가지고 간판으로 맛집 찾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먹어봐야 되고 거기 사람들 연령대를 잘 보셔야 한다. 요즘 그리고 맛집에 NG 친구들이 엄청 많이 간대요. 어르신들이 입맛 쫓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영리하잖아요. MZ들이 많은지도 꼭 확인해보시고. 알았디?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어린이들의 동요 감성평을 들어보는 오늘은 동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스컬 하하 부산 바캉스.

0: 우리한테는 국민가요, 어린이들에게는 낯선가요. 동심으로 바라본 색다른 감상평. 오늘은 동심. 자, 황제펄을 듣는 어린이들 중 한 명에게 예전 K-POP 뮤직비디오와 방송 영상을 보여주고 감상평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이 어린이는 어떤 노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퀴즈 출제자 새봄 유치원 꽃잎 2반. 이 정도면은 지금 동생급인데 4살. 4살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 5-6살 정도 되면 나오는데 4살이면은 이거 막둥이 라인입니다. 이라온 남자 어린이입니다. 자, 일단 수줍은 목소리 뒤에 엄청난 흥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우리 라온이의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라온아.
1: 언니 당장 안 나가세요. 동담에 사는 이라온이라고 해요.
0: 또 말 잘하네 라온이. 라온아,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니? 너 지금 찰칵찰칵 소리 들리는, 너 트럭 가지고 놀고 있지? 근데 이 소리 노이로지가 있어. 라온아 삼촌은 계속 자고 있는데도 착착착. 삼촌 집에서 하는 너보다 형아도 맨날 트럭 갖고 놀고. 아, 라온이도 너 트럭 좋아하는구나. 삼촌도 엄청 좋아하는데. 자, 일단 동탄에 사는 4살 라온입니다. 평소에는 부끄럼도 많지만 친해지면 누구보다 빨발해지는 반전 매력쟁이라고 합니다. 자주 근데 삐지는 탓에 별명이 무려 이 삐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삐지기만 하면 꼭 사람들이 아주 잘 보이는 자리를 골라서 양팔로 몸을 꼭 감싸고 쪼그려 앉아서 나 삐졌어를 온몸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이거는 누가 나 좀 달래줘 느낌이죠. 요즘 라온이의 최애 코디, 초록색 옷에 반짝반짝 불빛 신발. 쟤들 이렇게 총천연색을 좋아해. 그런 우리 라온이의 장래희망은 놀랍게도 아빠라고 합니다. 와, 이 아버지 그냥 기분이가 저 우주 끝까지 가버리겠는데요. 자, 이유는요, 유치원 여자친구 예빈이와 결혼해서 멋진 옷을 입고 함께 춤을 추고 싶어서랍니다. 아, 예빈이랑 결혼해서 아빠가 되고 싶구나. 이거 벌써부터 로맨틱한 냄새가 나고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금술이 아주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 아빠에게 매일 태양만큼 우주만큼 사랑

0: 사랑의 고백을 날리는 동탄의 사랑둥이 라온이 빵디 삼촌을 웃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삼촌의 시그니처인 진행시켜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하는데. 아, 근데 라온이 사진을 지금 제가 봤는데 얘가 엄청 잘생겼습니다. 오, 얘가 인물이 아주 낫네. 눈에 진짜 장난기가 드글드글하고 그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포즈로 턱을 이렇게 받치면서 카페에서 엄마랑 이렇게 빵 먹고 있는, 스콘이랑 빵 먹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아유, 개구쟁이 그냥. 피부도 그냥 하얘가지고 장래 배우의 비주얼을 살짝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라온이의 첫 번째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시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힌트 지금 바로 진행시켜.
1: 삼촌 내일 축구 선수 같아요.
0: 아, 이거 어찌 보면은 첫 번째 힌트 중에서 정말 아주 결정적인 힌트다 것 같은데. 삼촌들이 축구 선수 같다면 여러분 일단 운동복 같은 거를 입고 나오는 가수가 아닐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럭비 운동복이나 농구복 같은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좀 입지 않을까?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영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 그 영상을 틀어줬다면은 그럴 수 있죠. 그때 막 축구 유니폼 입고 막 가수들이 뭘 많이 찍었으니까. 아,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왔다 갔다 춤을 춰요.
0: 아, 왔다 갔다 춤을 춰요. 자, 무대 위를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 안무가 이제 스쳐가는데 무대를 좌우로 누비면서 온몸을 사정없이 흔들었던 싸이 행님? 아니면 비투더 아투더 뱅뱅 빅뱅? 누굴까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 아니면은 왔다 갔다. 넌 진짜 왜 자꾸 남철 남성남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제가 그 세대는 아닌데 이제 저주에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수하면 진짜 요즘에 해리 누나 생각나는 거 알아? 제일 먼저 가수 누구 있지 하면 해리 누나 생각나는데 무의식적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너무 또 코미디언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거 그 무대 위를 신나게 왔다 갔다 만드는 이 삼촌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마지막 힌트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힌트 큐!
1: 푸른 바다야!
0: 푸른 바다야! 푸른 바다야! 됐죠? 나왔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머송이자 메가 히트곡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네 라고 시원하게 외치는 바로 그 노래 당장이라도 탁 트인 바다로 떠나가시게 만드는 마성의 멜로디. 네, 요즘 같은 그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아우 하늘이 열려 있네라는 얘기를 하곤 하죠. 이것도 힌트였습니다. 네, 이 진짜 뮤직비디오가 유명하잖아요. 그 백사장에서 안 뜨거웠을까? 겁나 뜨거웠을 것 같은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 그 듀엣 중에서 그냥 아주 그냥 전설이에요. 이거 알죠?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이 가사만 듣고 이게 노래 이제 말미에 나오는 가사여서 그 다음에 간주 나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라온이가 설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적으셔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잠깐만, 이 노래를 누가 리메이크 했는데 서연 씨였나? 그분 노래도 또 리메이크도 좋아요. 자, 일단 제 힌트를 조각조각 잘 모으셔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정현 썸머댄스.

동심으로 들어본 노래 감상평. 과연 감상평만 보고 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나온 힌트들 대략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촌들이 축구선수 같아요. 왔다 갔다 춤을 춰요. 푸른바다야. 그렇죠. 이 안무가 왔다 갔다 하는 안무가 있었어요. 네. 양팔을 펼치고 모으고 다시 펼치고. 자, 삐지면 제일 잘 보이는데 쪼그려한 저스틴에는 귀여운 비돌이, 유치원 여친 예빈이와 결혼해서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는 깜찍한 4살 라온이의 힌트가 찰떡이었던 노래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0: 그렇죠.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듀오입니다. 네. 그 축구선수 같았던 스포티한 삼촌들 아마 의상을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요. 우리 라온이가 아주 야무지게 표현했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들어도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아주 신나게 활약을 해준 우리 라온이 빵디 삼촌에게 귀여운 끝인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큐!
1: 빵디 삼촌 난 고기 먹어요. 한 대 좀 파워 한 대 좀 파워 진행시켜.
0: 아, 이 진행시켜는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시켜 오려내주세요. 너무 좋고요. 저의 이 상막한 진행시켜 이거와는 다르게 아주 풋풋한 진행시켜. 고기를 참 좋아하나 보네.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우리 라온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꾹꾹은 라온이 어린이의 신청곡. 뭐야 이 노래를 좋아해? 라온이 어린이가 이 노래를 신청했어요 여러분. 우효의 민들레. 자 라온아 잘 들어. 자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우리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0: 모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악부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인천에 사는 자유부인이에요. 얼마 전 인별그램을 보는데 행운의 거북이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조그만 거북이 피규어인데 요즘 MZ들이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고 키링으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건 사야 해! 생각이 든 저는 동대문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니 다양한 키링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말랑이를 만져대고 있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신상의 유혹에 지름신이 내려와 돈을 왕창 쓰고 왔어요. 동대문 시장 나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황디도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보세요. 참고로 황디에게는 황디불처럼 말랑말랑한 말랑이를 추천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창신동 문구거리에 가볼 예정인데요. 여기도 다녀오고 황디에게 후기 알려드릴게요. 신청곡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인천 자유부인님의 신청곡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또 시티 투어 중이시네요. 창신동 문구거리를 간다고 예고를 하고, 네, 그녀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행운의 거북이사로 동대문도 가시고, 자, 이런 친구가 저는 한 명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 행운의 거북이가 동대문에 있는 거 아는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었죠? 그리고 창신동에 문구거리 있는 거 아는 사람 몰랐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제가 말하는 제가 되고 싶은 무언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좀 찾아가는 분들이에요. 딱 보니까 옆에 가면은 일이 끊임없고 즐길 거리가 끊임없고. 아, 그 어디더라? 익선동이었나? 아닌가? 삼청동이었나? 저도 그냥 괜히 어느 날 여러분 삼청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가지고 너무 많이 변한, 제가 갔을 때보다 너무 많이 변한 삼청동이었지만, 옛날에 붐 불기 전에 막 여기 골목길마다 돌아다니는데 너무 그 예쁜 빈티지 소품 가게들이 막 또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 또 막 즐길 거리가 한보따리가 나오니까 먹을 게 한보따리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인천 자유부인님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본인이 즐기고 우리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사실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이게 사실 하기 힘든 건데. 저도 한번 우리 자유부인님 동대문 한번 놀러 가보고 창신동 문구거리도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 자, 그럼 여기서 신받다 마치겠고요. 광고 듣고 와서 3부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났습니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호 롯데건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7: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파워가 버섯 발로 나가서 반응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1: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일요일 3부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 파워의 컴백 보고하러 온 가수 이 팀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힌트 컴온. 컴백하자마자 차트 줄 세우기. 반박불과 음원 강자. 미니 9집 앨범으로 썸먹힌 화려한 컴백. 처음 사랑 그 순간으로 라틴 리듬 타고 컴백. 아 진짜 리듬 타고 컴백을 하셨군요. 여기 몇 개 이제 차트 줄 세우기. 썸머퀸, 라틴 리듬. 자, 일단 썸머퀸 차트 줄 세우기 요 두 개만 봐도 보통 분이 아니신 걸 알 수가 있죠. 9집 미니 9집 앨범 대단한 연차도 좀 있으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에서는 여자 가수다. 아 그리고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힌트만 가지고.

누구?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힌트는 이 팀의 이전 히트곡을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주세요. 네, 어떤 노래인지 알겠죠? 톰보이입니다. 톰보이. 톰보이. 자, 이제 어떤 그룹인지도 바로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룹 이름에 괄호가 들어가서 읽기가 난해했는데 앞에 붙어있던 괄호를 떼버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개성 있는 5인조 걸그룹 천재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전소연 씨가 멤버로 있는 그룹입니다. 답을 그냥 퍼줬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 힌트 역시 노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의 이 그룹의 이름을 알아맞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 그룹의 멤버 중 한 사람인 민니 씨의 솔로곡입니다. 민니 씨. 헐. 듣고 올게요.

황제파워의 일요일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돌의 이번 주 컴백 가수 공개해버립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자, 아이들의 뜨거운 썸머송. 네, 이번 미니 9집 앨범에는 총 5곡의 노래가 들어있대요. 타이틀곡은 Give Me That Love. 앨범의 이 노래 소개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빠르고 이해보다 앞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조용히 세상을 바꾼다. 갈증처럼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 감정은 위험을 감지할수록 더 분명해진다. 이 노래는 사실을 그리기보다 그 온도와 긴장을 느끼게 하기를. 처음으로 좀 어렵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노래 설명을. 그럼 뭐 우주 이런 단어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인디안 부족 같은 거 안 나오고, 아, 이게 그 다른 가수들 앨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도통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뭐 현대 글루시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좋네요. 자, 6872님 노래 잘 만들어, 춤 잘 춰, 다들 노래도 잘하는 진정한 육각형 걸그룹. 아이들 매력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 저는 그 리더죠, 전소연 양이 되게 똘똘한 동생 같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물딱진 분이시더라고요. 아우지만 동생이지만 리스펙. 아, 박명훈 씨의 목소리로 리스펙하고 싶어요. 리스펙! 리스펙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돌에서 만난 컴백 가수 아이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아이들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Give Me That Love 그리고 또 다른 썸머송이죠 덤디덤디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중국집에 가면 같은 짜장면이라도 짜장이냐 간짜장이냐 고민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간짜장의 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간은 한자로 말을 건자를 쓰는데요. 중국어 발음이 간에 가까워 간짜장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실제로 간짜장은 짜장 소스를 거의 물 없이 볶아 일반 짜장보다 물기가 적고 더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죠. 재밌는 건 깐풍기나 깐쇼새우의 깐도 같은 말을 건자를 쓰는데요. 깐풍기는 닭고기를, 깐쇼새우는 새우를 물기 없이 튀기거나 볶아 만든 음식들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아니야?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음식 나오자마자 입술을 쭉 내밀고 후후 불고 계시는데요. 그 정신 차리십시오. 그 물냉입니다. 얼음이 그냥 동동 떠 있는데 왜 불어드세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638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희 남편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땐 나름 얼짱이었다는데 사진 보면 조금 인정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햇볕 아래에서 너무 열일한 덕분에 까맣게 잘 익은 40대가 되었네요. 먹고 사느라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다음 주에 가는 베트남 여행이 저희 부부의 첫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이 얼마나 설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베트남 날씨부터 확인하네요. 태키씨, 베트남 가서는 햇볕 말고 저 좀 따라다녀요. 이번엔 일 생각 말고 푹 쉬고시다. 사랑해요. 네, 오늘은 남편과 첫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6382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삶이 바빴으면은, 야, 40대가 되어서 부부끼리 첫 해외여행을 이제 가시네요. 야, 너무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황제파워도 너무 응원하고요.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오십시오. 베트남 쌀국수 너무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그거 맛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길거리 음식은 꼭 조심하시고요. 아, 6382님 사연이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도 딱이네요. 데이식스의 예뻐서 선곡을 해놨네요.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집안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우리 6382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 예뻤어.

0: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1: 하여간 이제 대충 넘어가는 여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어 애가. 하지만 이런 날씨 속에도 우리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자,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심 힌트를 준 4살 이라온 어린이. 장래 희망이 이것이었죠. 뭘까요? 힌트는 땡땡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이죠. 여기까지. 근데 이 노래에서 그 우리라고 말하는 이 애들 때문에 힘든 건데 그거 어떻게 말해줘야 돼? 여기까지.

8584님 빵디 정선으로 출장 갔다가 이제야 집에 갑니다. 우리 와이프가 보고 싶네요. 집이 좋아. 아, 아무래도 오늘 저기 사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주간홍지성 때문일까요? 우리 사랑꾼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해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안전운전 하시라고 안전운전 무사귀환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무사귀환 빔! 1077님 빼순대 볶음을 해 먹으려고요. 누른 당면 팍팍 긁어서 깻잎에 싸 먹으면 굿. 이걸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나요? 그 들깨가루 뿌려가지고 그 순대랑 그냥 볶으면 되나? 쫄면 양 대충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늘 저매추 요놈으로 정했다. 오늘 저매추 빼순대 볶음으로 진행시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집에서 야구 방망이 흔들다가 TV를 깨먹었습니다. 아이고. 이 전설로 만졌던 TV 액정 부셔버린 집이군요. 조카야, 오늘 하루만큼은 좀 조용히 지내야 한다. 알았지?

맞아줘봐요. 아이고, 혼자만 자르지 맙시다. 자, 수학 잘하는 방법이 알고 싶으면 여기를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정승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강을 모시라는 말씀.

찍으시고 그런 어? 그 단백질 인형들 닭가슴살만 먹는 그런 울꾼불꾼이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패션 근육들 우리 같은 신생아 몸매가 짱입니다. 네, 윤지님 우리는

한 명 꼭 이렇게 대표로 하루에 한 번씩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은 참 힘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뭐 멈추겠다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 큰 얘기예요. 예? 들어가세요 이제. 다 놀았으면. 멀리 안 나가요. 아 이거 안 가시네 이 양반이. 가야 돼요. 이봐요. 아 집에 가시라니까 왜 안 가? 아 이제 가셨네. 아 진짜. 그렇죠. 월미표가 너무 신나버리니까 이제 집에 안 가셔버리죠. 네.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심 힌트를 준 4살 이라온 어린이의 꿈은 무엇이냐. 정답은 엄마랑 살고 있는 아빠였습니다. 네, 아빠가 꿈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꿈이었죠. 누구나 한 번씩 아빠를 꿈꾸기는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주 좋으시겠어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겠고요. 자 내일은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보라 생방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냅다 뛰어올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주변에 황제파 재밌다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이거 뭐 근데 여러분들 맨날 해주시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때마다 지송.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하시고 일요일 끝까지 알차게 즐겨버리십시오. 끝곡은 화요비의 어떤가요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 저도 집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0: 젠추 현영 끌어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가면 5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주사가 아주 난리도 아니야. 네, 맞자마자 몇 킬로그램이 빠졌다. 어디 어디 약국이 저렴하다. 이러는 와중에 새로운 다이어트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마음자로. 주사 맞았다 치고 스스로 식이 조절을 하는 거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법. 내 마음만 굳건하다면야 세상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처방보다 확실한 한방. 마음먹기. 이거 하나면요. 새로 시작될 한 주도 두렵지 않습니다.

0: 크러쉬 뷰티풀 박소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 송 DJ 박소현입니다. 최근에 큰 결심을 하셨다면서 7901님이 문자 주셨거든요.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미혼인데요. 지금까지 소개도 받아보고 인연 만나길 기다렸는데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큰맘 먹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여 계약했습니다. 저의 도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참 40대가 넘어서 뭔가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응원합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어디서 나오냐고 신랑이. 예, 결혼에 대한 마음먹기 무조건 응원합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서 뭔가 이제 서류 작성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7902님. 근데 상처받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언해도 맞는 거죠? 예 응원합니다. 일요일 잠시 후에는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함께합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주시면 선물도 원 플러스 원 노래도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가요. 3, 4부에는 아이돌 팬미팅 함께합니다. 오늘은 IOI에서 큰 사랑받고 솔로로 컴백한 최유정. 최유정 씨 진짜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함께합니다. 오늘 3, 4부에 밀린 수다를 실컷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머리 아프게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4850님인데요. 초여름에 가족여행으로 강릉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여행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잖아요. 맛집 도장 깨기 하고 왔더니 3kg은 찐 것 같아요. 그래도 인공파도가 아닌 찐파도도 즐기고 행복했습니다. 요즘도 그때의 추억을 조금씩 꺼내 먹으며 버티고 있어요. 50/50의 지니 매직 신청해 주셨습니다. 강릉에서 예 유명 맛집을 다 도장 깨기 하신 저한테 인증샷이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먹은 음식들 아 정말 그 감자를 반죽해서 쫄깃하게 튀겨낸 거 SNS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줄이 엄청 길다던데 이분은 성공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해 주신 50/50의 지니 매직 이어집니다.

유피 바다 덤으로 이어드린 곡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배송 서비스 두 번째 사연은 9629님이 주셨는데요. 20대 제주 청년 농부입니다. 작년에 경매로 과수원을 사서 올해 첫 수확을 할 예정인데요. 매달 커지는 한라봉을 보면서 내 새끼 키우는 것 마냥 뿌듯합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 웨이백홈 듣고 싶습니다. 퇴근길엔 또 션의 웨이백홈을 들어줘야죠. 예, 수확할 때 한라봉 인증샷도 꼭 보내주세요. 예. 정말 첫 수확이라서 더 설렐 것 같습니다. 아이스커피 1+1으로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문자 100원의 긴문자 고릴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션 웨이백 홈.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0: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3875님의 사연인데요. 이사 가는 중입니다. 군인 아버지 덕분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일은 늘 설렌답니다. 이번에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새 집에서의 첫날.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신청해 주셨습니다. 야, 1년에 한 번씩이면 진짜 엄청 자주 다니는 거잖아요. 예, 매번 그 이사 다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문자 많이 오는데 그래도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는 그 만남의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잘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하신 곡 슈퍼스타 이어집니다.

앰플라잉 프레시백 덤으로 한 곡을 더 이어드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27님의 신청곡인데요.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살림살이 사고 집 들어가는 길에 문득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청취 중입니다. 집에 가면 이웃들에게 떡 돌리고 짐 정리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네요. 새로운 살림에도 적응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핑클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혼식 충무하려고 준비 중인 곡입니다. 와, 축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충무, 그죠? 이게 쉽지가 또 않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 안무를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 남편이랑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신혼살림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핑클 영원한 사랑 이어드려요.

0: 윤종신 환생. 11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2527님의 신청곡 영원한 사랑에 이어서 환생을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소수빈 머물러 주어 듣고요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아이돌 팬미팅 함께합니다 솔로로 컴백한 최유정 씨와 함께 이어가 볼게요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통원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0: 토이 뜨거운 안녕 피처링은 이지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솔로로 컴백한 최유정 씨 함께합니다. 아이돌 팬미팅 영상을 방송 끝난 직후에 보실 수 있는데요.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최유정 러브게임 혹은 최유정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소현의 아이돌 팬미팅 누구든지 일렬에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그녀의 매력은요,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하고요, 도망가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심장을 완벽하게 저격한 유정씨와 함께 봅니다. 오늘의 타겟은 최유정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1: 유후! 안녕하세요. 유후! 최유정입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0: 마법소녀. 아, 정말. 아, 너무나 이제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함께 하는데.
1: 네, 맞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솔로 컴백 축하드립니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 한 4년 만에 컴백이긴 한데. 네.

0: 이제 중간에 IOI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냥 계속 우리가 본 느낌의 약간 후속곡으로 계속 활동해주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죠.
1: 맞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계속 꿈을 막 펼치다가도 잠깐만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거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좀 자제하자고 너무 막 들떠서 그러지 말자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0: 근데 들뜰만 해요. 왜냐면 너무 영화 같은 서사가 있어서 우리 이제 유정 씨가 4년 만에 솔로 컴백한다고 하니까 이 IOI 그 이제 동료들이 또 음방에 축하를 해주러 전부 다 왔습니다. 연정 씨가 못 왔나?
1: 네네. 다 와서
0: 응원을 해주는데 그때 음방의 1위가 IOI의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유정 씨가 할 수밖에 없는.
1: 맞아요.
0: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상 소감.
1: 아 그때 이게 진짜 저희가 응원하러 왔는데 후보니까 또 어떻게 막 저희가 팬분들한테도 우리 투표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막 소미는 여기저기 엄마 아빠 막 트와이스 채영님 막 연락해서 투표해달라고
0: 빨리,
1: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날 오라고 했어요. 또 우리 1위 후보라는데 혹시나 일정이 되면 그날 오면 좋겠다.
0: 네네네.
1: 같이 무대는 못해도 대기실에서 기쁨을 나눌
0: 그렇지,
1: 수 있으니까.
0: 그렇지. 역시 큰 그림.
1: 네. 그랬는데 이제 무대 밑에서 멤버들 보고 있었어요.
0: 맞아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막 촬영도 막 하고
1: 네, 막 자기들끼리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불리니까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리더 언니가 해야 되는데
0: 그쵸.
1: 네. 그래서 긴장됐지만 나름 침착하게 진짜 그냥 뭐 팬 뭐 다 떠나서 그냥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0: 그쵸.
1: 것 같아요.
0: 네, 너무 진짜 막 떨림도 느껴졌고 너무 감동적인 수상소감이었는데 멤버들 혹시 올라와 줄 수 있나요? 했는데 과감하게 안 됩니다 딱 이러더라고. 네. 생방송 중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포기하고
1: 네, 안 된다고 합니다.
0: 안 된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앵콜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첫 파트를 전소미 씨가 이제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 첫 파트를 유정 씨 목소리로 제가 라이브를 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첫 파트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다 그냥 유정 씨가 할 줄 알았어요.
1: 저도 그래야 되나 싶었는데 멤버들이 뭔가 막 이렇게 막 뭘 봤길래 설마 했는데
0: 우왕장 하더니 막 올라왔어요. 무대로 올라와서 그 뒤부터 자기 파트 막 이제 계속 불러주는데
1: 맞아요.
0: 그게 그냥 정말 너무 영화 같았어요.
1: 맞아요. 저희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끝나고 이제 카메라로 찍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사람들이 영화 써니 같다 하는 게 너무 이해되더라고요.
0: 완전
1: 너무 예쁜 장면을 또 남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법소녀 그 의상으로
1: 네.
0: 그 갑자기를 다시 또 앵콜을 하니까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1: 보는데 저만 혼자 다른
0: 그렇죠.
1: 네.
0: 혼자 풀메에다가
1: 네. 뭔가 이상했어요.
0: 근데 안무는 또 자르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걸 또 하고 있더라고. 의상 컨셉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모든 장면들이 정말 너무 서사가 완벽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유정 씨가 솔로가 나왔구나라는 걸 또 아셨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번에 작사 작곡에 막 다 참여하고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핑크로 오게 됐는지 저는 처음에 제목만 딱 보고 비장의 무기. 사실 유정 씨가 잘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걸크러쉬도 잘하고 약간 다크한 것도 잘하고 잘하잖아. 센 언니도 잘하고 그래서 아 이게 약간 다크 버전인가 보다 비장의 무기. 그래가지고 열었더니 요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법소녀 나와서 핑크 막 공주가 날아다니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디벨롭이 됐나가 너무 궁금했어요.
1: 맞아요. 저도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컨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팬분들도
0: 그렇죠. 막 러블리하고 리본 막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팬분은 대체 어떤 각오를 했는지
0: 그러니까.
1: 감도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10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앨범을 발매하게 되면 뭘 해야 할까를 다시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고
0: 그쵸.
1: 그리고 더 나이가 들고 연차가 생기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0: 맞아.
1: 이런 생각이 들면서
0: 맞아요.
1: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좀 해보자.
0: 아, 도전이었네. 엄청난.
1: 네, 저한테도 큰 도전이었어요.
0: 여러분
1: 이번에.
0: 10년 만에 이런 도전을 합니다.
1: 네,
0: 옛날 같았어 봐. 난리가 났지. 머리에 뭐 리본 이런 거 하면 안 한다고 막 이랬었는데.
1: 맞아요.
0: 오, 근데 10년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좀 많이 좋아해 주세요.
0: 지금 이미 반응이 너무 좋아요.
1: 아, 진짜요?
0: 예. 아, 근데 중독성 있잖아요. 아이고, 음악이 네. 벌써. 예. 아니 앨범 준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는데.
1: 네네 맞아요.
0: 아니 왜 울었어요? 어떤 게 힘들어서?
1: 이게 제가 아이돌 연습생을 일찍 하고 네.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네. 느꼈어요. 네. 사실 이게 본인이 그런 성향이 강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0: 맞춰야 되고
1: 네네 더더욱 그러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이사님께서 노래를 한번 써봐라. 이제 유정이 앨범을 만약에 하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연습한다 생각하고 써봐.
0: 네.
1: 그러면 너가 뭘 하고 싶고 뭐를 좋아하는지 더 알게 될 거다. 해서 여러 곡들을 만들었어요.
0: 네.
1: 좀 멋있는 거, 뭐 R&B 힙합도 했었고 뉴잭스윙, 저 힙합을 너무 좋아하니까
0: 그럼요.
1: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0: 네.
1: 이제 회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안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고 좀 그래서 속상했죠.
0: 아.
1: 차라리 어떤 걸 만들면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만들면
0: 빨리.
1: 되는데
0: 예.
1: 네. 그게 아니니까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으니까 너무 막막한
0: 예.
1: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한번 엉엉 울면서 같이 작업하는 작곡가 오빠하고 좀 툭하고 얘기를 다 꺼내서 했어요.
0: 예.
1: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다시 잡은 게 이런 핑크핑크 이런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게 귀엽다는 말인데
0: 그런 게 너무 귀엽잖아요.
1: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늦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주 귀엽다는 말도 해주시니
0: 네네네.
1: 한번 가보자 하고 큰맘 먹고 한번
0: 용기를
1: 네네 맞습니다. 네. 용기를
0: 아 여러분 이게 이 큰 도전에 정말 박수 보내드립니다.
1: 네.
0: 이게 왜냐면 늘 하던 게 아니어가지고
1: 네.
0: 어려웠을 것 같고 특히 뮤직비디오 현장 갔을 때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1: 아 일단 그 표정 짓는 게
0: 네.
1: 이런 류의 표정을 사실 애교해주세요 할 때만 쓰고
0: 그쵸.
1: 평소에는 잘 안 쓰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웠던
0: 에이.
1: 것 같고
0: 맞아요.
1: 그 스타일링을 그 핑크 공주 마법 공주 소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게
0: 네.
1: 힘들었어요. 그게 계속
0: 그치.
1: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하는 소리고 사람들이 이제 흔히 현타라고
0: 그렇죠,
1: 하는
0: 그렇죠 현타 오죠.
1: 네, 현타가 왔던
0: 것
1: 같아요.
0: 힙합 인생이 힙합인데
1: 네,
0: 그 힙합인데 그 힙합을 버리고 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즘에 정말 챌린지로도 많은 분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제목이 비장의 무기라는 곡인데 최유정 씨의 사랑스러움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곡입니다. 노래 먼저 전해드려요.

0: 탕타랑.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 탕타랑 같지만 제목이 탕타랑이 아니에요.
1: 맞아요.
0: 이제 라디오에 항상 탕타랑 언니 그거 틀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와요 문자가. 아. 근데 제목은 비장의 무기.
1: 네, 비장의 무기입니다.
0: 비장의 무기입니다. 제가 이제 비장의 무기 곡 설명 이제 먼저 할 때 네. 최혜정 씨의 비장의 무기는 사랑스러움과 에너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예, 그 소개를 했는데 오늘의 비장의 무기 뭡니까?
1: 오늘의 비장의 네. 무기 오늘의 비장의 무기는 역시 저의 러블리함이 아닌가 라고.
0: 아, 맞아요.
1: 왜냐하면 오늘 입은 옷이 조금 예. 네,
0: 러블리해 러블리.
1: 네, 이야기하기 어렵고
0: 퍼프 소매. 네. 아, 난 와, 정말 10년을 진짜. 유정 씨를 봤지만 난 이렇게 퍼프 소매 입고 난 이런 레이스를 입은 유정 씨를 사복에서든 언제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아이오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유정 씨를 샵이 같아가지고 네. 쭉 오래 봤는데 네. 한 번도 이런 네. 스타일 이 없죠? 이런 블라우스가.
1: 없죠. 네. 일단 어깨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성이 나 있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0: 귀여워요. 네. 귀여워.
1: 성이
0: 귀여워.
1: 나 있고 이 네. 색감도 좀 네. 적응 중이거든요.
0: 맞아요. 아직. 피치 컬러.
1: 네. 맨날 이제 좀 무난한 뭐 네. 아이보리나 뭐 그나마 여성스러우면 좀 더 약간 주황색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 원 없이 평생 입을 핑크를 다 입고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 즐겨주세요.
1: 네 좀 즐기려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챌린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챌린지를 보니까 세정씨하고 도현씨가 하고 또 세정씨하고 소혜 네, 네. 왜 그렇게 같은 날 촬영하는데 왜 나눠서 그렇게 또 촬영하셨어요?
1: 아 그게 다 같이 한 버전도 있고 나눠서 한 버전도 있고 아. 이제 멤버들 네. 이제는 연차가 찼으니까 먼저 와가지고 아~ 막 야야야 챌린지 찍자 챌린지 찍자 이러면서 너꺼 너꺼 뭐야 어. 알려줘 이러면서 네. 저 막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막 네. 알려주다가 네. 예, 이러면 일단 영상 수가 많아야 되니까 아~ 나눠서 찍어. 자, 찢어져. 이러면서.
0: 야, 그러니까 이 디렉팅을 다 그냥
1: 멤버들이 한 거예요.
0: 회사처럼 다 해줬네요.
1: 그래서 세정 언니 심지어 자긴 두 번 찍겠다고.
0: 아, 그래 그 두 번 나오잖아요.
1: 네, 네. 그렇게 해줘가지고 아~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0: 야,
1: 멤버들한테.
0: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0: 이제 그렇게 성장했네요. 10년이 네. 지나니까 본인들이 다
1: 네, 똑부러져요.
0: 그리고 이제 유정 씨도 작사 작곡에 다 참여를 했고 네. 멤버들도 다 디렉 싱을 하고
1: 맞아요.
0: 그렇게 됐네요.
1: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배웠어요.
0: 그러니까 이번에 10년 만에 만나서 이제 뭐 음악 무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런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고. 예.
1: 아 제일 달라진 예. 건 약간 살짝 말투들이 예. 좀 많이 예. 이목한. 이모스러워졌다? 어, 아줌마스러워졌다?
0: 아줌마
1: 그런 게 야야 막 이런 거 있죠. 흔히 예, 어. 저희 보면은 예. 미용실 대화 같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0: 소녀에서 네. 아줌마 됐어.
1: 네 약간 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멤버들이 속상해할까 싶기도 한데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예, 얘기해보면 예, 예, 예. 근데 좀 그런 말투들이나 약간 능청스럽고
0: 그렇죠.
1: 여유가 생기니까
0: 달라졌어요.
1: 확실히 연습하거나 콘서트 준비할 때도 아. 예민해져도 하나도 막 분위기가
0: 기분이 안 나빠.
1: 네. 어. 예민해지면 그날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야야 쟤 예민한다. 지금 예민하다. 예민하다. 빨리 한 두 번만 맞추고 가자 그런다. 쟤 집 가고 싶다 지금 이러면서.
0: 그렇구나. 이제 바이브 자체가 네. 이제는.
1: 네. 그게 참 근데 좋더라고요.
0: 그래. 그런 게 달라졌을 수 있어요. 10년 만에 만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할 때 너무 즐거워 보였고 네. 솔로 또 무대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정 씨가. 어두움이 전혀 없었어. 너무 밝아 보이더라고요.
1: 확실히 하고 나니까 외로운 것도 있지만 예. 하고 나서 바로 하니까 또 멤버들이랑 같이 예. 제가 아직 팀인 느낌이 더
0: 그쵸?
1: 아직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0: 맞아.
1: 참 고마웠어요.
0: 그쵸. 아이오아이가 큰 힘을 주고 떠나갔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그죠. 맞아요. 예. 아니 4년 전에 솔로 했을 때랑 이번에 뭐 딱 달라진 거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뭐 촬영을 하네 이런 거 있었어요?
1: 아 현장 가서요?
0: 네 현장에서 혹은 뭐 뮤비 촬영장에서 뭐
1: 뭔가 CG를 예. 많이 쓰는 거?
0: 아, 네네. CG 많이 쓰고.
1: 네, 일단 그 크로마키백에서 예. 촬영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많지가 않았고
0: 네.
1: 오히려 그게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거의 그 저녁 촬영, 그 후반 촬영은 다 예. 크로마키에서 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기했던 것 예. 같고 또 요즘은 막 챌린지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0: 그쵸.
1: 이제 오랜만에 음악 방송을 갔는데
0: 후배들이 다 부탁하죠.
1: 부탁도 저도 필요하니까
0: 네, 해야죠.
1: 네, 후배님들의 도움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0: 근데 막 대기실에 나가면 네. 시장이에요, 시장.
1: 응, 맞아.
0: 막 진짜 진짜 시장 소리가 막 나요. 고깃집 소리, 시장 소리가
1: 막 골라 골라 하듯이 네, 막 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0: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대박이다.
1: 놀랍다. 맞아.
0: 말이 나오더라고.
1: 그러니까 4년 전하고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됐네.
0: 네, 완벽하게요.
1: 그렇네요. 저희가 여러분 Still Cute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4부 이어드려요. 네.

0: 네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싹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하면서 잡생각도 사라지니까 잠시 고민도 잊혀지고요.
1: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자전거 타기를 해보거나 친구들이랑 안 가본 장소를 놀러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해본 것만 해보지 마시고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세요.
2: 올여름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하나쯤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떠올려두면 더위도 한결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박소연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아이돌 팬미팅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맞아요.
0: 최유정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다 직접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 네.
0: 예. 방송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러블리한 최유정 씨 예, 복숭아 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최유정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MJ씨가 출연을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그래서 그냥 보면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MJ씨를 너무 잘 아니까 봤지만 그죠? 아니 네.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1: 이게 앨범 얘기를 할 때 딱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면은 한 명을 구하고 싶은데 예. 혹시 그런 거 섭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좀 재밌게 가자 해서 그때 누구를 할까 하다가 예. 딱 그 MJ 오빠가 회사에 그 언어 수업을 받으러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 방에 MJ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MJ 어때요? 이렇게 된 거예요.
0: 즉흥이었네요.
1: 네, 그래가지고 회사 분들도 좋은데 좋은데 이렇게
0: 여기
1: 된 거예요.
0: 예능 잘하잖아요.
1: 명준이 오빠 또 그런 거 잘하니까
0: 너무 잘하지 예능.
1: 그리고 제가 이번 앨범을 만들 때 좀 재밌게 혹은 누군가는 좀 웃긴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좀 예. 재밌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네네.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오빠니까 그쵸. 부탁해봐야지 하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좋다라고 해줘서 그러면 오빠 내가 오빠가 나 필요할 때 그쵸. 내가 갈게.
0: 맞아.
1: 이번에 오빠 나 좀 도와줘
0: 그렇죠.
1: 이렇게 하게 됐죠.
0: MJ 씨는 트로트도 옛날에 한 거 알죠?
1: 네네 물론이죠.
0: 못하는 장르가 없어가지고
1: 없어요.
0: 나중에 두 분이 뭐 같이 네. 하면은 작업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꼭 해보고 싶어요.
0: 나중에 MJ 씨가 어떤 작업물을 또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같이 와요.
1: 그러니까요. 네. 같이 한번 또 오도록
0: 네네.
1: 하겠습니다.
0: 기대됩니다. MJ
1: 좋아요.
0: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뮤지컬 이야기
1: 네.
0: 그 이제 솔로 전에 또 뮤지컬도 했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좋은 작품을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작품이라 예, 영웅 막 이런 거
1: 맞아요. 처음 하게 된 작품이 영웅이었어서
0: 야, 그거 어렵죠.
1: 그때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0: 아니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울 거면은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고 연정 씨가 야 그 정도면 병원을 가야 된다. 이거 안 운 적이 없어 항상
1: 맞아요.
0: 너무 근데 숙제가 너무 무겁긴 해요. 영웅이란 맞아요. 작품이 그리고
1: 맞아요.
0: 브로드웨이 42번가도 이게 어렵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너무 오래된 작품이고
1: 맞아요. 근데 그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예.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건 수줍어 하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연습할 때 그냥 다 해버리자. 왜냐면 제가 빨리 내 상태를 보여줘야
0: 예.
1: 내가 생각했을 때 전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이걸 보여드려야
0: 예.
1: 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우리가 이미 연습을 시작한 이상 우린 팀이니까
0: 네.
1: 그래서 그냥 다시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네. 집에 가서 조금
0: 울고 눈물이 나지.
1: 네.
0: 근데 여러분 이 노래 연습하고 뭐 연기 연습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버거운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그 물에 다 뮤지컬 배우들인데
1: 네.
0: 나만 홀로 덜렁 들어가서 또 그분들이 뮤지컬 배우들이 에너지가 엄청 세고 외향적이잖아요.
1: 맞아,
0: 약간
1: 맞아요.
0: 김호영 씨 스타일이 많잖아.
1: 맞아요.
0: 혹시 그런 분들한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좀 있으면 알려줘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지금 그렇게 또 유정 씨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적응하려고 이거 뭘 좀 해야 노력을 해야 됩니까?
1: 저는 사실 그 페르소나가 좀 있는데요.
0: 네.
1: 이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좀 가식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정말 잘 지내고 싶고 내가 어떠한 불편함도 주지 않고 싶은 빨리 우리가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여서
0: 네, 네.
1: 나를 더 보여주기 전에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0: 네.
1: 너무 부담 갖지 말고
0: 네.
1: 그렇게 좀 하다 보면은 네.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0: 그래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1: 네, 저 지금 오히려 MBTI를 다시 검사하면 E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0: 그 정도로
1: 연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가 막 별로 무섭지 않아졌어요.
0: 아, 물 들었네. 뮤지컬 배우 들었는데 물 그 에너지가 너무 왔네요. 일로
1: 저에게도 왔을까요?
0: 왔어요. 왔어요. 그럼 오랫동안 연습하니까.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연기 챌린지 유행인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다섯 가지 버전으로 뭐 화남, 성내, 아니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기쁨 뭐 이렇게 해서 챌린지 영상 올리는 거 봤어요?
1: 네, 네 봤고 네. 저도 그 환승연에 나왔던 네. 혜은 언니랑 맞아요. 같이 한번 그냥 밥 먹다가 네네. 촬영 한번 해봤어요.
0: 네네.
1: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0: 오늘 러브게임에서는 쉽게 준비했습니다. 러브게임에서는 유정 씨 비장의 무기 가사로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됐다고.
1: 아 준비됐다고. 준비됐다고를
0: 뭐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다섯 개 버전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여움 뭐 이렇게 할 건데 네. 예, 일단 졸림 하나 갈게요.
1: 네 졸림.
0: 졸림 카메라 네. 보시고.
1: 졸림. 아, 준비됐다고.
0: 잘한다. 예, 유혹 갈게요. 유혹.
1: 준비됐다고.
0: 어! 잘해 잘해 잘해. 자 들뜸 갑니다. 들뜸. 예, 신났어요 지금 들뜸.
1: 아 준비됐다고.
0: 화남.
1: 준비됐다고.
0: 어 비아냥입니다.
1: 아 비아냥.
0: 비아냥. 비꼬면서.
1: 준비됐다고.
0: 오!
1: 제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죠, 여러분.
0: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나 합니다. 아니, 연기가 많이 늘었네요.
1: 저요? 오, 아, 제가요.
0: 많이 늘었어요.
1: 연기 어렵습니다.
0: 아, 근데 연기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예, IOI의 갑자기 이 곡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듣고 옵니다.

0: 아이오아이 갑자기를 최유정 씨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들어봤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그 앵콜송 할 때 앵콜곡 다시 부르잖아요. 네. 그때 멤버들 만약에 안 왔으면은 유정 씨 혼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와.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명재현 씨라고. 여섯 명이 불러야 되는데 혼자 다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랩도 하고 우와, 노래도 하고 다. 정말 식은땀 줄줄 났대요. 막.
1: 아, 그랬을 것 같아요.
0: 연습을 해도.
1: 맞아 맞아.
0: 근데 유정 씨 만약에 안 올라왔으면 다른 멤버들이 네. 그럼 그냥 쭉 불렀어야 되잖아요.
1: 가만히 서서 불렀을 것 같아요. 막 상을 받은 기쁨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일단 난 지금 노래 불러야 되니까 이 상 감사하긴 한데 이따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겁나 열심히 완전 열심히 불렀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 모습도 상상하면은 너무도 재밌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영화처럼 이제 영화 써니처럼 되려다 보니까 우리 네. 멤버들이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1: 아, 네. 너무 다행.
0: 너무 너무 예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음악 중심 검색해서 네. 많은 분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유정 씨가 이제 컴백하고 나서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네. 집에서 하는 이제 컨텐츠들이
1: 맞아요.
0: 예 어떻게 뭐 살림을 그래도 뭐 즐겨서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평소에 이제 밥 차려 먹고 좀 집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두고 그리고 집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오픈을 살짝 예. 해봤습니다.
0: 최애 공간이 어딥니까?
1: 최애 공간은 예. 사실 거실인데 예.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산이 보여요. 아. 저희 집 뒤에 산이 예. 있어서 그래서 산 보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새 울면 새 우는 거 소리 듣고 예. 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아. 주로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이제 거기서 보통 다른 사람 영상을 보나요? 아니면 거기서 작사 같은 거 가사도 썼나요 이번에?
1: 아 거기서 이제 이번에 손으로 쓰진 않고 이제 메모에다가 예. 이제 휴대폰으로 적기는 네. 했는데 네. 6시간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 가사 쓴다고 세 번 갈아 예. 엎었거든요. 그 수록곡 가사를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게
0: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마음에 들게 잘 나와서 그 공간이 네. 최애 공간이 된
1: 맞아요.
0: 거죠. 만약에 그거 이번에 앨범에 안 실렸어봐요. 최악의 공간인지. 와 최악이죠. 근데 잘 돼가지고 지금 최고의 공간이 됐습니다.
1: 네 맞아요. 예.
0: 그리고 이제 너무 다행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요리도 이제 좀 하니까 예. 네.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식단 할 때 네. 먹으면 좀 저도 이제 식단을 늘 하니까 뭐 해 먹으면 좋을 음식이나 추천 메뉴 있어요.
1: 저는 배추 쪄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찜기에다가요?
1: 네.
0: 그 구멍 뽕뽕뽕 뚫린?
1: 네. 아. 거기에 물 좀 받아가지고 예. 뚜껑 예. 덮어서 쪄놓은 다음에 예. 그 고기랑 같이 찌면 돼요.
0: 네네.
1: 그래서 쪄놓은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요.
0: 그쵸, 소스. 예, 그거 좀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1: 소스는 이제 맛술을 아. 담아서 예.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면 그 알코올 향이 좀 날아가잖아요. 네. 그 상태로 간장을 조금 넣고 예. 그 다음에 유자청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특히 유자청을 좀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레몬즙 뿌리신 다음에 청양고추를 꼭 썰어서 넣으셔야 돼요.
0: 맞아요.
1: 그 다음에 찍어 먹으면 진짜 약간 유자폰즈처럼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그 청양고추 향까지 딱 나서
0: 네.
1: 안 질리게 먹을 수 있어요.
0: 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소스의 진짜. 맛이 지금 여러분 그러면 탄수화물 밥을 훨씬 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배추 하면 배도 많이 부르죠.
1: 맞아요,
0: 맞아요. 너무 좋네.
1: 진짜 베스트 식단이었어요. 제.
0: 또 하나 꽂힌 음식 있거나 뭐 디저트 있으면 뭐 하나 꽂힌 거 있으면 또 하나 알려주고 가요.
1: 아 꽂힌 거 저는 이제 그 김치찌개에서 국물 없는 버전 으로 네. 이렇게 좀 볶아요.
0: 예.
1: 그러면 약간 두루치기처럼 되잖아요.
0: 네네. 국물 없이.
1: 네. 예. 근데 진짜 자작하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네. 들깨가루를 넣으면 예. 진짜 맛있어요.
0: 아 들깨가루.
1: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치팅할 때나
0: 밥이랑 같이.
1: 네. 예. 손님 오시면은 이제 그런 거 하나 해드리면은 식사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김치찜에 맛있습니다. 네. 김치가 또 맛있으면 그건 네. 또 잘만 그렇죠. 끓이면 되니까.
1: 맞아요.
0: 큰 노력 없이.
1: 맞아요.
0: 좋은 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10년 사이에 영

0: 바로 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러도록 할게요.
0: 네, 비장의 무기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 키링따랑해요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1: 키링따랑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용량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캐시라는 임시 저장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쌓여 있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상처가 됐던 말 등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끔씩 비워줘야 새로운 힘과 여유를 담아둘 공간이 생기거든요.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명수와 함께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내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였습니다. 사람마다 휴대폰 용량 쓰는 것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거의 안 쓰는 분도 있을 거고 너무 꽉 차 있어서 주기적으로 사진 같은 거 삭제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반 이상이 지금 용량이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핸드폰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 용량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핸드폰에 따로 그 드라이브를 구매를 해서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톡 같은 것도 저는 워낙 그 핸드폰으로 매니저님들께 파일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너무 전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용량 그 뭐지 파일 저장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 용량은 괜찮은데 요런 톡 같은 데에서 나누었던 파일들 사진들이 다 저장돼 있어서 그거에서 차지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핸드폰 용량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0343님, 요즘 이어폰에 빠져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 중에 새로 지른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완디 목소리뿐만 아니라 광고 소리마저 완전 달라요. 영스들을 만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이어폰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리가 완전 달라요. 정말 정말. 그래서 뭐 좋은 이어폰을 쓰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게 막 몇만 원 차이여도 너무 달라서 만약에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좀 자주 듣는 분들이 있다면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2015년 7월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4: 오딸.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만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완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목표나 계획, 응원이 필요한 일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 속 노래를 직접 골라서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노래가 담겨있는 차트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바로바로!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인데요.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기 전에 노래로 긍정의 기운부터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33배 더 가져다 줄 노래.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33위 박보람의 연애할래 듣고 올게요.

박보람의 연애할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민호님, 이번에 처음으로 복권을 사봤어요. 기대가 되진 않지만 큰 금액에 당첨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네요. 영세에서 행운을 받아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우와! 근데 보통 이거 구매하면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약간 아 제발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니 2등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도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면 좋을지 기대감이 또 크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또 이민호님에게 행운을 보내줄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인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에서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 노래가 좋겠습니다. 바로 46위인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이민호님이 처음으로 산 복권이 당첨되어서 한여름밤의 꿀처럼 달달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제목부터 행운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영스에서 좋은 기운만 받아 가세요. 그럼 저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0: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자신감이 필요한 완소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김영진님, 작년에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다시 도전 중인데 자신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크고 친구들은 대학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모두 다 정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조금은 빨리 찾아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다들 맞는 시기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분명히 언젠가 꼭 찾아온다고 저는 믿고 그게 꼭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남들과 제일 안 좋은 게 남들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로지 나에 집중을 해서 이거 하나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진님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또 4861님, 1박 2일 동안 수영 심판 자격증 따러 부산 가는 길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겠죠? 가는 동안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영씨의 사연 보내봅니다.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수영 심판 자격증이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근데 열심히 또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불안함이 많으셔. 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두 분에게 자신감을 가득 채워줄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지, 이 곡이네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에서 8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쩔어! 어떤 노래가 좋을지 차트를 쭉 보다가 제목부터 느낌이 좋아서 골라봤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도 자신감 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방탄소년단의 쩔어 듣고 올게요.
1: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0: 피자 좋아하시나요? 얇은 도 위에 토마토 모차렐라 치즈, 바질을 올려 장작 화덕이 구운 나폴리 피자가 있죠.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인데요. 여기엔 재미있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1889년 나폴리를 방문한 마르게리타 여왕에게 한 요리사가 세 종류의 피자를 대접했는데요. 그중 토마토의 빨간색, 모차렐라의 흰색, 바질의 녹색으로 이탈리아 국기를 표현한 피자를 가장 좋아했고 이후 왕비의 이름을 따 마르게리타 피자로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유래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죠. 한편 나폴리 피자 제조 기술은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도 등재됐다고 하네요. 지금 서울 기온은 31.5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이어갈게요. 용기나 응원이 필요한 완소들 혹은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번엔 익명으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년째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를 잃는 것 같아 용기가 나질 않네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 유일한 친구가 이제는 고백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영스에서도 응원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몇 년째요? 몇 년? 아, 몇 년이면 고백을 좀 해보세요. 예, 이 짝사랑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또 오래됐다면 한번 고백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아주 신중하게 골라볼게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에서 눈에 들어오는 곡은요. 바로바로 93위를 차지한 카라의 큐피드. 영스가 사연자님의 큐피드가 되어서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힘이 가득 채워져서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며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카라의 큐피드.

신화의 큐피드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698님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체중 감량을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열심히 할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지칩니다. 저에게 채찍질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뭐 진짜 그냥 오롯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잖아요. 네. 건강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도 건강하려고 먹는 거고 일을 하는 것도 뭐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제 결과가 다시 나오기까지 체중 감량을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걸 조금만 조심해서 건강한 거 위주로 조금 드시다 보면은 이 건강한 검진 결과가 뭐 수치가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금방 또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6698님을 위한 노래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곡은요. 이 노래가 좋겠습니다. 바로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92위 곡인 홍대강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6698님은 채찍질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체중 감량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운과 응원을 보내주는 차트 자리 운세 코너인 만큼 긍정의 기운이 가득한 노래로 골라봤어요. 그럼 우리 6698님의 다이어트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도전을 앞둔 완소들의 사연이어서 만나볼게요. 9909님,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영어 교육 연수를 갈 예정이에요.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원어민 선생님께서 강의하신다고 하는데 저 수업 잘 따라갈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못해도 뭐 가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예, 연수를 또 가시는 거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서 또 물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제가 요 파트에서 조금 놓쳤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혹시 선생님 한 번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옆에 같이 또 듣는 분들이 있을 테니 한번 노트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을 테니 한번 거기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부딪혀보세요. 네. 우리 민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오래 만난 애인과 이별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설레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히려 전 설렐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것보다. 네,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요 말이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민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뜻인 것 같고 재밌게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전을 앞둔 두 분을 위해 제가 노래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에서 제가 골라본 노래는요. 19위를 차지한 엑소의 Love Me Right.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시겠지만 그 상황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나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걱정은 날려버리고 설렘만 가득한 도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엑소의 Love Me Right.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떼.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떼?
2: 오떼.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슬릭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완서들이 바라고 있는 목표나 계획, 응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3, 4분은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합니다. 차트 속 노래를 들으며 듣기만 하면 풀 수 있는 쉬운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62위 곡인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인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김희령님, 4개월 정도 라디오 들으며 자격증 실기,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합격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돼서 혼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완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우와, 실기를 또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심지어 4개월 정도? 와, 어떤 자격증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하섭님, 안녕하세요 웬디. 수행평가 과제가 내 방 치우기인데 제 방이 5학년 치곤 많이 더러워서 영스트림에서 화이팅하려고요. 수행평가는 매우 잘함 맞아야 하잖아요. 웬디도 영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학년 치곤 많이 더러워서 이 기준이 뭘까요? 나 알고 싶다. 5학년들의 방은 얼마나 깨끗한 거지? 네, 아 궁금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평가고 뭐 다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방 치우기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러워지고 조금 조금씩 더러워지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 매일매일 깨끗함을 유지하자. 네. 또 우리 0088님, 저 처음으로 돌잔치에 다녀왔는데 돌잡이 이벤트 투표를 하더라고요. 청진기에 넣었다가 쌍둥이가 둘 다 청진기를 잡아서 와, 백화점 상품권 타왔습니다.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는 이런 돌잔치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아이도 축하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두 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10위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11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마마무의 오아예, 2번 에픽하이의 Born Hater.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분들이 올해 데뷔 12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그룹의 멤버인 화사 씨도 영스에 다녀가신 적이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영케이가 피처링한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11위 1번 마마무의 오아예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영케이 피처링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에 이어 마마무의 오와 예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안서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4032님 마스크팩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일 1팩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완디의 피부 비결은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일 1팩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매번 똑같은 뭐 수분이면 수분 이런 거 말고 수분, 모공, 뭐 미백 다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팩을 써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을 또 워낙 자주 또 하고 두껍게 하다 보니까 화장 바로 지우기. 그냥 현장에서 저는 바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바로 씻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부과도 가고. 진짜 왜냐면 그만큼 피부가 좋아지지 않고 화장으로 덮어놓으니까 모공이 넓어져서 모공관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모공팩 같은 것도 하고 팩도 하지만 이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부과 가고 뾰루지 나면은 만지지 않고 제 손을 너무 많이 건드려서 뾰루지 나면 뾰루지 주사를 맞으러 바로 피부과에 갑니다. 또 우리 강지윤님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난히 겁이 많은 강아지가 왔는데 천천히 다가가니까 결국 긴장을 풀더라고요. 나중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따라다녀서 너무 귀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낯도 가리고 막 피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연자님의 지윤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다가가가지고 편해져서 오히려 막 엄청 막 이렇게 주인처럼 막 이렇게 다가가는 게 너무 귀여웠을 것 같고 또 이제 유치원에 또 친해진 만큼 또 자주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추억 또 많이 만드셨으면 또 만들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2933님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역대 최하 점수를 받아버렸네요. 공부하라고 저한테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시험이 어려워서 그래요. 네, 근데 어려운 만큼 뭐다?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더 안 좋은 점수, 더 뭔가 비슷한 점수를 나온다기보다는 그 전보다는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마음을 임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게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소정님, 살이 쪄서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 도전 중이에요. 분당 180보를 밟아야 한다는데 보폭 작게 천천히 뛰는 게 쉽지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운동도 좋지만 식단이 제일 중요하신 거 아시죠? 식단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먹는 것도 조금 조절하시다 보면은 또 금방 또 살을 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62위 혁오의 공들이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67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2번 나얼의 바람 기억. 나얼이 부른 두 노래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힌트 없고요. 여러분의 감으로 골라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혁오의 공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린 앞으로 이렇듯 이렇게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혁우의 공들이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67위 2번 나얼의 바람기억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케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스톱!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비 소식이 잦은 여름 문득 우리 조상들도 비가 올 때 지금처럼 우산을 썼을지 궁금해집니다. 비 가리개 역할의 우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나무살에 한지를 붙이고 기름을 덧발라 만든 지우산이 있었습니다. 들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을 겹겹이 칠하면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막이 형성되는데요. 조선 후기엔 지금의 장우산처럼 평소에는 가볍게 접어서 들고 다니다가 비가 내리면 넓게 펼쳐서 사용했다고 하죠. 재밌는 건 지우산을 쓸 때면 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이 솔솔 풍겼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산을 쓸 때면 옛 조상들의 운치 있고도

0: 향기로운 여름 풍경이 떠오를 것 같네요. 지금 서울 기온은 30.5도입니다. 정기환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위트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의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4902님, 이번 주 첫 출근하고 주말 내내 지쳐서 누워있어요. 다시 체력 충전하고 월요일부터 힘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첫 출근하면 긴장도 많이 되어 있고 일 가서도 계속 막 눈치 보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다시 체력 충전하고 얼른 또 빨리 적응을 하셔서 이런 날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9823님, 완디 축하해주세요. 8년 만난 남자친구한테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도 있었는데 보상받는 기분이라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8년이요?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또 결혼 준비로 바빠지실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싸우지 마시고 취향 서로 존중해 나가면서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결혼 준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982님,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하고 집에 가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서 분위기가 너무 싸해요. 내려서 그냥 집에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말씀해 보시는 건요? 약간 아니 둘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내 둘 때문에 아주 내가 내려서 집에 가고 싶어. 이럴 정도로 약간 얘기를 해보면 어떤지. 아니 아빠는 뭐 때문에 그래, 엄마는 또 뭐 때문에 그래 하고서 한번 대화로 내리라고요? 내려! 너 우리끼리 왜 그러는데 너 혼 내려! 내려서 혼자 집에 가! 이렇게. 아, 저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를 좋게 그러니까 지금 제 톤으로 말고 저는 약간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색한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우리 사연자분은 아, 근데 둘이 왜 그래? 이렇게. 둘이 뭐야? 둘이 사겨?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아,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 분위기가 약간 둘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약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것보다 뭔가 대화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51위 블락비 바스타즈의 품행제로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52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나인뮤지스의 다쳐, 2번 에일리의 쟈니. 힌트를 좀 드리자면 2번은 아까랑 다른 번호가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블락비 바스타즈의 품행제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블락비 버스터즈 품행제로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52위 1번 나인뮤지스의 다쳐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플라피 바스타즈의 품행제로 이어 나인뮤지스의 다처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8868님, 선물을 받았는데 진짜 취향이 아닌 거예요. 안 쓰고 방치하는 것보단 누구라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니한테 줄까 하는데 좀 그런가요? 그냥 안 쓰더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누구한테 선물을... 근데 저는 안 쓰고 방치하는 것보단 그래도 친언니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네, 뭔가 안 쓰면... 그러니까 남한테 받은 선물은 제가 좀 가지긴 하는데 너무 좋은 선물인데 내가 쓰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 가족들한테 줍니다. 남한테 주지 않고요. 가족들한테. 네. 1920님. 요즘 제 힐링은 옆집 강아지랑 인사하는 건데요. 매일 마주치다 보니까 주인분이랑도 친해져서 간식 몇 개 사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네.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요즘 제 그 알고리즘에 강아지들도 되게 많이 뜨거든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5537님, 내일 발표라 너무 떨려요. 저희 교수님이 다시를 남바라는 교수님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어디서 그런 논문을 찾아오냐고, 그것도 재능이라고 뭐라고 하셔서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내일은 잘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이 되게 세시다 우리 교수님. 다시 어디서 그런 논문을 찾아와, 참 그것도 재능이야, 이런 말이 다음번에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런 것 좀 생각하시지 말고 무서워하시지 말고 계속 도전해 나가보세요. 예, 도전해 나가보시면 어느 날 또 교수님께서 칭찬하는 날이 또 올 겁니다. 이제 첫해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37위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38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키썸의 화이트 스타일, 2번 2PM의 우리 집. 힌트를 좀 드리자면 완소들 매일 밤 8시엔 어디로 오라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영수로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는 분들은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젊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0: 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1: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미세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5년 7월 둘째 주 차트 38위 2번 2PM의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영스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송지은 그리고 슬리피의 쿨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텍스트 힙 열풍에 다시 읽는 고전 세계 문학 천집의 귀환
2: 우리한테 자석 같았다는 걸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 아이유 연애소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텍스트 힙 열풍에 다시 읽는 고전 세계 문학 전집의 귀환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독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멋있고 힙하다고 받아들이는 흐름입니다. 고전 문학을 찾는 독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고전 소설 문학선 세계 문학 전집 같은 도서 판매량이 작년보다 50%나 증가를 했고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괴테나,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헤세, 카프카 같은 세계 문학 대표 작가들 작품들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국제도서전 때도 사람들이 정말 미어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굿즈만 사고 빠지는 굿즈 헌터들도 많았지만 그것 또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더라고요. 멋으로 독서를 하더라도 뭐 활자를 읽고 탐독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도 긍정적이니까 하루 종일 뭐 핸드폰만 보다가 눈이 피로할 때 책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북적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판까지 마피아, 오늘 초대 손님은 대학로의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온 두 배우 주현영 씨, 김바다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다져진 연기력으로 속고 속이는 배우들의 마피아 게임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어요.

0: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판까지마 피아.
6: 곰장마.
7: 당신이 마피아지.
5: 판까지 마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DJ가 없을 때 진행까지 하는 사실상 최고의 게스트 유기한 씨 어서 오세요.
8: 예, 안녕하세요.
5: 발음이 안 되네.
8: 뭐라고요?
5: 혀가 안 깨어나가지고. 유희관 씨. 예. 우리 씨암탑 유희관 씨 어서
8: 오세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신 거죠?
5: 시차 적응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새벽 중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8: 그러니까요. 네,
5: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8: 그러니까 눈이 작았는데 더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눈이.
5: 그런가요?
8: 예.
5: 예. 어쨌든 네. 칭찬 양파 유희관 씨 보고 싶었습니다.
8: 네. 저도요.
5: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들 소개해드립니다. 연극 더 컴업펀스로 뭉친 연기파 배우 두 분. 공감성 수치를 자극하는 킹받는 연기부터 진지한 정극 연기까지 다 잘하는 만능 배우. 요즘 라디오 진행도 잘하는 주현영 씨. 데뷔 후에 연극 뮤지컬 드라마를 오가며 천재부터 사이코패스까지 쉬지 않고 열일하는 다작 배우. 대학로의 숨은 보석 김바다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9: 반갑습니다.
5: 네. 아, 유희관 씨랑은 초면이신가요?
8: 네, 네 초면이에요.
9: 완초입니다.
8: 네네네. 네. 근데 항상 들어가지고 12시에 이동하면서 항상 라디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9: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가지고
9: 너무 바쁘시겠다.
8: 열심히 살아야죠.
5: 바빠요.
9: 감사해요.
5: 예. 네. 주현영 씨는 파워FM 우리 가족이죠. 12시엔 네. 주현영 주디이신데 뱃텐 와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좀.
9: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다른 세계관,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올 때 이 SBS 건물 내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5: 이런 데가 있었어?
9: 네, 뭔가
5: 유배지 그런, 같은 느낌.
9: 유배, 약간 정말 유배를 온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아까 그 댓글창에 네. 암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5: 예예.
9: 그래서 더 재밌지 않을까 사실.
5: 그러니까 네. 자 김바다 씨는 공연을 안 보시는 분들은 낯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셨을 때 남자 배우였어? 이런 체크 글이 많이 와가지고 되게 좀 들어오시자마자 뻘쭘하셨습니다.
10: 왜 남자냐고.
9: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5: 이거는 모든 남자가 오셔도 그래. 다 듣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대학로의 슈퍼스타시고요. 예 이런 질문이 있어서 좀 무례한 것 같은데
10: 네.
5: 나 대학로에서 좀 잘 나간다 인정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0: 아이, 제가 어떻게 감히?
5: 네
9: 제가 혹시 좀 더 분석을 해드려요. 사실 처음에 바다 오빠를 캐스팅하고 나서 제가 같이 그 착한 여자 부샘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거기에 조유진 언니라고 그 배우님과 함께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연으로 이번에 그 조유진 배우님도 연극에서 같이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누가 좀 캐스팅 됐냐고 물어보셔서 아 그 김바다 배우님이랑 하니까 바다 배우님? 이렇게 하면서
8: 가창력 좋잖아.
5: 아, SES 바다.
9: 야,
5: I'm so mad.
8: 뮤지컬 알고 연극?
10: 이준이 연극.
9: 아니 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10: 유진은 충분히 그럴만해요.
9: 언니 그런 유진 언니니까. 아니 유진 언니가 진짜 이러면서 이거 진짜 와 이거 들어가 너무 나 영광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 이랬었어 유진 언니가.
8: 대학로 슈퍼스타인데.
9: 맞아요.
10: 진짜
9: 연기를 너무 잘하십니다.
5: 그렇습니다.
9: 네.
10: 제가 영광입니다.
5: 연극 더 컴업펀스.
9: 네.
5: 이게 근데 컴업펀스 뜻이 뭔가요?
10: 아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5: 예.
10: 인과응보라는 뜻입니다.
5: 어느 나라 용어예요? 영어인가요?
9: 미국 네 영어.
5: 컴업펀스.
9: 네 컴업펀스가 안갚음이라는 뜻이에요.
5: 안갚음.
9: 네 안갚음. 그래서
10: 있는
9: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있는 말이죠. 안갚음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거를 뭐 우리나라 말로는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인과응보.
5: 줄거리가 살짝 뭐 시놉시스만 슬쩍 던져주신다면.
9: 네, 이게 2022년에 예.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 사전 모임이 열리는 밤이에요.
5: 동창회 사전 모임도 있어요?
9: 네, 특이하죠. 이게 동창회가 아니라 그 동창회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사전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 그 왜 웃으세요? 왜 가기 왜 전에. 웃으세요?
8: 전에. 아니 본인 작품인데 계속 대본을 보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니, 본인 작품을 외워서
5: 아니 DJ시잖아요. 아, DJ는 그래요? 대본을 보는 게 버릇이에요.
9: 아, 맞아요. 저 버릇이어가지고 아,
8: 연극할 때도 그럼 대본 보고 하나요?
9: 아, 연극할 때는 그때도 DJ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네 지금은 또 라디오 부스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8: 네, 그 보고 하세요.
9: 잠깐만요, 모르면. 잠깐만요. 네. 아, 자 이게 한때 이제 각별했던 친구들이 그 사전 모임에 모이게 돼요. 네네. 모이게 되면서 정말 의도치 않게 때로는 의도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내면서 서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난립없석
8: 재밌을 것 같은데?
9: 개판이 되는
10: 맞아요. 예.
9: 연극입니다.
8: 전에 연인이면
10: 뭘? 정확하세요.
8: 사귀었고
10: 그런 게 다 밝혀져요.
8: 과거가 밝혀지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9: 솔직히 스포할게요.
8: 아 하지마 하지마. 네. 아 보러 가야죠.
9: 근데 조금, 근데 조금은 해야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8: 안돼 안돼.
5: 배우들이 정작 스포를 할 수 있다는.
9: 보러 오실 거예요?
8: 아 저는 뭐 예.
5: 유희관 대학로 지방역이에요. 모든
9: 진짜요?
5: 모든 작품을 다 보고.
8: 거기 비둘기로 놀고 있는 사람.
9: 아까 대학로에도 리어카 있더라.
5: 잠을 마로니고 오는
8: 사람. 씨 사람 좋아 보여?
9: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8: 비둘기랑 밥 주러 가야 돼요.
9: 아 알겠습니다. 네 네.
10: 네, 그렇게
9: 그래서 사실 저희 연극에 개판이라는 말이 좀 나오거든요. 진짜 그냥 개판 5분 전이라고 아, 볼 수 있죠. 사실 블랙 코미디입니다.
5: 아 블랙 코미디예요.
9: 블랙 코미디예요. 네.
5: 저는 약간 그 학창시절 나오면 약간 그 복수극 같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10: 복수도
5: 것들이
10: 들어가죠.
9: 복수도 아, 들어가요.
5: 복수도 네. 들어가고
9: 네.
8: 여러 가지가 있네. 네.
9: 맞아요.
10: 로맨스도 있고.
8: 너무 재밌겠다.
9: 있고 복수도 있고
10: 춤도 뭐 다, 추고
9: 춤도 추고 별게 다 나오죠.
10: 까고.
9: 네 엉덩이를
8: 누가요?
10: 누군가
5: 누군가는 뭐야?
9: 누군가 속살을 드러냅니다.
8: 아
9: 네.
8: 그래요?
9: 네 누군가 네. 속살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5: 긴 바닥 거면 안 갈래요라고 하시면.
9: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5: 어 아이고 어떡해 이거 보니까.
9: 아 모르겠어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 홍보 좀 하죠. 엉덩이. 어.
9: 살짝 맛보기로.
8: 맛보기로.
9: 맛보기로 조금만.
10: 네. 저는 너무 가능한데 여기 분들이
9: 아, 다 나가실 수도
10: 네,
9: 있어.
10: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한테 그렇게 가만히나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9: 아 이건 청불이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청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왜냐면 좀 수위가 사실 굉장히 높고 네. 도파민이랑 도파민은 다 들어가 있고
10: 누드비치.
5: 누드비치 오션뷰라고 하셨고
9: 엉덩이,
5: 엉덩이 오션뷰 좀 보자.
9: 와, 나 여기 희롱이 난무하네요.
8: 그렇죠. 여기 장난 아니에요.
9: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 와,
5: 청불이군요.
9: 네, 근데 아 청불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조율해서 17세 이상.
5: 17세까지.
8: 제가 봤을 때 메인 작가 무조건 갑니다. 엉덩이 보러.
5: 오션뷰. 네. 오션뷰 좌석은 따로 좀 더 네. 가격을 높게
8: 설정해야 돼요. 앞자리로 잡을 것 같아요.
9: 지정석 정하자 오션뷰 자리.
5: 네. 아하, 그래.
10: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자. 두 분이 맡은 역할은 어떻게 되시는지.
9: 일단 저는 케이틀린이라는 네. 아,
5: 원작이 해외 거군요.
9: 맞아요. 아. 사실 또 우리나라 초연입니다.
5: 아, 네. 우리나라 초연.
9: 또 이 작가님이 굉장히 또 재밌게 글을 잘 쓰시는데 이번에 토니상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작품인데 케이틀린은 이제 40대를 곧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고 네네. 전교 1등을 했던 진짜 공부를 정말 잘했고 성실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누구보다 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무던히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친구예요. 야.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0: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뭔가 좀 뭐 허사들이 있죠. 이 친구에게도. 근데 그게 정말 숨기고 숨기고 숨겼던 것들인데 그게 이 사전 모임에서 정말 의도치 않게 좀 그걸 마주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1: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머리까지 네. 있는데 이게.
1: 약간 그 네, 영화 있잖아요. 그 이서진 씨 나온 거. 핸드폰 올려놓고
3: 그거랑 너무 비슷해요.
0: 제가
1: 딱 그 느낌 받은 거예요. 네. 지금.
0: 네. 완전 딱 그 느낌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과격해요.
1: 너무 재밌겠다.
2: 완벽한 그럼요. 타인의 그 느낌 뭔가 그 딱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
1: 맞아요. 약간 그렇죠. 그 스릴도 생기잖아요. 누구한테 연락 올까 막 이렇게.
0: 맞아요. 아마 보시면서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아, 쟤네 저러다 어쩌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1: 작가님 보러 가요.
0: 오션뷰.
2: 네네네.
1: 티켓 좀 끊어주세요.
2: 김바다 씨 역은 어떻게 되시죠?
4: 네. 저는 에밀리오 역을 맡았고요.
2: 에밀리오?
4: 네. 에밀리오는 지금 현재는 뭐 설치 미술, 사운드 아트, 조각 이런 걸 하는 예술가고요.
0: 아티스트.
4: 네. 어렸을 때부터 시종일관 엄청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 그 그룹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2: 네. 모임에 항상 끼긴 하는데 네. 항상 저쪽이 좀 조마조마한
4: 네.
2: 캐릭터
4: 그리고 누군가 그쵸. 숨기고 싶어하는 걸 굳이 건드려서
2: 그걸 불편하게 만드는
4: 네.
1: 트러블메이커네
4: 트러블메이커
0: 그렇죠.
2: 근데 이거 연극을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훈영 씨가?
0: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1: 제작을 했고
4: 제작에 참여를 하셨어요.
0: 맞아요. 사실 연출 선생님은 따로 계신데 네네. 제가 제작을 뭐총 그렇게 막 디렉을 한 건 아니고 참여를 하게 된 게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연극영화과 친한 동기들이랑 같이 연기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우리끼리 연극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연출 선생님을 구하다가 저희가 대학교 때 너무 존경했던 그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한테 연출을 부탁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 작품을 찾았고 그러면서 일이 커지면서 남자 배우가 필요해서 남자 배우는 이왕이면 진짜 더 좋은 분들로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바다 오빠나 다른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져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2: 그러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그러면
4: 저도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0: 근데 사실 직접 이렇게 그 입장에 놓여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1: 뭐가요?
0: 이게
2: 주주현영.
0: 네, 요거를 쉽지가 않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까지 얘기 되나 적자가 날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4: 근데
0: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홍보가 사실 너무 절실한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가치에 좀 전 많이 의의를 두면서
1: 근데 뭐 돈보다는 그 연극 무대가 네. 올라간다는 그게 맞아요. 작품을 한다는 게 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2: 돈이 많은 사람들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진짜요? 멋있어요.
2: 그렇군요. 대표들도 항상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신 분이고 예. 연극 더 컴어펀스 7월 10일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8월 말까지 대학로에서 공연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네.
2: 자 그럼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딸기라떼가 걸려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 안 틀리는 한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라떼를 주현영 본명 김현영 빠른 96년생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교회 누나로 조용히 살다가 수지를 따라 예고 연기까지 진학했고 지디 따라 아이돌에 도전했지만 오디션에서 광탈 그래서 배우가 됐고요. 2019년 영화 내가 그리운 날에 동해 데뷔 인기 웹드라마 1진에게 찍혔을 때로 조금씩 이름 알리다가 2021년 SNL 코리아 고정 프로로 출연자 열풍을 일으키며 백상예술대상 여자예능상 청룡 시리즈 어즈 여자신인 예능상을 수상 이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녀박식 계약 결혼견 착한 여자 부세미로 출연하며 필모를 쌓았고 현재는 12시엔 주현영 DJ로 주현은 주현영의 땡큐로 살고 있고 발레도 요리도 잘하고 애교도 많은 재주꾼입니다. 김바다 1988년생 분당 출신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의 끼를 이어받아 악기 음악 예술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고3 때 우연히 뮤지컬을 보고 반해 공연 예술학과에 입학 2015년 연극 한밤중에 계획에 일어난 의문의 사건으로 데뷔 이후 히스토리 보이즈 빅클래스 오펀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벙커 트릴로즈 나쁜 자석 언체인 젤리피시니 페일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 078436 데미안 비터 슈탄트 무한동력 드라마 본대로 말하라 사생활 안나라 수마나라 등 출연 데뷔 배우라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다작 배우로 십직 쌓이고 실화 아빠이며 포켓몬 파이리상 대표 배우입니다.
0: 야, 진짜 조사를 와
2: 조사는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읽는 거는 거의 역대 최다 오독이었던 것 같은데요.
1: 아, 왜 이렇게 야, 어려워?
2: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리지?
0: 아. 어떤 분이 7개 넘게 틀렸다고.
2: 7개가 아니라 한 17개는 틀린 것 같아요.

0: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0: 네, 두 분들이.
1: 예.
2: 근데 열려 박씨를 열려 씨박.
0: 뭐야 뭐라고요?
1: 열려 씨로 하면 어떡해요.
3: 열려 씨.
0: 예? 받아 씨박.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거. 저 보기 싫어요?
2: 아니 아니.
1: 아니 그럼 바다 씨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 작품만 한 거예요?
2: 그러니까.
1: 바다 씨 작품들이 이렇게 다 어려워요.
0: 이거 쉽지 않아.
1: 젤리 PCC.
3: 아 심지어 콩 78436 너무 어려워.
1: 콩 78436.
3: 비더슈탄트.
1: 비더슈탄트. 와. 안나 안나라 수만하라.
2: 젤리 PCC는 젤리 피쉬입니다.
3: 네, 젤리 피쉬.
1: 오타예요?
3: 아, 이 작품 이번에 백상에서 저희 상 받았어요. 작품.
2: 네, 작품상.
3: 네, 수상하셨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오타였구나. 그러니까 젤리 PCC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버벅거렸어요. 어 김바다 씨는 뮤지컬을 보시고 진로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1: 원래는 이제 음악 예술 이쪽으로 가려고 하셨던 건가요?
2: 아니요, 그 음악 예술을 하려고 잠깐 했었는데 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희 엄마가 클래식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대문자 T세요. 빠르게 그 넌 안 된다고.
1: 넌 안 돼.
2: 네.
1: 좀 서운하셨겠네요.
2: 아니요, 그냥 빠르게 우리 진단을 내리셔서 예, 예. 오케이 하고 빨리 다른 길 찾았죠. 네. 저도
3: 근데, 실제로도 T예요.
1: 실제로 T시고. 네. 근데 어떻게 이쪽을 바로 택하셨어요? 그 뮤지컬이 뭐였습니까?
2: 제가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 어려워서. 진로가 바뀌었는 바뀌게 한 작품인데 네.
1: 그것도 어려웠나요 제목이?
2: 네, 좀 길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의지로 보러 갔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야 나 이거 뮤지컬 티켓 생겼는데 보러 갈래 해서 진짜 그냥 따라갔던 공연이었는데 사실 공연 내용이나 뭐 이런 게 기억이 난다기보다 너무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저의 고민이었어요. 다 이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면 대학에 가야 되고 대학이 끝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뭔가 끌려가는 삶이 아닌 뭔가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사는 듯한 그 공연을 본 게 이제 문제죠.
1: 전공을 택하고 뭐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분류돼서 이쪽 길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은 완전 자의적으로 모여가지고
2: 네,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3: 즐기고 있고 막 네. 뭐 이러니까
1: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다 거기 계신 분들.
3: 어때?
1: 어때? 약간 그 제작자의 질문인 것 같은데.
2: 근데 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현영 씨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3: 그러면
2: 아예 얼마 전에 연습 때 네.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든 사실 막 내 의지를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러잖아요. 현영 씨가 연습하다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이런 건지 연습실에서 한번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3: 맞아 맞아. 그자 괜찮아.
2: 네. 근데 이제 저희는
1: 죄송한데 옆에서 계속 ASMR로.
3: 죄송해요. 아까 취임새 좀.
1: 죄송한데 숨이 다 돼요. 아시잖아요.
3: 알겠어요. 지금 너무 수다 떠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 잊었어요. 뭔가.
4: 네, 주변에 계속 그 얘기는 괜찮아.
0: 아 나 이거 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오른 건가?
2: 저희는 처음에 있어요, 다 현영이가 좀 아픈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기나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했나 봐요. 근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영이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좀 저를 좀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저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진심이라는 거잖아요. 이 일에.
3: 근데 진짜 그거였어요. 연기가 그날따라 너무 잘 안 됐고 답답했고 막 드라마랑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잘하고 싶은데 막 뭐 하나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1: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아니요 제작자니까.
1: 제작자의 눈물.
0: 일부러 약간 좀 봤을 때 이 팀원들이 약간 지금 약간 좀 잡아야 이제 좀 잡을 때가 된 것 같다. 약간
1: 결속력을 한번 끌어올려야겠는데.
0: 집중력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2: 아니면 하이닉스 고점에 들어가셨냐고.
1: 완전 저점에 들어간 사람이
3: 없어요. 연습하다가 중간에 주식창을 봐버려가지고.
1: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려운 질문이 왔는데요. 추주님이 주현영과 추의 애교 배틀이 유명하고 추와 유희관의 애교 배틀도 유명합니다. 그러면 주현영 씨와 유희관 씨의 애교 배틀도 볼 수 있나요?
0: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1: 네, 추대 주님이. 와,
0: 여기 바다 씨까지 하자고 왔는데 밑에 이건 작가님이 쓴 것 같은데요?
3: 와, 네. 이거
2: 이 배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3: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삼자 대결.
0: 제가 추 씨랑 두 번 했어요, 애교 배틀.
1: 와,
0: 네. 가면 쓰고 하는 그 노래.
2: 거기
0: 복면 그 프로그램에서 했고 네. 여기 나와서 한 번 또 했었죠.
2: 아, 진짜요?
0: 추 씨가 근데 저는 못 이기겠다고.
1: 추 씨가 너무 싫어했어요.
0: 인정했죠.
1: 네. 힘들어했어요. 네.

0: 어, 근데 진짜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어?
1: 근데 이런 게 사이코패스인가?
0: 눈에 딱 광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2: 결례지만 어. 결례지만
1: 결례지만 실례요?
2: 눈이 진짜 예쁘세요.
0: 아. 그러니까요.
2: 그치. 초롱초롱하시네.
0: 초롱초롱하시네.
3: 올라프 눈이에요. 올라프.
0: 오, 오 네. 약간 약간. 네.
2: 진짜로.
1: 눈만 너무 어렸을 땐 예뻤는데 지금은 뭐 더 컸어요. 어렸을 땐. 네.
3: 애교 배틀 한번 해. 시간 없으니까 아. 한번
1: 두 분이 하죠. 두 분.
0: 네네. 네.
1: 저희 아니 요즘 유행하는 애교를 네. 한영 씨가 알려주면 저희가 바다 씨랑 제가 한번 따라해 보는 건 어때요?
0: 요즘 유행하는 저는 그런 건 모르고 사실 제가 다 네. 만들어내긴 해요.
1: 어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럼.
0: 약간 뭐 이런 거죠. 뭔가 좀
2: 그러면 저희 그 연극에 나오는 대사 한 마디만
0: 아 우리 대사 한 마디
2: 들어주시면 안 돼?
0: 탄탄하기 마
1: 아 이런 게 대사 있어?
0: 네.
1: 아 원래, 실제로?
4: 원래 되게 센다.
1: 이 톤으로?
4: 아니요, 소리 지르는 대사.
1: 아
2: 판단하지 말라고.
1: 판단하지 마. 네. 그럼 바다 씨가 한번 이거 이어서.
0: 액션.
2: 닥쳐.
0: 아 귀여워.
3: 드디어 저희 어이 김 씨라고 씨를 그 바다 씨로 하시는 분 있어요. 어이 김 씨.
0: 자.
1: 제가 저는 원하지 않을 텐데.
0: 아 저희가 원해요.
1: 아 저희가.
0: 네. 액션. 어우.
5: 판단하지 마.
2: 어? 와. 어? 아니 근데 귀여운데?
3: 유희건 애교의 특징이 목을 더 부풀려요.
0: 아, 아, 오 여기가 네. 애교 그 공간 네. 애교 잡고인가 봐.
3: 애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0: 애교 주머니고 여기서 어. 이렇게.
3: 자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해보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길가에서 보랏빛 제비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작고 평범하지만 제비꽃에는 놀라운 번식 전략이 숨어있다고 하죠. 식물은 보통 열매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씨앗을 한꺼번에 흩뿌리는데요. 제비꽃은 꽃투리가 마르면서 마치 지퍼를 닫듯 차례로 오므라들어 좁쌀만한 씨앗을 하나씩 톡톡 튕겨 멀리 보낸다는 겁니다. 국내 공동 연구팀이 밝혀냈다는 이 원리를 응용하면 모터나 배터리 없이 오직 구조만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는데요. 오랜 시간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온 자연은 과학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1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아 함께하고 계시고요. 웃긴 연기부터 진지한 연기까지 다 되는 연기 천재 주현영,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대학로의 보석 김바다, 연극 더 컴업펀스의 주인공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연극을 사랑하는 남자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루니의 공원. 예. 자, 그러면 오늘 마피아 게임 네 명이 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1: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세 명은 시민, 한 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아내면 치킨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2: 두 분은 근데 마피아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3: 최근에 저희 배우들끼리 같이 한번 했었어요.
2: 아, 근데 네. 배우들이 한번 너무 못 찾겠다. 연기를 다 잘하니까.
4: 아니 근데 현영이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의외네요.
2: 바다 씨가 잘해요?
4: 동공에서 다 치나요?
3: 오빠 잘해. 저희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0: 아이고 거짓말에 연기니까. 아 바다 씨는 티가 안 나요?
3: 오 잘해요 오빠. 확실히 잘해요.
4: 좀 달랐어.
3: 은은하게 좀 잘 몰아가더라고.
2: 은은하게.
3: 네, 은은한 스타일로다가.
0: 공격도 잘하시고.
3: 흥분을 안 해 오빠가.
0: 역시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네. 보시면 마피아는 딱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토크 주제는 공통인데요. 네. 요즘 나의 도파민. 요즘 나의 도파민.
3: 네.
0: 그리고 마피아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어서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그 단어를 한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네.
2: 도파민?
0: 오늘 도파민. 아, 요즘 나의 도파민.
3: 요즘 나의 예. 요즘 나의 도파민.
2: 도파민. 아, 뭐 주제가 어렵나.
0: 주제가 어렵고 왜 투덜거려요? 마피아에? 마피아에?
2: 아니, 마피아.
0: 왜 투덜거려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도파민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잖아.
2: 도파민?
0: 쇼츠를 많이 봐요 이래도 되고.
2: 아... 예.
0: 요즘 빠진 게 있다. 아니면 예전에 빠진 게 있다. 아니면 혹은 빠져보고 싶다도 가능합니다.
2: 저부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마피아네.
2: 아 마피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주제가 난 거. 주제가 지금.
3: 지금 그 단어를 어떻게 껴맞춰야 되나 약간
0: 그렇죠.
3: 생각 중이신
0: 머릿속에서
3: 거예요.
0: 머릿속에서 이게 네. 약간 의외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2: 주제가
3: 네. 네.
2: 주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0: 도파민이?
4: 도파민이요?
0: 네. 도파민은 할 거 널렸잖아요.
2: 뭐 생각이 안 나 진짜.
3: 지금 그래요? 약간.
2: 바다 씨부터.
3: 자연스럽다.
0: 가능하세요?
4: 요즘 저의 도파민은 요즘 그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몰랐던 그 동네 빵집 빵 맛집을 찾았거든요.
0: 강아지가 안내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강아지 지나가다가.
4: 네.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가지고.
0: 어떤 강아지예요? 견종이?
4: 아 이게 보호소에서 온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견종을 잘 모르고 제주도 출신입니다.
0: 제주도.
4: 네.
0: 예.
3: 그렇구나.
0: 빵집.
3: 네. 빵집
0: 들러서 빵을 좀 사서.
4: 네 거의 뭐 그 빵집이 목금토일 4일만 그 운영을 하거든요. 갈 수 있는 날은 매일 가는 것 같아요 요즘.
3: 무슨 빵 사와 보통 가면?
4: 소금빵도 맛있고 치아바타도 맛있고 샌드위치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 이거는 그게 아니야.
3: 뭐가 아니야?
4: 저 미션 단어가 아니야. 진짜로. 갑자기 내가 너무 빵 얘기했나? 안 믿네.
3: 아니야. 나 잘 듣고 있었어.
2: 같이 하죠 게임 둘이 하지 말고.
3: 아, 아니 죄송해요.
0: 빵을 원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번에?
4: 아니 원래도 좋아하는데 네 몰랐던 그 맛집을 찾아가지고 요즘 거기 그 빵집 완전 빠져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빵.
3: 빵 좋아하세요?
2: 빵이요?
3: 네.
2: 나 저는 밥 좋아해요.
3: 빵.
2: 으아. 아 힘드네요.
3: 감사해요.
2: 아, 예.
3: 감사해요. 아 이제 또 빵이 이게 또 저희 또 연극에
0: 네네.
3: 또 빵이 많이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어?
2: 더 펑펑스의 네. 빵이?
3: 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먹는 빵이 아니고.
0: 아 총 쏘는 빵일 수도 있고.
2: 자꾸 스포하지 마세요. 보러 가야 되는데. 제작자랑 계속 홍보하고 싶은가 지금.
3: 이제 원래는 스포를 안 하려다가 이제 좀 하려고요.
0: 연극은 또 영화랑 다른 게 스포를 좀 해도
3: 맞아요.
0: 또 이제 또 보는

0: 맛으로 가고 라이브 맞습니다. 맛으로 보는 거니까.
1: 네. 네. 예.
0: 어, 소금 하나 나왔고요.
2: 소금.
0: 소금빵.
1: 소금빵.
3: 빵댕이
0: 김바다 빵댕이
1: 나오죠.
2: 아, 대단하다.
0: 야, 그 아니, 빵이구나. 아, 빵댕이.
1: 아, 정확하십니다. 네.
2: 빵댕이.
3: 장명 센스가 진짜.
0: 아, 좋군요. 이렇게 또 홍보 한 바퀴 되네요.
3: 진짜. 김바다 빵댕이.
1: 돌아가자. 다채롭다고 하셨어요.
2: 아, 그 빵이 그 빵이었어?
0: 어, 네. 빵이랑 댕댕이랑. 어. 네.
1: 다 빵이야 빵은 빵댕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빼고는. 네.
0: 그래요. 어.
3: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김바다고요. 지시현은 수염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니까 마피아 김바다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0: 그 취미는 없으세요 혹시?
3: 취미요?
0: 예.
3: 하, 요즘에는 원래는 뭐 운동하는 거 취미였는데 요즘엔 연극 연습하고 또 뭐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가지고 취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 취미 운동 하체 운동 하셔야죠.
3: 아니, 너무 별로지만 제가 수염에서 뭐 하나만 빼드릴
0: 뭐. 뽑는 거 아니죠? 이게 무슨 장면이지?
1: 아니,
0: 자상한데 뭔가 저는
2: 털다리
0: 뽑을 줄 알고
2: 털다리를
3: 아, 뽑았었어요.
0: 그러니까 어, 여기 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플러팅 하는다고 그런 식으로 있고 섬세하고 예. 예. 왜냐면 강아지처럼 본 거예요. 털에 뭐가
1: 매미 매미가
3: 정확하세요.
0: 왜 여기 매미 붙이고 왔니 이런
1: 식으로 뛰는 거. 양파뿌리 건드려라.
2: 왜 근데 설레이죠 저?
1: 그렇죠. 왜냐면 아까 진짜 둥둥. 둥둥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써놓았어요.
2: 뭐 안다고 판단하지 마.
3: 형님 산책도 시켜주라는데요.
2: 아 저요? 아, 조심해요. 예. 볼 수도 있으니까.
0: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어요?
2: 아 도파민?
0: 네.
2: 최근 도파민요?
0: 유익한 도파민.
2: 아,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3: 어? 네 뭐요? 해주세요.
2: 아 해도 돼요? 네. 사실 저는 최근에는 약간 조심스러운데 네. 월드컵이 월드컵. 예. 네. 네. 왜 그러냐면
0: 아, 축구
2: 네. 월드컵을 이제 사실 엄청 도파민 있게 봤었고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예.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리고 이제 8강이 남았잖아요. 잘하는 팀들끼리 맞붙으니까 아. 너무 경기들이 치열하고 뭐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들도 있고
3: 맞아.
2: 정말 그런 경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도파민은 이제 펼쳐질 8강부터 4강 결승 이거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도 볼 때도 있지만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는 그 영상 보는 게 요즘 최근에 저희 도파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승은 어디 갈 것 같으세요?
2: 우승이요? 아 저는 이제 프랑스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 붙나? 4강에서?
0: 4강은 아니고 붙으면 결승에서 붙어요.
2: 아 결승에서 두 팀이 또 한번 아르헨티나 우승할 때 프랑스랑 있었잖아요.
0: 네네.
2: 그렇죠.
0: 네.
2: 저번 대회 월드컵에서
0: 네네.
2: 이번 대회도 한번 붙지 않을까.
0: 네. 또 리벤지 매치가
2: 리벤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 현영 씨는
1: 저의 도파민은 아 근데 뭔가 여기 오니까 더 재밌는 걸 얘기하고 싶긴 한데 저 약간 요즘 러닝 빠져 있어요.
0: 아
2: 러닝
0: 몇 킬로 네. 정도 뛰세요?
1: 아 근데 제가 오늘 저 최대가 5킬로예요.
0: 5킬로인데
1: 근데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뛰진 못하고 슬로우 러닝으로 진짜 이렇게 조깅 같은 느낌으로 슬로우 러닝으로 목표가 늘 뭔가 안 쉬고 달려보자 중간에 물도 마시지 말아보자 이게 목표인데 처음에 제 2킬로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0: 처음엔 그렇죠.
1: 네, 2킬로도 진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들어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조금 진짜 하다 보니까 3킬로, 4킬로, 5킬로 이렇게 늘더라고요. 저의 요즘 도파민이 약간 좀 러닝인 것 같아요. 밤, 여름밤에 딱
2: 한강에서?
1: 아 저는 이제 집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을 이렇게 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몇 바퀴 돌아요.
0: 뭐 한 40분?
1: 네. 한 그 정도
0: 30,
1: 네, 그 정도 나오고 일단 오늘 오늘 3km 성공했다 그러면 제가 정한 그 카페들이 있어요. 저만의 순위가 있어요. 커피 맛있고 좀 어느 데는 좀 가성비 있는 곳, 어느 곳은 좀 비싼 곳, 근데 맛있는 곳. 근데 제가 오늘 5km를 뛰었다 그러면 그 비싼 커피 집으로 가서 주고. 보상을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네.
0: 이 러닝이 사실 뛰다 보면 계속 늘거든요.
2: 그래서 뛰면 돌아가. 뛰면
0: 그러니까.
2: 나중에 대회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10km나 이런 거 대회 나가시면
1: 10km 근데 제 목표가 올해 10km를 찍어보는 거긴 해요. 네.
0: 아 10km
1: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공연 끝나고.
0: 그래도 밤에 그렇게 뛰는 게 쉽지가 않은데
3: 맞아요.
0: 요즘 또 덥잖아요 사실.
2: 그럼 배디
0: 저는 도파민이 다 그 화면 보는 거에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저는 이제 축구 관련 요즘 축구 중계를 하니까 아. 그 월드컵 관련 뭐 한국 축구

0: 최고의 뭐 문제점 이런 쇼츠만 잔뜩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도파민이 솟는다기보다 좀 이제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고 오히려 두 번째 알고리즘이 그 동물들 나오는 건데 얘네는 제가 동물 귀여운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동물들 막 사냥하는 걸 보다 보니까 막 계속 사냥하는 동물들만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도파민이 돌긴 하더라고요.
1: 아 동물이 동물을
0: 사냥. 동물이 동물 사냥하는.
2: 아, 아, 아 네. 그
3: 어떤... 사자가 뭐 네. 이렇게 뭐 잡고.
0: 네. 그리고 막
2: 그 먹이사슬.
0: 그렇죠,
2: 막 이런
0: 그렇죠.
2: 거.
0: 예. 막 그 독수리가 막 사냥한 것도 나오고 곰이 사냥한 것도 나오고 심지어 사람이 하이킹하다가 곰 만나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가는 것도 나오고.
2: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네. 릴스에서.
0: 그런 거를 자꾸 보게 돼가지고 밤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다가. 잠이 안 옵니다. 어우, 너무 막 자극적이어서.
2: 아... 예. 요즘 밤에? 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 그런 계정들 많은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계정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연의 무서움만 담은
0: 그거 같은데?
2: 그런 거. 아니면은
0: 그렇게 써 있어요.
2: 이거는 절대로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미스테리한 일들만 다룬 계정입니다. 빨간색으로 약간 그 미스테리한 사건들 같은 거를 자료를 올려주는
0: 맞아.
2: 그렇죠. 기괴한
0: 네, 막 그 60년대 70년대 뭐 잘못된 막 이야기들을
1: 맞아.
0: 음악을 되게 무서운 것 깔아봐.
2: 맞아.
0: 이런 깔면서
2: 하는 거 있어. 똑같아요. 네네.
1: 꼭 실제 인물들 사진 들어가지고
0: 그 보면 너무 무섭고 섬뜩해가지고. 근데 도파민 도니까 자꾸 보게 되고.
2: 맞아.
0: 그 채널 찾아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면 범인 한번 잡아볼까요?
2: 우리
3: 범인?
2: 사냥.
0: 아 저요?
2: 네.
1: 근데 저도 들었을 때 사냥이 예. 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0: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도파민 얘기를 했는데.
3: 저는 베디는 아니에요. 오늘 확실하게.
1: 확실하지?
2: 네.
3: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무조건.
1: 아 저 둘 중에요?
3: 네네네.
1: 빵.
2: 네? 빵.
3: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히려 바다 씨가 좀 단어들을 많이 했고
0: 단어가
2: 소금빵 네.
0: 소금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치아바타 이런 거는 네, 나오기 그, 어렵고
2: 네. 그치,
3: 제주도
2: 단어.
0: 제주도요?
2: 아, 제주도
3: 네.
2: 아 근데
0: 그건 제가 그렇죠. 질문을 해서
3: 네.
1: 네. 진짜 제주도 출신이
2: 그렇게 그러니까
3: 근데 아까 수염도 약간 좀 저는 신경 쓰였어요
1: 아 이렇게 수염 떼드린
3: 떼주면서 약간
0: 게임 수염. 시작한 다음에 한 건가요?
3: 아니 게임 시작하고 뗀 거죠.
0: 아 강아지 산책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네. 수염을 이렇게 떼면서.
3: 네네네.
2: 아까 그 했을 때 감각이 계속 남아 있어요.
3: 누가
4: 단단하지만.
3: 약간 바다 씨가 약간 좀
0: 근데 수염을 그걸 떼면서 무슨 단어를 얘기하진 않으셨거든요. 네. 오히려 저희가 얘기했죠.
3: 수염.
1: 결례지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3: 아니 결례지만. 수염이 단어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2: 수염 말하지 않았던데 결례지만 여기 수염에 뭐가
0: 결례지만.
3: 결례는 말고 수염.
0: 걸레 아니에요 걸레?
3: 네?
0: 걸레라고 한 거 아니에요?
2: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아까 걸레지만? 수염에 뭐가 없었던 거 같은데.
1: 하얀 거 있었어요 진짜.
2: 아 그래요?
0: 뭐 이렇게 먹으면서 흘리고
3: 다니면.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인 거 같다는 저의 약간 예측입니다.
1: 제가.
3: 그럼 바다 씨는
1: 저는
0: 저요?
1: 베디 쪽으로.
3: 베디
1: 사냥이 조금 사냥. 의외긴 한 것 같아요.
2: 사냥.
0: 아유, 근데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거를 사냥이라고 사냥.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헌팅?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아닙니다. 제가 단어를 좀 많이 얘기하게 됐어요. 뭐 독수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저도 순간적으로
2: 그렇죠.
0: 아차 싶었는데.
1: 현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뭘 맡으면 뭔가...
0: 티가 나요.
1: 왜 이렇게 몸의 움직임도 좀 많아지고.
2: 힘이 많이 들어가는.
1: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하세요.
0: 거짓말을 못 해.
3: 연기가 는 거지.
1: 근데 현영이 좀 의심스러운 게
3: 저는 약간
1: 목을 많이 긁었어요. 지금 목이
3: 왜 이렇게 긁었어?
0: 따가워요?
1: 옷
0: 의상이?
2: 내가 요즘 좀 땀띠가 좀 나가가지고 이쪽에 최근에
3: 러닝하지 마세요 밤에.
2: 그래야 될 거 봐요.
3: 러닝하고 씻고 주무세요. 씻고.
2: 아유 잘 씻어요. 네.
3: 저는 현영 씨는 의심다는 단어가 네. 계단?
0: 계단?
2: 계단?
3: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든다고 했는데 약간 좀
0: 계단 놓쳤네.
3: 약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러닝을 하는데 계단을 또 타고 올라가 계단을 타고 올라갈까?
1: 되게 예리하시다.
0: 그러네. 아직 현영 씨 나이가 계단 오를 때 힘든 나이는 아니거든요.
3: 그래 러닝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계단을 말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1: 계단을
2: 일리가 있지만
0: 그런 들었는데도
2: 그건 진짜 맞아요. 계단을 제 조금만 오른막 이렇게 하거든요.
3: 집이 아파트.
2: 네 아파트.
3: 근데 계단을 거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아?
2: 아, 평소에. 뭐 지하철이나 이럴 때 그 환승할 때 올라갈 때 있잖아요.
0: 그게 힘들다고요?
3: 지하철?
2: 네.
0: 와 현영 씨 나이에.
3: 지하철 타고

0: 가끔.
1: 아, 가끔. 네. 어, 갑자기 좀 더 어색해지네.
2: 그러니까 지금 네. 좀 어색해지네. 계단 한 번.
3: 아, 저는 근데 제가 범인이 아니어도 제가 올리면 말을 더듬어요.
2: 억울해서.
3: 네. 어, 맞아요. 억울해 가지고.
1: 제가 그때 러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 러닝을 안 하는데
3: 아, 계단을 말하기 위해서 어.
1: 주제가 그거니까
2: 아. 러닝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 네. 좋은 거 손낸다 그러니까
1: 뭐 여러 개 러닝. 자연도 얘기하셨고 뭐 카페 커피 얘기했는데 카페 커피는 아닌 것 같고 너무 흔한 단어. 현영 씨는 누구 네. 같아 보이세요?
3: 저요? 저는 근데 뭔가 진짜
2: 저요?
3: 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2: 그 아, 아니다.
3: 뭔가 쇼츠로 그런 어떤 야생 동물들이 막 잡아먹고 뭐하고 이런 날것의 영상들을 보면서 도파민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약간. 근데 남들한테 뭔가 되게 뭔가 딱 뭔가 매번 이렇게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어가지고
2: 원래는 되게 귀여운 원래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네. 강아지를 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가 알고리즘이 뒤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어. 요즘에 자꾸 그게 뜨더라고요. 아 주디가 근데 라디오에서 러닝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3: 어 맞아요. 실제로 아, 많이 했습니다.
2: 그러면
3: 사실입니다.
2: 그렇죠.
1: 네. 계단 소외 계단. 아, 계단? 일단 뭐 그럼 베디는 누구 같다 네. 보세요?
2: 저요? 전 네. 유희관 같습니다.
1: 아, 저요?
4: 예. 근데 되게 많이 지목당하고 계세요.
1: 여기는 네. 다 저라고 지목을 해요.
4: 그래요?
1: 네. 아, 그래요? 저 형도 항상 저라고 지목해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2: 유희관 아니면 바다 씨 같아요. 아. 예. 저는 소금. 자 그러면 1차 지목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1차 지목.
2: 네. 아 뭔가 밝혀진 게 없는데 지금 가려니까 좀 찜찜하네요.
1: 저는 아니고 두 분 중에 하나인데 느낌이 왔습니다.
2: 누구 같은데요?
1: 저는 두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일단은 현영 씨부터 계단? 응?
4: 계단이 저도 계단? 조금. 그러니까 현영이가 네. 지금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리허설하고 와서.
1: 아니면 이제 홍보할 거 다 했다.
2: 다 했으니까. 어. 아이 죽여라.
4: 진짜 힘든 스케줄을 하고 와서
1: 어. 12시 그것처럼 해 주세요.
3: 아, 아,
2: 치아바타의 치아 아니냐?
3: 치아.
2: 에이, 아니면 설마. 아바타일 에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3: 진짜 신박하다.
1: 그거면 어. 이분은 와. 진짜 이 코너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어. 아바타는 아바타.
4: 네. 아바타를 말하려고 치아바타.
2: 아, 그렇죠. 그렇죠.
3: 아바타를 말하고
1: 아바타면은 진짜 이 코너 자리 넘겨줘야 된다. 진짜.
3: 우와.
1: 그렇게
2: 그러면 사패다 진짜.
4: 진짜.
2: 우와. 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3: 네네.
2: 소신 투표.
3: 응.
2: 하나 둘 셋.
1: 현영.
2: 아 현영 씨 세 표.
3: 저요.
2: 어 현영 씨 왜 유희관 가르쳐 주셨어요?
3: 왜 희관님? 왜 희관님이 계속 저 하셔가지고.
2: 아 이게 미워서.
1: 사랑이 짝대기 어. 아니에요.
3: 그래서 미워가지고.
2: 복수심. 아, 복수심.
3: 네.
1: 미마. 네.
2: 현영 씨가 세 표나 나왔습니다.
3: 네.
2: 자 그러면.
3: 네.
2: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3: 네.
2: 주디의 공개.
4: 맞지.
2: 주디 정체.
3: 아 근데 다들 희관님이 진짜
4: 예리하지.
3: 근데 진짜 예리하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대박이에요. 어? 저는 시민입니다.
2: 어?
1: 뭐 조용필 선배님 잘한다.
2: 어? 아 이거 큰일 났다.
3: 네. 저는 무고한 아, 시민이었어요.
1: 아 바다 씨
2: 역시 바다 씨가.
4: 근데 형님 아까 그 도파민 뭐라 그러셨죠?
1: 저 월드컵. 근데 베디도 아, 축구 뭐 그 하이라이트 본다고 했었고.
2: 야.
4: 근데 사실 요즘 월드컵 어? 언급하기가 좀.
1: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했죠.
3: 그렇지 그렇지.
2: 바다 씨가. 아 역시 본대로 말하라 그죠?
4: 네.
1: 근데 게임을 잘한다고 하는
2: 그러니까.
1: 현영 씨가 잘한다고 했잖아.
3: 네, 네 잘해요.
1: 저 바다 씨 같아요.
3: 치아나 아바타인 거야.
4: 아, 저를 자, 그 지목하실 거면 아바타로 어. 해주세요.
2: 아,
4: 제가
2: 야.
1: 제가 바다씨 적은 건 제주도 산책 강아지
4: 어?
1: 수염.
4: 아, 이거 봐, 다
2: 수염이면서
4: 하셨어. 네.
2: 수염.
3: 수염 제주도. 강아지 자연 어. 커피 네. 계란.
4: 와 근데 글씨도 계단. 되게 잘 쓰시네요.
2: 자 그러면
4: 독수리.
2: 제가 독수리 사냥할 때 독수리
1: 아~
2: 최근에 본건 독수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가지고
1: 아, 근데 확실히 베디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그쵸? 얘기하긴 하는데 단어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
3: 맞아.
2: 자 그러면 2차 지목 받으러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2: 혜영 씨는
3: 아, 저 빠지고
2: 할 수 없고
3: 네.
2: 하나 둘 셋
1: 바다.
2: 바다. 저도 바다 씨. 바다 씨 두 표.
1: 아 베디가 너무 나에게
2: 예, 유희관 씨가 또
1: 순종적으로 따라오니까 또 베디 같네 좀.
2: 뭘 순종적이야.
1: 저 형은 제가 하는 거다 태클인데.
4: 전 사실 그냥 여기 선생님들 말씀을 따랐습니다.
2: 아. 광고 듣고 김바다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1: 베디인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0: 미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자, 판까지 마피아. 오늘 김바다 씨, 주현영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현영 씨가 일단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네. 유의관이 몰아가는 바람에, 예. 그 다음에는 바다 씨가 지목됐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네.
3: 자, 그러면 바다 씨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4: 아, 저는 저는 종이를 다
3: 제발 아바타였으면 좋겠다.
5: 아바타면 진짜 대박이다. 그거 너무
3: 잘한다. 아, 제발 치아 아니면
4: 게스트 중에 한 명한테 마피아를 저도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6: 아, 랜덤.
5: 그래도 이 랜덤이었어가지고. 네,
4: 아, 그러네요.
5: 그렇지.
4: 저는 마피아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제 그 제시어는 수염이었습니다.
5: 수염이구나.
4: 제가 일부러 빨리 했거든요.
5: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6: 근데 제가 이게 승률이 좋아요 여기서. 와.
3: 갑자기 꼬드럭거려요.
5: 근데 실제로 수염에 하얀 게 있었네.
3: 아, 있었던 그치? 것도 팩트고.
5: 팩트고.
3: 아,
4: 그래서 너무
5: 야.
4: 하얀 거.
5: 여기 뭐가 있다고.
4: 그 하얀 뭐 꼬시레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5: 야,
6: 수염
5: 제가
6: 썼잖아요.
3: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수염을 속. 와, 대단하네.
6: 그 단어가 느낌이 딱 오긴 왔어.
3: 역시 대학로의 수염. 천재 연기자가 그렇죠. 딱 눈에 보이는 거를 역시. 활용하거든요. 아. 애드립으로.
6: 사물 뭐 이런 거.
3: 진짜 이 순발력에.
4: 양파 뿌리가.
5: 양파 뿌리가 살렸네. 예. 아.

0: 근데 잡힌 건 빵집 때문에 잡혔어요.
1: 아, 억울하게. 맞아.
0: 저거 아바타 아니야? 이러면서.
1: 치아랑 아바타인 줄 알았더니.
0: 어설프게 검거됐지만 네. 다행히 치킨은 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재밌었습니다.
3: 수영물.
0: 아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어떠셨는지.

0: 또이 12시엔 주연형이랑 되게 분위기가 또 다르다고
1: 다르죠.
0: 하셔가지고 걱정 아닌 걱정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1: 네.
0: 너무 재밌어서 또 오고
2: 진짜
0: 싶은데 진짜
2: 너무
0: 나중에 또 한번 아니 기회가 된다면
1: 재밌었어요.
0: 불러주시면 또
1: 저희는
0: 너무
1: 감사하죠.
0: 네 그리고 또 저희 연극도 사실 그 블랙 코미디인데 저희가 배우들이 이 대본을 다 읽자마자 솔직히 대본 보면 너무 재밌잖아. 이게
2: 맞아요. 대본이 진짜
0: 너무
2: 재밌어요.
0: 후루루루루루 막 읽힐 정도로 이게 런타임은 사실 2시간이긴 한데 그게 막 그렇게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많이 공감도 되실 거라서 한번 진짜 막 마음껏 웃으러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 막 시작한 어제 시작한 연극 더 컴업펀스 흥행하시고 다음에 꼭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다 이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는 반복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엔 잘 안 터져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뭔가 잘 안 풀려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기대했던 결과가 찾아올 거니까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힘내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2PM의 Again and Again으로 7월 12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컬 시작했고요. 저는 DJ 딘딘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개그는 반복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코미디언 분들은 본인 개그가 안 터져도 절대 기죽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안 터질 거는 천번 만번 해도 안 터지는, 예, 그래서 개그맨 분들도 감이 있으니까 아 요건 터지겠다 싶은 거를 이제 쭉 밀죠. 근데 이게 안 웃겨서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아예 그 웃음의 가치조차 없는 것들은 100번 1000번을 하면 이제 약간 그만 좀 해, 약간 요런 느낌이 나올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 진짜 멘탈이 대박이다 싶은 연예인이 누가 있냐 해주셨는데, 누가 있지? 진짜 몇 명 있어? 얘기해보면 진짜 몇 명, 약간 세상을 약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도 그래? 뭐 그런가 보네? 약간 이러면서 정말 본인 관심 바뀌면 아무 상관없는, 뭐 자기 욕이 아무리 들려도 그래? 몰랐네? 그냥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 보면 이제 확실히 좀 비상하시죠. 좀 다르죠 우리랑.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하면 하하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등등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됐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은 뒷전이 됐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아까 일단 너부터 좀 챙기자. 응?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로시의 스타스였고요. 윤미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육아하느라 아이한테 전념하셨더니 시어머니께서 일단 내 몸부터 챙기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분이면서 동시에 약간 진짜 내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작은 누나도 처음에 니꼴로 이렇게 육아할 때 그 본인의 외모나 이런 걸 아예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엄청 그냥 편안하게만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끔 누나가 누나 모습을 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 나가야 되거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일이 갑자기 좀 한 번 정도 생기면 그때 이제 좀 깨닫더라고요. 자기가 아 내가 너무 나를 지금 안 케어하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예. 사실 육아를 하면은 나보다 아이가 우선이니까. 예. 그래도 종종 본인을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사연 보내주신 윤미라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딘딘 그리고 유주가 함께 부른 사랑인 걸까 그리고 프라이머리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의 잔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어,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어, 집에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2: 제발.
1: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2: 심심해서 그래.
3: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임혜인님이 매일 밤 남편 코골이 소리를 피해 딘딘님 꿀 목소리 들으며 노래 감상도 하고 있어요. 듣다가 잠든 날도 많은데 용기 내서 글 남깁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 이 코골이 힘들죠. 예. 같이 사는 배우자가 그 코를 골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 각방 쓴다고 사람들이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저만 해도 1박 2일 가면은 거의 코 고는 사람들 있으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데, 이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깨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탓할 수도 없고, 하, 그거 참 쉽지 않은. 네. 어쨌든 네. 자, 잠시 후 2부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이승철의 아마추어, 클래식 콰이의 스위티,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립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민기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어린 시절 꿈인 사관생도가 되어 임관해서 직업군인으로 10년을 복무하고 고등학교 친구가 아내를 소개해줘서 결혼도

잘 했거든요. 그렇게 남매 나와서 알콩달콩 살다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벌써 3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돌아보니 행운이 저절로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미아 식구들 모두 행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운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민기적님이 행운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행운하면 복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권을 즐겨 사냐? 저는 사실 즐겨 사진 않고요. 그 옛날에 막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꿈 꾸면은 복권을 산다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꿈들을 꿔봤는데도 아 그게 뭐 없더라고요. 예.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안 믿는 이유가 제 꿈 중에 하나가 진짜 살면서 이런 꿈 꿀 수 없다는 꿈을 꾼 적이거든요. 저희 집에 갑자기 그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집에 갑자기 우리 집이 되게 큰 미국 정원 이렇게 있는 되게 막 공원같이 큰 집에 막 진짜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집 같은데 제가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동엽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밖에 그 정원에 있는데 형 했는데 야 고맙다 딘딘아 야 덕분에 너희 집에서 이런 걸 다 하게 돼서 그러다 아니에요 했는데 보니까 제가 호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무슨 만찬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동엽이 형 오고 그 뒤에 현빈 씨랑 손예진 씨가 이렇게 와서 딘딘 씨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하고 갑자기 BTS 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이 다 왔어요. 진짜 탑이라는 탑 연예인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저한테 막 손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오는 거야. 대통령이. 근데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모든 대통령이 다 왔어요. 여야 다 와서 우리 집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막 공연하고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여야 대통령들끼리 막 다 막 술 마시고 막 파티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1박 2일 촬영이었는데 야 이거 됐다 야 나 인생 바뀌었다 야 나 지금 이거 할 때 아니다 하고 복권을 진짜 살 수 있는 만큼 샀는데 뭐 안 됐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이게 안 됐어? 이거 안 됐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꿈 꿀 일도 없고 꿔도 난 안 한다 약간 그 생각을 했었죠. 예. 뭐 한 10만 원이라도 당첨됐으면 내가 그래 할 텐데 아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요. 그 해 12시 원래 오후 12시까지 아무한테도 그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요. 그래서 내가 진짜 치사하게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휴 진짜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자 민기정님이 보내주신 행운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악뮤의 햇빛 bless you입니다.

자,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악뮤의 Happy Bless You 듣고 오셨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잘 될 수 없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뭐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 운이 좀 받쳐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진짜 사나이? 어쨌든 제가 진짜 사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파 예능 고정 중에 좀 제일 좀 영향력이 있는 프로였으니까, 그때가 해병대 가는 거였는데 원래 제가 못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출연진 한 분이 스케줄이 겹쳤나? 조정이 안 됐나 이래서 해병대 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전화 와서 머리 밀 수 있냐? 아, 밀 수 있습니다. 가자 해서 머리 밀고 이제 바로 한 3일 전인가에 머리 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저에게 참 제 시작이었죠, 그게. 자, 민기정님의 행운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원모어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박상민의 해바라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모어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박상민의 해바라기 듣고 오셨고요.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운도 실력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운도 실력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약간 그런 건 있죠. 그 준비된 자에게 운이 온다. 아니면 운이 왔을 때 이거를 캐치해서 잘 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어쨌든 받쳐지지 않으면 운이 와도 금방 탈로 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민기정님의 플레이리스트 행운에서 동방신기의 주문, 그리고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그리고 NCT 위시의 위시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일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용자 아이디 모태솔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전 아빠니까 속으로 좋아했는데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살짝 아프긴 했습니다. 이별이 처음일 테니 힘내라고 이별 극복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모태솔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어릴 때 사귀었던 첫 여자친구 기억나나 해주셨는데 있습니다. 그 최예린이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네, 7살이었고 그 친구가 동부이촌동에 그 외인 아파트라고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살던 친구인데 미국이에요. 미국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혼혈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저랑 유치원 같이 다녔는데 이제 저랑 맨날 둘이 이렇게 붙어 다니고 막 진짜 맨날 우리 집 오고 놀고 막 이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유치원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거야 막 이런데 어느 날 얘가 유치원을 안 와서 뭐지 하고 다음 날도 안 와서 울었어요.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맨날 왜 안 오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아빠가 발령이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걔는 너무 어리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엉엉 울면서, 그리고 저 다녔던 유치원이 약간 이상한데 생일 되면 이제 남자애들은 신부를 골라요. 그러면 그 웨딩 행진하듯이 결혼식 마지막에 행진하듯이 애들이 이렇게 하객처럼 옆에 쫙 서주고 그 부부처럼 이렇게 걷는 걸 해요. 걷는 행위를.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은 내 신랑 될 사람을 골라요 생일에.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예린이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아, 나 안 한다고 막. 내가 울다가 아, 안 해요 안 해요 하면서 막 예린이 없어 안 해요 막 이러다가 선생님이 그래도 한 명 골라야 된다 해서 울다가 그럼 그냥 얘랑 할게요 이랬는데 걔는 얼마나 짜증 나겠어. 그래서 그 찍힌 사진 보면 걔도 안 웃고 있고 나도 안 웃고 있고 되게 결혼하기 싫은데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처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웃기네. 이거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해야겠다. 이거 재밌는 썰인데. 자, 오테솔로님의 이별 극복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리고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입니다.

자,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듣고 오셨고요. 이별의 아픔에서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해주셨는데, 저는 좀 재수없지만 저는 일에 열중하는 겁니다. 예, 일에 열중하면은, 일에 열중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저는 곡을 이제 쓰고 가사를 쓰고 하니까 이별하거나 이제 좀 그럴 때 그냥 미친 듯이 가사 쓰고 그냥 곡 만들고 막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그래도 결국에는 좀 벗어나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막 그걸로 치유가 안 될 정도의 연애를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아무리 오래 사귀고 깊게 사랑하고 해도 그렇게 한 세 달 정도 진짜 미친 듯이 몰두해서 하고 나면 곡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써지거나 이러면 그 감정에 미친 듯이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예. 그래서 결국 다 잊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예. 사연자님 따님한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의 끝이 아니다. 넌 앞으로 수많은 연애를 할 것이며 나중에 걔는 생각도 안 날 거다.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뭐 요 정도. 예. 자, 모태솔로님의 이별 극복 풀리는 노래 한동근의 잘 헤어진 거야, 그리고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아들 셋아빠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카페에서 음악 듣는 게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유치원생, 막내까지 아들 셋을 키우는 아빠가 되었죠. 주말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아빠, 밥 먹을 때도 아빠, TV 리모컨이 없어져도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요. 볼 일이 급하지도 않은데 이어폰 끼고 들어가 문 잠그면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오늘도 육아에 지친 제가 아지트에서 몰래 듣는 노래를 화장실이 나의 피난처 플리에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아들 셋 아빠님이 보내주신 화장실이 나의 피난처 플리였고요. 화캉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웃긴데 저도 많이 들은 게 그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막 30분 동안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해 그랬더니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SNS 하고 이러는 거래요. 그러다 이제 그게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티나니까 또 나가고 이러는데 저 그게 너무 재밌었던 안 힘든가? 막 이런 생각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연애하거나 이럴 때는 화장실에서 엄청 빨리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화장실에 오래 쓰는 사람 인척을 해야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너무 웃겼어. 근데 저도 공항 같은 데 가면 사실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라운지에 만약에 제가 라운지 카드가 있으면 라운지 갈 수 있으면 라운지 가서 화장실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뭔가 그 막혀있는 그 공간에 나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 편하고 그냥 뭔가 그러니까 연예인병이 아니라 그냥 뭔가 거기가 편한? 그래서 저 그냥 가끔 화장실에 그냥 혼자 이렇게 한 20분 앉아있다가 가고 막 왜냐면 거기 앉아있으면 뭔가 내가 막 뭔가 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막 그냥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비행기 탈 시간쯤 되면은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가죠. 네. 아니면 그 라운지에 샤워하는 공간 있으면 샤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안 나오죠. 나갈 때까지. 민폐네 생각해보니까 거기 사람 기다리는데. 자, 아들 셋 아빠님이 보내주신 화장실이 나의 피난처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 그리고 이무진의 에피소드입니다.

자, 김동률의 출발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오셨고요. 오늘만큼은 연락 안 받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냐 해주셨는데 약간 어릴 때? 좀 어릴 때 약간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빨리 뭔가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예, 좀 별로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아무 연락이 없을 때가 불안해요. 왜 아무 연락 없지? 막 왜 오늘 아무 핸드폰이 왜 안 울리지? 왜 아무도 나에게 뭘 물어보지 않지? 약간 이러면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자, 버디버디에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아들셋 아빠님이 보내주신 화장실이 나의 피난처 플리에서 멜로망스의 선물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236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언니에게 지난 주말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 싸웠잖아. 언니가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려서 나도 너무 당황했고, 그때는 솔직히 이 정도 일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 그런데 한 시간쯤 뒤에 형부한테 문자가 왔더라. 언니 지금 갱년기야. 요즘 나한테도 자주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찡했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참고 언니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 봤을 텐데. 그게 못내 미안해. 그리고 형부, 늘 언니 곁에서 함께 버텨주느라 고생 많으세요. 형부도 힘내세요.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카더가든의 선인장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2365님의 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요. 누나들 싸움에 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있죠. 있죠.

예, 있고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늘 저는 작은 누나 편을 드니까 이제 그 제가 작은 누나랑 하는 생각이 비슷하니까 거의 뭐 늘 큰 누나가 잘못 같아. 그냥 듣고 나면 화나는 포인트나 서로 이제 안 맞는 포인트 막 세리가 나한테 말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게 왜? 약간 왜냐면 나랑 누나랑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이제 큰 누나가 약간 거기서 서운함을 좀 느끼고 그래서 저한테 웬만하면은 둘이 싸운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예. 옛날에는 이제 막 제가 그런 거 했었었는데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선물 챙겨드리고 전 창모의 아름다워 도드리의 하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박성민님이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거의 안 했네요. 중간고사는 이미 망했고요. 방법 없겠죠? 해주셨는데 뭐 방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럼 다른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예. 어쩔 수 없죠. 예. 이거는 내 잘못이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라브의 Pearls in the Rain 듣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이 끝곡으로 이지의 응급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가오는 사랑에 대해 대비하는 사랑이 아닌 지금 내 눈앞의 마음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재지 않고 바라는 것도 크게 없는 순수하고 뜨거운 그런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7월 13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1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최유리의 막사랑이었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또 앨범이 나왔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9332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낭만의 몽골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감사하게도 함께 여행에 동행했던 분들이 데려다 주신다 하여 차를 얻어 타고 가는 중이랍니다. 여행 동안 우리 소중한 동행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빈님과 수연언니, 오늘 결혼기념일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천년만년 영원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시규어로스의 스뱀렌 갱글라입니다. 9332님 반갑습니다. 우와, 우선 가빈님과 수연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게 추억되는 여행만큼 큰 그런 또렷한 여운이 없잖아요. 인생에서도 꼭 필요한 추억 중 하나 같아요.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몽골은 저도 꼭 한번 다녀오고 싶은 곳인데 이 사연을 읽으니까 또 제 바람이 또렷해지네요. 그리고 3150님 사연입니다. 율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한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아직은 원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멈춰 있기는 싫어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조금씩 생활 습관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노력들이 모여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실리카겔의 Q181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3150님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한 일이 기다리는 일이었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먹먹해집니다. 사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소식이 지체될수록 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건가 하고 자책의 구를 파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것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현실적인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150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정답일 거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시규어로스의 스맵는 갱글라 그리고 실리카겔의 Q181입니다.

시게오로스의 스뱀랭 갱글라 그리고 실리카겔의 Q181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955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요즘 꽤 저를 솔직하게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기를 진지하게 쓰는 중인데요. 그렇게 본 저는 꽤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도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가끔 저의 성장과 진심을 마주하면 정말로 행복해지거든요. 유리에게 제 행복을 보냅니다. 951님 반갑습니다. 이게 나는 꽤나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발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어렵게 얻어낸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성장과 진심을 대견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단단한 내면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행복을 기꺼이 저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정한 문장들이 일기장에 넘쳐나길 바라고요. 이어서 0423님 사연입니다. 율디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뉴스, 팁, 맛집, 건강정보, 광고, 밈까지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걸 전부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억지로 따라가다가 어느새 지쳐버린 저를 발견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생긴 절대적인 시간과 내면의 여유가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사연들과 그걸 바라보는 율디의 생각이야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무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재하의 지난 날 신청합니다. 0423님 반갑습니다.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유가 되어줄 수 있는 사연 같아요. 여러 사연을 읽고 답변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려놓음으로써 이게 비로소 더 풍요로워진 0423님의 밤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노래들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사랑한다는 건, 그리고 유재하의 지난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배정은님 사연인데요. 율디에게 낭만 가득한 밤은 뭐예요? 배정은님 반갑습니다. 제게 가장 낭만적인 밤은 거창한 밤보다 은은한 밤인 것 같아요. 설명을 보태보자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쉽게 잠에 들 수 있는 밤, 그리고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 친구를 안쓰러워하고 예뻐하는 저의 마음, 이어가 친구의 털어놓는 용기를 가진 그 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소소한 깨달음들이 저의 밤의 낭만이 되어주곤 합니다. 정은님의 낭만 가득한 밤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0616님 사연인데요. 유리님, 오늘 방송도 잘 듣고 있어요. 날이 더워지니 냉방병 조심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해요. 0616님 반갑습니다. 낮에는 이제 진짜 덥더라고요. 부쩍 더워지네요. 저의 건강과 하루를 이렇게 세심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워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했는데 더 신경 써볼게요. 0616님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0908님 사연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생각만 나네요. 10cm의 스토커 신청합니다. 0908님 반갑습니다. 너무 귀엽고 풋풋한 사연이에요. 이게 꽤나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마음이겠죠? 골라주신 노래를 보니 혼자 이렇게 마음 졸이며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밤만큼은 책장을 과감히 덮고 노래 들으시면서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을 예쁘게 정리해보는 도피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는 내일부터 열심히 하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스토커, 그리고 소수빈의 사랑하자입니다.

10cm의 스토커 그리고 소수빈의 사랑하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JJ님 사연인데요. 주변에선 저에게 더 정신 차리고 살라 하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냥 틀던 라디오처럼 그냥 듣던 노래가 오늘따라 와닿는 건 제가 조금 힘들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흘러나온 노래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힘을 얻게 됩니다. JJ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간혹 주변의 날카로운 조언들이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낼 때가 있죠. 그러다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을 변명처럼 여겨질까 이렇게 JJ님처럼 꾹 삼켜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래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건 마음의 방이 꽉 찼으니 좀 쉼표를 내어달라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그냥 잔뜩 울어내시고 또 마음의 짐도 씻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면 너무 주변의 말에 휘청이지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질 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0968님 사연입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최애 발표회를 하기로 해서 PPT 만들면서 언니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제가 언니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등 어쩌면 사소한 내용인데도 서로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네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쓰니까 PPT가 술술 잘 써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 노래인 팔 신청합니다. 0968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최애가 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애 발표회? 진짜 귀엽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발표회에서 저라는 존재를 친구들에게 아주 멋지고 당당하게 소문내주세요. 그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팔, 그리고 김필선의 리틀스타입니다.

최유리의 팔 그리고 김필선의 리를스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박혜진님 사연인데요. 월요일 휴무라 밤 꼴딱 새면서 그동안 못 본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네요. 자려고 라디오 켰는데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었네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박혜진님 반갑습니다. 예,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밤을 채우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반갑습니다. 또 뵙고요. 이어서 배진영님 사연입니다. 아이들만 키우다가 5년 만에 일을 시작하려 해요. 잘할 거라고 힘을 주세요. 배진영님 반갑습니다. 이게 오롯이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보낸 시간을 지나 무려 5년 만에 다시 걸음을 떼시는 데 있어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에 느껴지는 설렘과 막막함 혹은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단단하게 책임지고 키워낸 그 진영님의 그 엄청난 내공과 강인함이라면 어떤 일터에서도 지혜롭게 적응해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괴롭힌다면 내가 육아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220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언니. 어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 머무름 콘서트 때 사서 부적처럼 차고 다니던 팔찌가 어제 끊어졌어요. 진짜 10분은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액땜이겠죠? 반년 동안 항상 손목에 있다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네요. 신지훈의 구름 타고 멀리 날아 신청합니다. 220님 반갑습니다. 반년이 넘었네요 벌써. 속상하고 허탈하실 수도 있지만 그 소원 팔찌라는 게 있잖아요. 팔찌를 차다가 끊어지면 비로소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앞으로 제 팔찌는 그런 팔찌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나요? 정 안 된다면 우연히 만났을 때 실팔찌라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그리고 신지훈의 구름 타고 멀리 날아 듣고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

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0: 라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에스페소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시는 곡은 이영훈의 캐치볼이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승훈님 사연입니다. 라디오를 켜니 들리는 노래가 너무 좋네요. 새벽이라 어디 가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여자친구랑 둘이서 한강에 주차해놓고 컵라면 먹으면서 들어요. 이승우님 반갑습니다. 노래들은 사실 신청곡들이 전부 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고르는 곡들은 그 신청곡들에 연계 지어서 고르곤 하거든요. 그리고 라면은 정말 새벽에 먹는 라면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라디오 진행할 때 라면 사연이 많이 오는데 오늘은 꼭 맛있는 라면을 꼭 끓여 먹겠고요. 이어서 8052님 사연입니다. 유리 언니도 일기를 쓴다고 했는데 이제 하루가 너무 늦어지거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일기를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유리 언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비오님의 밤새 신청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운 날이나 온몸의 에너지가 방전된 날에는 일기를 쓰는 것도 꽤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전 그런 날은 아주 아주 간결하게 쓰거나 혹은 그날의 일기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는 데 있어 강박이 굳이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일기는 나를 위로하고 기록하는 편안한 공간이어야지 매일 완벽하게 채워야 하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비오의 밤새 그리고 타일라의 워러입니다.

디오의 밤새 그리고 타일라의 워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소망님 사연입니다. 친언니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대부분의 짐은 다 옮겼는데 굉장히 쓸쓸하네요. 방을 넓게 쓰는 기쁨도 있지만 언니가 집에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이소망님 반갑습니다. 언니분과 함께 사셨었나 봐요. 늘 곁에 당연하게 존재하던 언니의 짐들이 하나둘 빠져

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이 넓어진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 그 빈자리가 주는 낯선 감정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분께 또 다른 언니분의 편이 생겨났다니 좋은 일이네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소윤님 사연입니다.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말고사 기간인 중학생 모레입니다. 이번 과학 범위에는 직권과 암석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공부하던 중 알게 된 내용이 있어요. 석영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은 모래의 주성분으로 유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모래와 유리가 나와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석영이라는 개개인이 모여 모래가 되고 그 모래들이 지금의 유리 언니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청곡은 최유리의 욕심의 반대편으로입니다. 양소유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제가 팬덤명을 정할 때도 정확히 그 의미로 팬덤명이 모래가 됐거든요. 지구과학 참 재밌죠. 오랜만에 저도 집에 가서 몇 영상들을 찾아봐야겠어요. 모래들과 늘 좋은 밤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존박의 꿈처럼 그리고 최유리의 욕심의 반대편으로입니다.

존박의 꿈처럼, 최유리의 욕심의 반대편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민성민님 사연인데요. 고요한 새벽에 피곤함을 깨워주는 이런 달콤한 음악과 함께한다는 게 너무 좋네요. 항상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민성민님 반갑습니다. 이게 라디오 장점 같아요. 대화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소통이 또 이어지고 좋은 노래들이 또 연달아 나오는. 그래서 저도 진행하면서 좋은 곡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같이 또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현우님 사연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라도 덜 더울 때 많이 다녀야 하는데 마음이 여유가 없네요. 경제적인 상황 생각도 해야 하고.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어떤 세상 여행하는 기분에 이 시간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유리님은 짧게라도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꼭 찾는 나만의 히든 공간 있으시겠죠? 김현우님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히든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혹은 게임하는 거, 아니면 그냥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는 거.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용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건 살면서 꼭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드는 여유로울 수 있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현우님께도 더 많은 그런 공간이 생겨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강지원의 캐치볼, 그리고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입니다.

강지원의 캐치볼 그리고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9568님 사연인데요. 항상 이 시간대 새벽 감성도 느낄 겸 하천을 따라 러닝을 하곤 해요. 최근에 왼쪽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한동안 못 뛰다가 이제 괜찮아진 줄 알고 가볍게 나섰는데요. 욕심이었는지 중간쯤 가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뛰는 걸 멈추고 조용히 걸으면서 누나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아픈 무릎을 이끌고 천천히 걷다 보니 평소엔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요즘 제가 뛰는 하천에 개구리들이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꼭 귀여운 캐로로 종사무리 같아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비록 무릎이 아파서 걷고 있지만 우리 유리 누나는 절대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어릴 적 동심이 생각나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싶습니다. 9568님 반갑습니다. 그쵸. 이게 달리기를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한 덕분에 평소엔 미처 보이지 않던 하천의 개구리 무리도 발견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닌데도 얻어낸 깨달음이 가끔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더 성숙하게 해준다는 거. 저는 이런 게 살면서 꽤나 의미 있고 재밌다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구리가 점프하는 거를 정말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발견한 멀리서 보는 개구리들은 저도 귀여워할 것 같아요. 9568님도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허그 그리고 달인의 스튜드입니다.

동방신기의 허그 그리고 달인의 스튜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정은혜님 사연입니다. 일하느라 거의 매일 애프터클럽 듣는데 이 시간은 잔잔한 게 매력있어요. 마흔이 코앞인 제가 뭔가 20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고마워요 율디. 정은혜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결이든 저희 라디오가

좋은 쪽으로 닿는다면 다 좋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자주 뵐게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곰피디의 불면증, 그리고 스무살의 걷자 집 앞이야,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듣고 오겠습니다.

곰피디의 불면증, 그리고 20살의 거짜 집앞이야,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의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또 많은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77님 사연이에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배송일을 하며 듣습니다. 유리님 시간은 유리님의 콘서트처럼 유리님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아요. 목소리가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잘 듣고 있습니다. 1277님 반갑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다 보니까 제 노래가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7월 보내시고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최유리의 독백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시체를 받으며 먼산을 바라봤던 어제. 이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용해. 오늘은 여행을 점치고 있어. 이젠 가사의 마지막 줄에 점 찍고 있어.

0: 앞에서
1: Oh, this is real lime green.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펌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45RPM의 즐거운 생활입니다. 요즘 책업회를 즐기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책업회를 누리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여러분 혹시 책업회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책업회는 책임 없는 쾌락의 줄임말로 수많은 이모 삼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최근에는 야구 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모나 삼촌들은 조카를 키웠는데 훈육할 필요 없고 이거 안 된다, 감정 소모할 필요 없이 그저 귀여워만 해줘도 되잖아요. 조카가 평소에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을 같이 먹고 재밌게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저도 막 조카 기분 안 좋아 보이면은 큰 아빠랑 몰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이거 비밀이야? 하면은 이제 그냥 눈에 막 사랑이 가득 담겨서 그때부터 당황을 해요. 이걸 알리면 안 되는데 허락은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것도 너무 귀엽고

즐겁죠. 그리고 야구 팬들도 나의 응원팀이 아닌 다른 팀의 경기를 보면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는 의미로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이번 주만큼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펀펀투데이 즐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이죠. 조금의 책임감 가져주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02-2056으로 걸려오는 전화 놓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받아서 꼭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듣고 있다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 역시 책임감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시스팜.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월요일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한려훈님. 저는 요즘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경기를 보면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아무나 이겨라 마인드로 보고 있는데요. 다른 팀 경기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야구도 그렇고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 선수가 안 뛰어서 응원은 하지만 이겼으면 좋겠지만은 지거나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때 분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라이트하게 그 자체만 즐기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응원하는 팀 말고 다른 팀의 경기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죠. 2697님, 징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4시부터 눈이 떠져서 반려 도마뱀이랑 잠시 놀다가 운동 나왔네요. 땀 많이 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오늘따라 떠오르는 해가 너무 예뻐서 같이 보고 싶어서 찡디에게 보냅니다. 찡디 친구들 모두 월요탱입니다.

와, 이 사진 보면은 빨갛게 한 부분만 해가 뜨고 나머지 부분은 또 파란색 하늘이 떠 있거든요. 근데 밝은 하늘이 아니라 어두운 하늘색 알잖아요. 이 시간대 볼 수 있는. 오늘 이런 날씨 또 이런 하늘 아래 서면은 산책 그리고 운동도 잘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그 도마뱀 키울 생각 없냐고 보내주신 분인 것 같은데 도마뱀은 잘 키우고 있죠?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권혜선님이 신청한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이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인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인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찾아주신 분은

은 강정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남편이 이직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남편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회사에 이직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우리 남편 자격증 들이밀고 당당하게 입사한 회사에서 만기 전역할 거라네요. 기쁨에 웃음을 짓는 남편에게 응원을 외쳐줄 겁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멋있게 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의 회사에서도 잘 해내보자. 파이팅! YB의 나는 나비 신청합니다.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고요. 이 곡은 이수정, 최은영님도 또 신청한 곡이었어요. 사연 소개된 강정님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남편분 정말 멋있네요.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그걸로 이직까지 목표 한두 개를 그냥 한 번에 쭉쭉

이뤄내신 건데 이렇게 멋지게 시작한 만큼 새로운 회사에서도 쭉쭉 나아가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정림님도 너무 멋있는 게 사실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겠어요. 가족들 위해서 아내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정리님이 이렇게 막 멋지다고 해주고 표현도 해주시고 으쌰으쌰 해주는 이 모습까지도 참 가족 전체가 멋있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분들도 이렇게 가족에게 큰 응원 보내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4415님, 이틀 내내 야근했더니 몸이 축 처지네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길 기대해보면서 출근합니다. 저는 피곤하면 턱 쪽에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찡디도 엄청 피곤할 때 몸에서 오는 반응이 있나요? 이틀 내내 야근하면 너무 피곤하죠. 네. 저는요, 이마에 트러블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피곤이 안 가신다. 입병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요 두 개 하면은 약간 지금 몸이 피곤하구나라는 거를 팍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죠. 네. 건강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8204님. 지금이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군요. 전화 오면 이인권의 펀펀투데이라고 꼭 얘기할게요. 늘 같은 시간에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찡디의 유머 코드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매번 응원합니다. 요즘 TV에서도 찡디를 매주 보니까 어찌나 반가운지 이번 주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참 솔직 담백하게 보내주셔서 가끔 유머 코드 잘 맞는다고. 가끔이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맞는 게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꼭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듣고 있다 얘기 꼭 해주시고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먼저 뜨거운 감자의 고백, 조문근의 너라는 걸 이렇게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조문근의 너라는 걸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1951님 안녕하세요. 어제 엄청 중요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남편은 어땠어? 한마디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냉장고 열어보고 블루베리 또 샀냐? 빵은 이제 좀 버리자. 이런 말만 하면서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복잡한 마음 정리하러 새벽 운동 나왔어요. 위로해 주세요. 아이, 남편분도 좀 1951님이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 했으면 좀 신경 써서 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게 부담을 주는 것 같으면은 아이, 잘 될 거야. 잘했을 거야. 이렇게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 안 하고 그냥 잔소리만 심지어 빵은 본인이 버리면 되지. 그죠? 좀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운동하면서 그 마음 다 털어내보세요. 근데 인터뷰 진짜 어땠어요? 잘 됐어요? 궁금해지네요. 2488님 찡디 오늘 알람 없이 10분 일찍 일어났어요. 10분이라도 더 잘까 했지만 이럴 때 더 자버리면 무조건 지각이기 때문에 그냥 더 빨리 출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찡디는 일찍 눈 떠지면 더 자요? 아, 더 자면 안 되죠. 물론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때 항상 어제 밤에 일찍 자지 밤에 안 자고 왜 이 애매하고 중요한 시간에 10분 더 자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좀 채찍질하는 편이에요. 네. 10분 더 자면 안 돼요. 이건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푹 잠드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 보시죠. 이쯤에서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이어갈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삼식이님입니다. 징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명한 삼식입니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일이 없어졌죠. 아침도 집, 점심도 구내식당이 아닌 집. 저녁에도 이제는 회식이 없으니 집입니다. 이렇게 세 끼를 집에서 먹고 있는데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부를 때 삼식아, 삼식이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세 끼의 밥을 먹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네 끼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내가 너무 뭐라고 합니다. 세 끼 중 한 끼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아내.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 회사 구내식당이 그리워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찡디,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삼식이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정년퇴직하고 나서 집에 주로 계시다 보니 좀 답답하고 슬플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고 글쎄요, 이게 한 끼 정도는 우리 삼식이님이 직접 차려서 아내분이랑 좀 같이 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아버지도 뭐 워낙 바쁘게 일하시다가 이제는 집에 주로 계시는데 와, 세 끼를 평소대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엄마한테 막 아, 밥 줘, 배고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은 꼭 본인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콩물을 직접 내려서 계란 삶아서 토마토 혹은 사과랑 건강식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참 그렇게 평생 안 하던 식사 차리는 걸 아버님이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좀 기분

좋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한 끼 같이 먹으면은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요.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라는 거. 예. 한 끼 정도 한번 해보시면은 아내분도 고마워할 거고 삼식이님도 또 즐거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상할 때 인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윤현상 피처링 윤보미의 밥 한 끼예요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도 친구들의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즐거운 아침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되고 싶은 분들은 방송을 듣다가 보내주셔도 돼요. 펀펀 들으면서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등등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비님, 새벽에 일어났는데 침대 옆 협탁에 꽃 한 송이랑 편지가 있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일찍 잠들었는데 남편이 그 사이에 꽃과 편지를 준비했나 봐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괜히 사랑의 눈빛 보내고 기분 좋게 다시 누워있어요. 이따 일어나면 고맙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남편분도 또 어떻게든 짬을 내서 서프라이즈로 우리 은비님 잠들었을 때 꽃 한 송이, 편지, 딱 담백한 그리고 로맨틱함이 다 묻어나네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전성신님, 한량 생활을 끝내고 오늘 첫 출근하는 아들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응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분명 잘 적응할 거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첫 출근이라 좀 일찍 집을 나서겠지만 떨리고 즐겁고 설렘이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2시간의 출근 시간 동안

홈펀의 음악과 함께 하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들려주세요. 첫 출근을 할 때가 딱 떠오르네요. 입이 막 바싹바싹 마르면서 혀끝이 뭔가 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사도 거대 보이고 모든 회사 사람들이 좀 무서워 보이고 예. 그때가 딱 떠오르는데 잊지 못할 순간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아드님은요. 예. 적응 잘하고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예. 쑥쑥 나아갈 거예요. 김민수님, 올해 대학생이 된 울 딸이 처음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브런치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설레고 걱정도 되는 아침이네요. 좋은 경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운동 끝나고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딸 지혜은에게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노래는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앞선 전성신님의 아들은 첫 회사 생활 시작이고요. 김민수님의 따님은 브런치 카페에서 알바 시작, 사회 생활 시작이고요. 자식들의 시작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민수님 따님도 이렇게 알바하면서 돈의 무게도 느끼고 와 이게 좀 사회생활이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구나라는 거를 몸소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알바하다가 또 엄마 아빠 거 또 브런치도 직접 와서 만들어주거나 만들어서 싸우고 이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성식님이 신청한 카더가든의 나무 그리고 김민순 9862님도 신청한 곡이었어요. 가호의 시작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더 가든의 나무, 가호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1870님, 저는 아침만 되면 출근하기 싫어서 눈물이 나요. 찡디, 장거리 출근러라 그런가 출근길이 여행 같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극복해야 할지 벌써부터 슬픕니다. 찡디는 출근할 때 주로 어떤 생각하면서 가세요? 긍정회로 돌리는 방법 좀 알려줘봐요. 그쵸, 출근하기 진짜 가끔은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자 과거에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때를 떠올리면은 좀 정신 차려지게 되더라고요. 분명 지금 내 이 자리를 누군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나는 싫어하면서 출근해도 되는 건가? 요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 한편에는 감사한 마음과 또 다시 나아갈, 다시 열심히 할 뭔가 그 의지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1870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인권의 펀펀 투데이 이제는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 월요일 아침 승혜 누님과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극곡으로 이용신의 나의 마음을 담아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아직 정신을 다 차리진 못했지만 깬 척하는 폴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죠. 8599님, 징디하이. 오늘 유독 눈뜨기 힘든데 일어나 봅니다. 친구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월요일이라 그런 거예요. 에, 그럴수록 우리 서로에게 기합 주면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겨내봐야죠. 잠시 후에 승혜 누님과 직업적 사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깊이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우리 펀펀의 영원한 월요 요정이죠. 승혜 누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펀펀만의 월요 요정인 줄 알았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월요 요정으로 활동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1: 어떤 것 때문이죠?
0: 조선의 사랑꾼.
1: 네.
0: 요 프로그램에서 핑클이 아닌 피클로.
1: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또 먹고
0: 시큼하게
1: 많이 시큼하다 그래가지고 피클로 이름 바꿨어요.
0: 영원한 사랑 무대를 보여주셨더라고요.
1: 네. 하지만 저희는 월요 요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0: 아.
1: 왜냐면은 새벽에 방송이 돼가지고 화요 요정이 됐어요.
0: 아, 넘어가서
1: 이게 남들이 잠든 시간에 틀어주더라고요.
0: 아, 그때 이제 단체로 피클로 활동을 하신 게 김혜선 씨, 오나미 씨, 김승혜 씨, 윤효동 씨.
1: 맞아요.
0: 개그 우먼분들이 뭉쳐서 피클이 된 건데.
1: 네네.
0: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거예요?
1: 일단은 뭐 이제 개그 우먼들 중에 비주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로 좀 승부를 하자 했는데 노래도 또 그닥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태진아 씨, 그 다음에 인순이 씨 뭐 이렇게 등등 나와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해주셨는데 그 꼴등을 했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좀 부끄러웠는지 다들 잠든 시간에 틀어주시더라고요.
0: 아, 피클을 보호하기 위해서?
1: 예.
0: 그러면은 그 피클에서
1: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작가님 또 찾았더라고요.
0: 저희는 다 해요.
1: 네.
0: 하나 더 물어볼 거예요.
1: 뭐 뭔데요?
0: 피클에서 보컬 담당이었어요? 댄스 담당이었어요?
1: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비주얼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0: 비주얼 담당. 비주얼 센터.
1: 그랬는데 딱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제가 그나마 노래를 잘했더라고요. 왜냐면 그 보컬 담당이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화음이 이상했던 거야.
0: 음이 안 맞았구나. 아이고.
1: 그래서 이제 편집을 그때 편집한 부분도 있는데 태진아 씨가 윤효동 씨한테 메인 보컬인데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불렀냐. 하지만 귀엽긴 귀엽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거 편집이 좀 됐습니다.
0: 그럼 이제 결국에는 비주얼 센터이자 메인 보컬이었는데
1: 그렇죠.
0: 혹시 한 소절 여기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1: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포엑스가 나와가지고 꼴등한 이후에 다 까먹었어요.
0: 아, 그때 충격으로 PTSD가 와서
1: 항상 어때요?
0: 뭐 한산?
1: 아니 항상이야 항상.
0: 나 한산하다는 줄 알았어.
1: Always.
0: 아, always. 항상.
1: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0: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 합숙 맞선.
0: 네,
1: 제가 또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괜찮나요?
0: 센터링 올렸다고요?
1: 그게 요즘 문제가 뭔지 알아요?
0: 뭐예요?
1: 새벽 5시, 4시부터 일어납니다.
0: 아, 일찍 깨는구나 지금.
1: 왜냐면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0: 아, 난 또 지금 중2 때문인 줄 알았는데.
1: 아니, 임신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헛나올 수 있다.
0: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1: 네네.
0: 아, 그 정도야 뭐 저희 다 이해하고 넘어갔죠.
1: 하지만 이제 합숙 맞선을 봤을 때 인근 씨가 저희한테 보였던 그런 얼굴들.

0: 네. 그럼 네. 말솜씨 이런 게 조금 좀 이렇게 이 사람 괜찮을까라고 싶었는데 네. 보니까 또 사랑에 적극적인 남자더라고요.
1: 아 피클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이구나.
0: 뭐 한번 대화를 하고 싶네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적극적인 남자 스타일이더라고요.
1: 또 이제 워낙 이곳에서 많이 트레이닝이 됐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0: 저 오히려 막 쑥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네. 한번 마음이 맞다면 말하고 싶다.
1: 그러면은 여기서 봤던 제 모습과 네. 합숙 맞선에서 보여준 제 모습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호감 가는 것 같아요?
0: 호감
1: 아, 둘 다 아니에요?
0: 아니. 차라리 오히려 네. 지금 펀펀에서는 약간 수줍은 그런 어떤 남자의 그런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면
1: 네.
0: 거기는 거의 이제 리마리오급이에요.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저 소리 질렀잖아요 보면서.
1: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거를.
0: 근데 사람들 리마리오 알겠죠?
1: 저는 제가 아는데 네. 뭐 듣는 분들 아실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했다.
0: 네. 근데 자기가 나온 거 모니터링 하나요?
1: 아 저는 네. 생방으로 못 보고요.
0: 네.
1: 이제. 진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난 내 자신이.
0: 어머님은 그럼 보시고요?
1: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어머니 아버지는 본방사수 무조건 하죠. 아버지는 이게 어쨌든 땡플릭스에 다시 올라가니까 프레임 단위로 다시 보세요. 막 두세 번씩 보세요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는 한 번 정도
0: 보고
1: 본인이 나오시니까.
0: 맞아.
1: 근데 아버지는 많이 신나하셨더라고요 지금.
0: 그래서 누가 내 며느리가 될지.
1: 그리고 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0: 나 근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1: 아 그래요?
0: 네. 이거 이제 저희 그 2부에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아.
1: 뭘?
0: 왜냐면 실제 여성분을 만날 때는 좀 적극적이셔가지고.
1: 아 근데 그 안에선 또 좀. 이대로는 안 된다.
0: 아,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야? 사귀기 전까지는 적극적인데 사귀고 나서가 문제인 거야.
1: 그럼 정말 별로인 남자 아니에요? 사귄 다음 변하는 남자는 정말 별로인 거 아니에요?
0: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또 편해지니까 뭐 데이트할 때나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1: 아, 근데 그 안에서는 가둬놓고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그 아내라는 특수성이 조금은
0: 맞아 다들 나가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 감정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고 아무튼 나도 내가 아니었어요 그 동안은.
0: 네.
1: 자 승마선 얘기는 요 정도 하면 괜찮아요?
0: 예 괜찮습니다.
1: 아, 이제 좀 풀렸어요?
0: 예.
1: 네. 승혜 씨에게 도착한 문자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6694님 월요일에 햇살 요정 미녀 개그우먼 둥이맘 승혜님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힘들 때도 종종 있었는데 긍정 요정 승혜님은 힘든 적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이라 덥고 힘들겠지만 둥이 생각하면서 늘 에너지 뿜뿜 텐션 업하시길 바랄게요. 네, 문자는 이렇게 보내주시고
0: 네네.
1: 맨 끝에는 괄호를 치고 너무 업이라 문제인가?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 아 제가 너무 업돼서?
1: 네. 예, 예.
0: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1: 왜냐하면
0: 제가 임신했는데 입도 떴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또 월드컵 기간
1: 네.
0: 요거까지 다 껴있기 때문에
1: 도파민도 이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0: 도파민도 충분히 있고 하루하루가 좀 즐겁게 잘 보내는 것 같고 먹는 거에 스트레스도 없고
1: 그럼 특별히 더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것도 없었어요?
0: 요즘은 이제 어제 임당 검사를 했어요. 임산부 당뇨 검사.
1: 아, 네네.
0: 근데 너무 정상 범위로 통과가 된 거예요.
1: 너무 좋구나 결과도.
0: 자, 뭘 먹어야겠다.
1: 네.
0: 그래서 허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1: 근데 평소에도 허거 좋아하셨잖아요.
0: 맞아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마다 먹고 네. 싶은 게 그냥 이거 먹고 싶다. 그럼 예전에 좀 살찌지 않을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좋아하는 거 다 먹는 것 같긴 해요.
1: 좋습니다. 6820님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0: 네. 이제 진짜 여름이 찾아왔어요. 가족들끼리 물놀이 하러 갈 거라서. 지금 바다랑 계곡 중에 고민 중인데요. 저는 물도 맑고 깨끗한 계곡을 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수영하기 좋은 바다에 가고 싶어합니다. 두 분은 바다랑 계곡 중에 어떤 곳이 더 끌리세요?
1: 승혜 씨는 바다와 계곡 어디가 더 끌려요?
0: 아, 둘 다 말이게 딱히.
1: 아 지금은?
0: 에? 아니 둘 다... 평상시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1: 그래요?
0: 네. 계곡은 바위가 많아가지고 그때 내려갔을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바다는 또 막상 하면 재밌는데 또 모래를 또 다 씻어내야 된다는 그런.
1: 맞아요.
0: 네.
1: 저희는 어렸을 때는 바다보다 무조건 대관령.

0: 계곡.
1: 어.
0: 어렸을 때는 무조건 여름에는
1: 막 수박 싸가지고 가잖아요.
0: 아유, 바리바리 싸들고 어. 아버지 회사 지인 직원들 해갖고 한 다 모이면 한 20명이 돼요.
1: 어, 대박.
0: 텐트 각자 쳐두고 모여서 놀고 모여서 고기도 꿔먹고 그랬던 기억이 어. 너무 좋아서 계곡이 좋아요.
1: 이제 합숙맛선에 또 한 분이 되시면 네. 또 한 분이 추가돼서 더 가셔야죠.
0: 나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불쑥불쑥 나오네요.
1: 왜냐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0: 알겠습니다. 어, 합숙맛선 얘기 나올 때마다 어, 네. 내가 자꾸 말이 헛나오는 것 같아요.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1: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사회초년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실 전 학생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어요.
1: 야야야!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어, 진짜 설레더라, 그치?
0: 우리 내일이 기말고사 한 거 잊었니? 조용히 좀 해줘.
1: 참나. 아니, 지가 뭐 전교 1등이야 뭐야. 어이가 없네.
0: 학교에서도 공부에만 열중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군대에 갔을 때도
1: 야 이인권 이거 몰래 먹고 오자.
0: 지금 자는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난 잘게. 일탈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날 일을 만들지 않고 규칙대로 생활하는 성향의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첫 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기업이요.
1: 아유 우리 인건이 아주 기특하다 기특해. 앞으로 회사에서 선배들한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0: 네 아빠 저 진짜 열심히 해서 회사 잘 다닐 거예요. 선배들한테도 이쁨 받을게요. 근데요 입사한 지 이제 막 2주가 됐는데 아직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이다 보니 직장 상사분들한테도 처음부터 잘 보이고 싶은데요. 어디서 듣기로는 심사원은 인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1: 좋은 아침.
0: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1: 아유 인건 씨는 되게 빨리 출근했나 봐.
0: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선배들한테 예쁨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사회 초년생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한 지 이제 2주가 된 신입사원이 선배들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달라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네. 승혜 씨는 어쨌든 지금은 코미디언 선배로서
1: 네네.
0: 또 직장이든 사회생활 선배로서 후배에게 우리 사연자에게 네.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초년생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다 팁을 줄 만한 건 없어요?
1: 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너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뭐 신인이고 하면 긴장도 되고.
0: 아 쉽지 않죠.
1: 이거 원고 절대 치우지 마.
0: 네.
1: 치운 거예요 제가.
0: 아, 어, 예. 그 어떻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거를 메모장에 좀 적어놔서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하라는 것만 딱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걸 청소해가지고 아, 그 쓰레기도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많이 혼났던 것 같은데.
1: 네, 그때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0: 근데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을 굳이 치우기까지 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깨끗해 보이고 싶은, 잘해 보이고 아. 싶은 그런 열정 있잖아요. 초반에는.
0: 그렇죠.
1: 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키는 거 위주에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0: 그리고 잊지 않게.
1: 네, 뭐 메모를
0: 하는 습관을.
1: 근데 또 이제 알죠. 뭐 핸드폰 메모장에다 하면은 뭐야 지금 뭐 핸드폰 하는 거야?
0: 아.
1: 이럴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아.
1: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0: 그때만이라도.
1: 네네.
0: 약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그렇죠. 뭐 안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주진 뭐 때려 재밌었다 뭐 이런 드라마를 계속 메모장에 써요. 막 어, 쟤 되게 열심히 하는 애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거 멀리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걸 걸리면 안 되는 거지.
0: 그렇죠. 어.
1: 버렸는데요.
0: 어, 승혜 씨의 조언 이것도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쪽 개그맨 쪽이니까 회사를 네. 다닌 입장에서 뭐 어떤 거를 좀 해야 돼요? 인사를 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0: 인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거. 애매하게 하는 것도 평이 안 좋게 돌아요.
1: 어, 어떻게?
0: 막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0: 고개만 살짝 하고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아 맞아 맞아.
0: 그러지 말고 할 거면은 90도로 그냥 사람 가리지 말고 누가 됐든 다 숙여라. 권지용 씨도 무대 가면은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네. 사회 초년생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권지용 씨처럼 이렇게 합장에 하면 90도 하면 안 되죠.
0: 그거는 버렸는데요. 이거보다 더 대참사예요.
1: 아, 진짜로?
0: 그거는 하면 안 되고 허리를 제대로 숙여라. 요 팁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1: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다 무조건
0: 가리지 말고.
1: 네네.
0: 자,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2: 차렷 열중시엇 님께서 8년차 직업군인입니다. 요즘 신입들에게는 특출나게 센스 있는 것들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본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입이라고 겁먹고 숨지 말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서서 할 일을 찾아보세요. 또 모르는 게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요.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선배들 눈에도 자연스럽게 띄게 되고 예쁨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2: 기본에만 좀 충실해도 기본 이상이다.
0: 그리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 열정을 보여주는 거는
2: 그쵸.
0: 선배 입장에서 그 후배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열정은 보이되 막 함부로 치우면 안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근데 예전에 그 김혜선 씨 있잖아요.
0: 네네.
2: 예, 점핑 하고 계시는.
0: 네네, 저 알아요.
2: 근데 그 선배는 워낙 깨끗하게 잘 치워요. 원래 성격이 꼼꼼해, 청소하는 걸 잘해.
0: 네.
2: 그래서 의자가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하기 전에 자기가 의자를 들어서 올려줘요. 그러니까 선배들 와 정말 일 잘한다. 이게 소문이 나요.
0: 할 거면 확실하게.
2: 확실해. 그분처럼 확실하게 해라. 네네.
0: 좋습니다. 1318님. 저는 직장인으로 12년이라고 현재는 애들 보는 육아대디입니다. 선배들에게 이쁨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맛집 숙지.
2: 오.
0: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점심시간인 거 아시죠? SNS로 회사 근처 맛집을 미리 검색해둔 후 선배들이랑 같이 가서 점심을 맛나게 먹어보세요. 매일 메뉴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맛집 덕분에 이쁨 받는 후배가 될 겁니다.
2: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요.
2: 이렇게 점심 고르기도 되게 어렵다면서요.
0: 쉽지 않아요.
2: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취향을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선배들이 가는 데를 좀 따라가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좀 결정권을 내는 거 어떨까요?
0: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많은 곳들을 숙지하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전 굉장한 가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와 여기 목동 근처면 먹을 것도 지금 여기 엄청 많잖아요. 근처에.
0: 네.
2: 근데 이제 인근 씨한테 그때 물어봤는데 딱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0: 제가 왜 회사에서 사랑 못 받는지 알았죠. 그러다 보면 밥을 안 사줘요. 밥 먹자고도 안 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2: 어머머머.
0: 그래서 맛집 많이 알고 어디 한번 추천해보고 이런 자세들이
2: 예를 들면은 너무 이제 같은 데만 가니까
0: 맞아요.
2: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맛집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때로는 새로운 분위기 이것도 선배들도 좋아하거든요. 가끔씩은 그런 것들도 알면은 무조건 좋다.
2: 네.
0: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2: 3972님께서 바른말만 해야 하는 로스쿨 대학원생입니다. 20대 후반이면 완전 MZ 신입사원이잖아요. 이럴 때 부장님과는 멀어질 수 있지만 바로 윗선배들과는 한순간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 잡을 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오늘 부모님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버릇없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갑자기 약속을 잡은 건 부장님이고 오히려 부모님과 밥 먹는 효자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 선배들이 사연자님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더 잘해줄 겁니다. 회식 거절 멘트는 너무 단호하진 않도록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겠죠. 저는 오늘 부모님께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0: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2: 네.
0: 야 회식을 이렇게 부장님 부르는 걸 빠지는 방법부터 생각을 한다?
2: 네.
0: 요거는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2: 부장님 정도면 되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럼요. 회사 내에서 바른 말만 해야 하는 로스쿨 대학원생. 허허.
2: 근데 이건. 아니 제가 뭐 들었긴 했는데 요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0: 아 근데 요즘은 뭐 회식이 무조건 필참 이런 분위기는 좀 바뀌기는 했어요.
2: 진짜요?
0: 그래서

0: 아, 저는 오늘 뭐 일이 있습니다 이러고 안 가고.
1: 인군 씨는 이거 고르는 거 아니야?
0: 아, 바른 말만 하는 로스쿨 네. 대학원생이요?
1: 네네.
0: 아, 저는 우선은 다른 두 분 중에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자, 저와 승혜 씨는요 고민을 조금 더 해볼게요. 3부로 돌아와서 저희 마음에 든 조언을 뽑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3: 아, 카페24.
2: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4: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면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인 웃돌다는 기준이 되는 수량이나 수준보다 상회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준어인데요. 주로 기온, 가격, 점수 등이 예상보다 높을 때 쓰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라는 방향을 떠올려서 위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맞춤법 원칙상 위와 아래의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으로 통일하여 적습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낮을 때는 밑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번 달 매출이 목표치를 밑돌았다처럼 부족하거나 낮은 상황에서 사용하지요. 정리하면 기준보다 높을 때는 웃돌다, 기준보다 낮을 때는 밑돌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선생님 사연에 재밌는 조언 해주셔서 추가 선물을 받아갈 분까지 정해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승혜 씨가 발표해 주시죠.
1: 네, 육아 대디이신 1318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왜 육아 대디님 선택한 거예요?
1: 일단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역시 점심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선택했고, 아 이렇게 말을 잘하려면 인군신처럼 뭐 이 주변에는 딱히 먹을 게 없다 이것보다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실패한 사례가 이 선배가 있잖아요. 10년 차 선배가 이거를 잘 못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 1318님은 이 조언을 꼭 새겨 들어서 네. 1318님의 조언을 새겨 들어서 우리 사연자분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 마음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1: 네.
0: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 메뉴 중요해요.
1: 중요해요. 취향도 중요해.
0: 맛집 많이 하는 건 권력이에요. 진짜. 큰 힘이고요. 자 이제는 사랑과 연애만 있으면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승혜 누님과 연애적 사고 시작해볼게요. 1036님이 보내주셨어요.
2: 연애한 지 3년 된 커플입니다. 저희는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저를 보고 반한 남자친구가
3: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2: 네? 아 저요? 헉 감사합니다. 핸드폰 주세요. 번호를 물어봤고 남자친구도 제 스타일이어서 서로 연애를 하게 됐죠. 둘이 성향도 정말 잘 맞았어요.
3: 승혜야 여기 봐봐. 네잎클로버 찾았어.
2: 어 진짜? 나는 인건이 주려고 강아지풀 주워왔는데.
3: 진짜? 너무 귀엽다. 고마워. 승혜 최고.
2: 서로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여행 스타일도 잘 맞아서 3년 연애하는 동안 여행도 꽤 많이 다녀왔는데요. 요즘 저한테만 권태기가 온 것 같습니다.
3: 승혜야 뭐해?
2: 나 지금 누워있어.
3: 왜? 힘들어? 너무 고생했지 오늘도. 내가 얼굴 보러 갈까?
2: 아니 아, 나 그냥 쉬고 싶네. 집에서 쉬자 둘 다. 예전처럼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도 사라지고 만나는 게 자꾸만 귀찮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는 여전히 똑같아요.
3: 승혜야 이 꽃 봐봐. 너 생각나서 찍었어. 진짜 예쁘지?
2: 예쁘네.
3: 이건 토끼 구름인데 승혜 같아서 찍었어. 귀엽지?
2: 토끼 같네. 지금도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늘 똑같이 사랑을 주고 있는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연애를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마음을 되돌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사연 보내주신 1036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랑 3년 연애한 지금 권태기가 찾아왔는데 이대로는 헤어지지 않고 극복을 해서 연애를 이어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1: 여기 그 남자분이 되게 느끼하게 나왔잖아요.
0: 네네.
1: 요톤이 합숙 맞선에 나온 톤이 똑같아요.
0: 에이 그건 아니다.
1: 대화 좀 해요.
0: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이게 모니터 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0: 그 정도였나?
1: 근데 네. 이 사연을 보니까 네. 여자분이 요렇게 달달하고 다정한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거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한결같은 거잖아요.
1: 그치. 이런 사람도 없어.
0: 정말 귀한 사람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빨리 이분에게 조언해드려서 이런 사람 놓치지 않게 우리가 이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1: 맞아요.
0: 자, 친구들 역시 연애적 사고 좀 보내주셨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2: 네. 익숙 편함 설렘님이 연애를 3년 하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하면 보통 3년 전으로 헤어졌는데요. 딱 한 번. 6년 동안 연애를 했던 경우를 생각해보니 서로 익숙한 곳 말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해서 극복했더라고요. 권태기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커지면서 생기게 되는 거라서 다시 설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어요. 평소 하지 않던 데이트 방식이나 옷차림, 스킨십 등을 통해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늘렸더니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도 평소와 다른 데이트로 권태기를 극복해보세요.
0: 저는 이런 비슷한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이 뭐 만나

0: 하다가도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네네. 뭔가 조금 어느 정도 극한 상황으로 데이트를 짜보래요.
1: 어어.
0: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진대요.
1: 아.
0: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챙겨주는 나를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1: 맞아 맞아.
0: 그렇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게 된더라고요.
1: 뭐 등산 같은 데를 가야 되나?
0: 등산도 조금 험난한 데로 가야지.
1: 뭐 북한산 이런 데를. 아니면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0: 혹시
1: 왜 이런 거만 호흡이 맞는 거야?
0: 에베레스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나팔이나 네팔까지 언제 가요?
1: 네팔 가는 것도 네. 험난한 그런 여정입니다.
0: 아 그럴 수는 있죠.
1: 네네.
0: 어쨌든 좀 익스트림한 상황으로 한번은
1: 한번 몰아갈 필요가 있다.
0: 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7198님. 7년 연애하면서 권태기 극복하고 결혼한 8년 차 부부입니다. 한번 느낀 권태감은 다시 사라지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설레서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3년 전 그 지하철, 첫 데이트 장소, 서로 정성껏 써줬던 손편지 등 추억의 장소나 물건들을 남자친구 없이 혼자서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스스로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느끼게 된다면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태기 때문에 헤어질까 고민했다가 결혼한 케이스니까 믿어보세요.
1: 괜찮다. 처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나 너무 무심해 하고 점점 안 만나면은 진짜 이러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그러면 헤어지고 나면 꼭 그렇다. 그 남자 내가 어떻게든 잘해볼 걸.
0: 그치, 내가 좋은 사람 놓쳤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남자분도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 예전이랑 다르네. 나는 똑같은데 오늘 리액션이나 반응들이 너무 차갑거나 몸이 건조하다 느끼면은 남자친구 역시 언제까지고 이거를
1: 하기가 어렵지.
0: 혼자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1: 맞아.
0: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좀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1: 아니면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
0: 나 지금 권태기라고?
1: 좀 너무 상처인가?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말하기 전에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변화를?
1: 변화를 혼자만의 변화도 한번 좀 도전해보고.
0: 그렇죠. 이 관계에 있어서 변한 건 사연자분 혼자니까. 사연자분 혼자서 해결해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1: 네네.
0: 생각이 드는 거죠.
1: 너와 나의 연결고리님께서 서로 많이 못 만나서 슬픈 1년차 장거리 커플입니다. 저는 두 분이 딱 둘이만 계속 만나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어쩌면 마주친 운명 같은 사이니까 둘이 같이 아는 지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또 다른 인연의 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의 인연을 엮어두면 절대 못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저도 남자친구랑 멀리 있어서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친해졌더니 신뢰감도 쌓이고 사이가 더 동독해지더라고요. 믿음이 커지면 애정도 커지는 법입니다. 둘만 만나지 말고 서로의 지인으로 인연을 이어가세요.
0: 그러니까 1대1 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인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1: 동반 데이트를
0: 그런 걸 한번 해봐라.
1: 해봐라.
0: 이거 괜찮지 않아요? 동반 데이트?
1: 전 동반 데이트를 안 해봤는데.
0: 아, 안 해봤어요?
1: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0: 그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기. 믿을 만한 게스트라고 한 명밖에 없는데.
1: 제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만나본 적이 있는데 동반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없네요.
0: 아니 전 친구들은 자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어느 정도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친구들은 또 결혼한 아예 부부랑 가던 그렇게 해서 막 2대2로 막 캠핑도 가고
1: 아 진짜로?
0: 뭐 근교로 여행도 가고 뭐 제주를 가던 그런 식으로 하면서
1: 재밌긴 재밌겠다.
0: 헤어진 커플을 못 봤어요.
1: 그러니까
0: 오히려 다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의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못 봤던 모습들도 내가 보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애정이 피어나지 않을까?
1: 그렇긴 그러네요.
0: 생각이 드는 거죠.
1: 네.
0: 멀리멀리님 연애 6년차 커플입니다. 저도 권태기가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해외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솔직히 출장이 길어서 서로 못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멋진 곳에서 즐길 때 여자친구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평소보다 더 자주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했더니

0: 권태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분 조금 떨어져 있어 보세요. 소중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1: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또 마음이 진짜 그렇게 식을까 봐.
0: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표현이 진짜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곁에 없어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말도
1: 맞아.
0: 맞는 말이고.
1: 근데 한 지금 3년 정도 사귀었으니까 네. 한번 조금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도 괜찮을까?
0: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네.
0: 자, 지금까지 총 네 분의 조언을 만나봤고요. 저와 승혜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마음 사로잡은 조언을 뽑아볼게요.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듣고 올게요.

0: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듣고 왔습니다. 저와 승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 누굴까요?
1: 네, 연애를 3년 하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사람이신 익숙 편한 설레임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익숙

0: 불편한 설렘님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1: 일단은 제일 사연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이게 새로운 곳을 하면 또 이 사람의 새로운 면을 좀 보지 않을까. 네.
0: 그리고 저도 같이 뭔가를 새로운 걸 해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익숙 편한 설렘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물 하나 추가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이콘의 취향저격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0: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3: Walk it, walk it 안전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9: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승혜 씨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10: 네. 일단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코너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9: 어떤?
10: 맞선 코너. 이렇게 아니면 맞선 리뷰 코너 뭐 이런 거 하나 좀 앞부분에 살짝 있었으면 좋겠네요.
9: 네. 얼마나 또 두들겨 마실지 벌써부터.
10: 무슨 소리예요. 항상 저는 이제 다 칭찬만 하고 있었잖아요.
9: 오늘 와서 늦게 하다고 막 몇 번.
10: 생각보다 적극적인 남자였다. 아. 우리가 알고 있던 남자랑 다르구나.
9: 아, 맞네.
10: 이번에 진짜로 어떻게든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도 봐야 되는 거지.
9: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목요일마다 하니까 예, 지켜봐 주시고요.
10: 네네.
9: 조금씩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왕 나온 거 분량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10: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9: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해야지. 이미 다 찍은 건데. 자, 좋아, 승혜 씨는 끝곡으로 핑클의 영원한 사랑
10: 예?
9: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10: 어메이징
9: 아이 러브 유
10: 소머칭.
9: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침에 허둥지둥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쫓기는 느낌이 들죠. 아, 오늘은 휴가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더 피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거를 기분 일치 효과라고 한대요. 기분 좋을 때는 대화도 유쾌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일적으로도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만 기분 나쁠 때는 회의하다가도 부정적인 표현만 더 크게 들리고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도 에너지가 더 딸리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일 텐데 심리학에도 기분 일치 효과 이런 말도 딱 있다고 하잖아요. 아침 텐션을 기분 좋게 업 시켜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침 기분 끌어올리는 데는 철파에 만한 라디오가 없다는 거 이제 우리 집 강아지도 알지 않나요? 우리 집 강아지도 알아. 우리 도독사 형 김영철의 공정 파워 FM. 저는 형 김영철입니다. 제와 페이 and the wonder girls.

원더걸스 I feel you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도 김영철의 파워 FM 활기차게 시작해 보았네요. 김은유님이 아 이름이 은유 너무 이쁘다. 어 형 동생 이름은 혹시 비유? Sorry 은유. 은유씨가 철없디 강아지 소리에 저희 집 반려견들 몽이 보리가 밥 먹다 말고 같이 지내요. 팡팡 앙앙 앙앙 얘네들도 철없디 목소리 들어서 기분이 어 권진영씨 집에 놀러가면 이제 미남이 미남 앙 이렇게 하면 진짜 개들이 다 쳐다봐요. 뭔가 우리 쪽 사운드 같긴 한데 이상하게 촐랑대고 그러니까 아 우리 보리랑 몽이가 같이 소리 질렀다는 거 공감 공감. 어 우리 조혜련님 조혜련님이 저도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없디 라디오 들으면서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있잖아 있잖아 라고 안 했어요. 그냥 있어요 라고 했어요. 기분 업 준비 완료 하셨네요. 여러분 아침의 기분 아침에 텐션이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아, 기분일치 효과. 아, 이 아침 철파임 듣다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업되고 머리도 가벼워질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기분 그대로 쫙 이어질 거고요. 내 기분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자 청취율 조사 특집 주간에 왔습니다. 이번 주도 이어갈 텐데 제목을 살짝 바꿔서 가볼까요? 마 백성에게 고하노니 철파임을 외치어라 주간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제목 괜찮죠? 리클라이너 소파, 매트리스, 진공 쌀통, 엔진 오일, 헤어드라이기, 철파엠 한정판 북커버,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선물은 계속 퍼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문자 사연 내는 소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자 그리고 노노랜드 사연에 소개되면 185만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까지 쏴드립니다. 자 우리도 달려볼까요? 어떻게? 샵 1077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리아는 무료 쭉쭉쭉 달려주시고요. 자 월요일 4부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김하영씨 박지현씨와 월요일의 도파민 스토리 만나볼게요. 고릴라 켜놨습니다. 자 고릴라 그리고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8675번님이 철합뒤 구미는 잘 다녀가셨나요? 저 식당에서 인사한 철거루예요. 원래 말이 엄청 많은 철...

0: 평가론데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못해서 아쉬워요. 크크크.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8675번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기억나죠? 그 영덕 대게집에 갔는데 철가루인 거예요. 빵야빵야 신청을 하셨던 한지연 씨.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순간 기억 못하고 그때 이제 막그 실험관 아기 막그산 어어 나 기억나. 그래서 7분 시도 그때 어어 그래서 임신까지 하셨다고 그 좋은 결과 주셔가지고 뭉클했던. 아 우리 8675번님 사연 주시고 내용이 기억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젓가락도 우리 샤이 젓가락도 특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 가나 아는 척 꼭꼭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이죠. 워낙에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부터 2시간은 전화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7: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9: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8: 제주항공
9: 짐.
10: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1: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12: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11: 콜콜! 완전 콜!
1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10: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1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10: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11: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1: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10: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11: 공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1: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활력 V파워,
10: 예쁘게 나이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11: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10: 국민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세트,
11: 편안한 휴식 휴...

0: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상담소 낮은고에서 만나요.

5415호 기득지마 남주 대상포지.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운 날 외출할 때는 미리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아두고 폭염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무더위 쉼터가 주민센터나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 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는데요.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무더위 쉼터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안전24 홈페이지인데요. 안전지도 메뉴에서 시설 정보를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이거나 이동할 때는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 긴급 재난 문자 설정은 물론 긴급 신고와 무더위 쉼터 등 다양한 재난안전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외 작업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자고요. 무더위에 시원한 냉면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냉면은 살찌기 쉬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냉면의 종류에 따라 500에서 700kcal 정도인데요. 열량보다 더 주의해야 할 건 탄수화물과 나트륨입니다. 메밀 함량이 낮은 냉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을 수 있고요. 육수에도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냉면을 먹을 때는 그대로 국물은 남기시고요. 삶은 달걀이나 편육을 곁들여서 단백질도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맞아요. 냉면에 탄수화물, 나트륨 특히. 삼계탕에 나트륨이 하루 1일 권장량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삼계탕 먹으면. 그래서 국물을 우리가 조금씩 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여름에. 우리도 물도 마셔야 되고 맛있게 많잖아요. 자, 제가 기둑지마 소개한 5415번님. 철업디, 저는 강원도 동해에 삽니다. 이곳은 여름마다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이번에 제가 해수욕장 주차 요금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출근인데 더위 걱정, 그리고 어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저 혼자 아줌마라 또 걱정이네요. 잘할 수 있겠죠? 아, 인생은 기세 당당 아시죠? 주룩 들지 마시고, 아, 기죽지마. 기죽는 모습 또 상상하니까 또 갑자기 화가 확 나네. 물도 좀 챙겨 가시고, 부채 같은 것도 좀 챙겨, 선풍기 같은 거 다 챙겨 두셨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더운 데지 일하기 때문에 땀 중간중간 손수건 같은 거 땀 닦고 그렇게 하세요. 혼자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중간에 동생들한테 물 한 잔 줄까? 이렇게 선풍기 두 개 내대 나눌까? 이렇게. 말도 많이 걸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 남주님이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 싶었는데 어제 대상포진 판정을 받고 약 받아왔습니다. 근데 진통제 먹으면 조금 낫고 약 기운 떨어지면 또 너무 아프고 그래도 철파인 들이니 기분 좋아집니다. 남주님 21년도인가 저 코로나 딱 전에 걸렸잖아요. 다행히 그 다음날 어떻게 발견했죠. 난 막 조깅하다가 무릎이 너무 시큼시큼해서 모지에서 피부과 갔더니 탁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빨리 약 먹고 일주일 정도 약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먹고 좀 시간 지나고 대상포진 그거 주사 한번 맞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오는 7월달 이때 좀 조심.

0: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너무 걱정 마. 대상포진 선배가 있잖아. 연애 대상 말고 대상포진. 자,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를 드리고요. 자, 7시 17분 38초 지나가고 있는데 배재덕님이 철업디 대구 너무 더워요. 아침부터 진짜 더워요. 철업디와 철가루도 모두 건강하셔서 저 어제 구미 강연하고 동대구 와서 택시 저기 기차 타고 있는데 대구 와 진짜 뜨끈뜨끈하네. 저는 날씨 어떨지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연결이 좀 전에 됐었죠?
1: 네?
0: 피곤하네 할 때서 웃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리 백혜영 리포터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아니었군요.
1: 뜨끈뜨끈하네.
0: 오늘도 뜨끈. 날씨 궁금하네.
1: 네, 어제 서울은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다 첫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3도, 부산 31도, 대구 강릉 36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데요. 물을 자주 섭취하셔야겠고요. 습도가 높은 만큼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하루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홍경민 가져가 노래 듣고 빵야빵야 들어봐.

0: 아침에는 첫 가루들의 생생한 경제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오늘 도전할 첫 가루는 문은지님입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색소폰 동호회에서 활동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우리 동호회가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출전을 해요. 어머니랑 같이 나가서 더 떨리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뛰고 응원해 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지님.
1: 네, 안녕하세요.
0: 철학대. 우리 철가루 문은지님 오늘 장윤정 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1: 여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0: 보너스 선물 하나 획득하면서 은진 굿모닝.
1: 안녕하십니까.
0: 아니 이제 시어머니랑 색소폰 대회를 나간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1: 아 이번 주 토요일 예선을 치르고 일요일날 본선합니다.
0: 예선을 치르는데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통과.

0: 해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할 겁니다.
1: 아, 어, 야, 이 자신감. 우리 아까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 쭉쭉 하지만 인생은 또 기세거든요.
0: 아, 맞아요.
1: 그럼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아까 시어머님이랑 취미를 공유하게 된 거예요?
0: 아, 저희가 5년 전에 어머니 계신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경북 영덕으로.
1: 어, 경북 영덕.
0: 제가, 네, 네, 제가 이제 적응 못할까봐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주시고.
1: 어.
0: 원래 색소폰을 먼저 하고 계셨는데.
1: 어머님이 선배네.
0: 네, 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1: 아, 근데 지금 어머님이 적응 못하실까봐 막 데리고 다니고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0: 네네. 네, 네.
1: 뭐, 어쨌든 그래도 시어머님이랑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맞죠?
0: 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1: 오. 아니, 저기, 아까 근데 이랬잖아요.
0: 네.
1: 아니 어머님이랑 같이 나가서 덜 떨리고 의미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가서 더 떨리고 어머니랑 나가니까 더 떨려요? 왜 더 떨려?
0: 네. 아, 상 하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랑 같이 또 언제 나간다고 제가 그래서 반드시 본선을 가가지고 상 하나 타올 겁니다.
1: 오. 아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 며느리라고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은진아 해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0: 아, 은진아 해요 어머니가.
1: 진짜 그러니까 은진아 하면 어떻게 어머님 하고 뭐라고 해요?
0: 아. 네, 저도 엄마.
1: 그렇지. 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막 호칭도 그렇고 잘 지내는 거 보면 약간 시아버지도 쪽에서 그렇고 또 남편 쪽에서 약간 좀 질투가 더 있지 않아요?
0: 아, 이게 저희 가게가 조금 바쁜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항상 바쁠 때 그렇게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자꾸 어딜 가가지고 또 어디 가냐고.
1: 약간 그지 또 너무
0: 잘 이게
1: 너무 못 지내도.
0: 네.
1: 그런데 또 너무 잘 지내면 계속 어디가 둘이 어디가. 은진님에게 시어머님 어떤 존재예요?
0: 아, 어머니는 든든한 저의 내 편이자 저의 백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난 아까 그 딱 벌써 네. 그림이 그려졌어. 이사 왔는데 우리 며느리 적응 못할까 봐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좋아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 위해서니까 전화해주셨는데 햄버거 세트 기본으로 드리고 3개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을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0: 네.
1: 갑니다. 밤하늘에 피는 꽃 화약과 금속을 이용해 형형색서 불꽃을 내는 거.
0: 불꽃?
1: 어 불꽃 땡땡. 불꽃 뭐?
0: 폭주? 패스.
1: 패스. 속담 땡땡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0: 칭찬.
1: 공통점 기생충 괴물 살인의 추억을 만든 감독
0: 봉준호 감독.
1: 연상 퀴즈 샤워 변기 비누하면 생각나는 장소는
0: 화장실.
1: 산수 퀴즈 개미 다리 수 더하기 달팽이 다리 개수는
0: 6개.
1: 그렇지 해서 8만 원 받게 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까 화약과 금속을 이용해 불꽃을 내는 거 불꽃놀이 가정답이었고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찰가루 퀴즈 요거 은진 씨는 맞추지 마세요.
0: 네.
1: 공부하러 가는 곳이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 맞네요. 과거엔 서당이었었고 요즘엔 초, 중, 고 대로 나뉘는 이곳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은 백상소고요. 끝으로 우리 시어머니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0: 네. 사랑하는 윤유자 여사님 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라 지지와 응원해 주시고 바쁜 엄마 대신해서 다미시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든든한 백인 우리 어머니 앞으로도 건강히 저랑 오래오래 같이 색소폰 불러요. 그리고 귀여운 질투하시는 우리 엄봉동 여사님 제가 두 여사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 다 듣고 계시겠죠?
0: 네.
1: 좋아요 좋아요. 은진 씨 오늘 토요일날 어우 떨린다. 잘 하시고 좋은 경기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

0: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0: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텐션 끌어 올려!
2: Let's go!
1: Let's go!

매직 타임. 오늘은 김경태님의 사연입니다. 철업디의 매직 핸들어 선물 뽑기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얼마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자, 매직 핸드 아주 나이스. 매직 핸드 매직 핸드 매직 핸드 아주 나이스. 오늘 뽑았더니 어머나 기름성 100개. 경태야, 오늘 김경태 씨의 사연은요. 아, 날씨가 더워서 정신을 더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위생 장갑을 꺼낸다고 오른손에 침을 살짝 묻히고는 왼손으로 나도 지금 흉내 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에 침을 묻히고는 왼손으로 꺼내면서 아씨 왜 이렇게 안 꺼내지지 생각하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는 카드를 챙기지 않고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리니 몸이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봐 신청합니다. 아 경태님 이런 순간이 진짜 있죠. 아 요즘에 그 저도 짤 영상으로 본 건데 미국 쪽 영상이긴 한데 아내분이 주유소 기름 넣고 나왔는데 남편이 전화 오잖아요. Hello 어디야? 아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지금 나가는 길 누구랑 있었어? 자기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아, 누구랑 있었냐고. 오 마이 갓 남편을 했었는데 남편을 놔두고 온 거야. 아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내가 어찌나 웃겼던지. 철없는 공감 문자 주제가 어머 내 정신이야. 정말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진짜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철가루들이 가장 크게 정신 못 차렸던 순간 허당미 넘친 실수들 받을게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료 무료. 첫 번째 드롭송 개인적으로 개그우먼 정선희 선배님의 주제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이 나갔었나봐 송바이 승기 리

오늘 사람성 주제. 어머, 내 정신이야. 제 정신줄을 바짝 진짜 차려야 되는데 놓을 때가 있죠. 진짜 자괴감 빠져들고 막 어떡해 뭐 눈물도 나오고. 우리 이진수님이 세탁을 누른다는 게 통세척 눌렀나 봐요. 70도 온수로 돌아가서 아이 교복 흰 옷들이 강아지 옷처럼 발은 줄었어요. 유유유. 아 진짜 옷 바디로 줄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나 니트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와 진짜 막 그 S사이즈로 그러니까 진짜 늘리고 안 되더라고. 늘려도 거의 이제 미디움처럼 돼도 안 되더라고.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 이 교복도 흰 옷들 새로 샀지 뭐. 그치. 5169번이 퇴사했는데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건 가지러 왔다고 했던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회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도 당황. 아휴. 이게 여러분 습관. 아 이게 무섭습니다. 몸의 기억이 그죠. 정윤자님은 저요 마트에서 실컷 계산하고 물건은 두고 카드랑 영수증만 받아서 집에 왔네요. 아 그래도 이거 카드 없었을 때보다 좀 차라리 낫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 뭐 계산은 했고. 아 그래서 물건 가지러 떠가고. 아 다 놔두고 뭐 경험도 많네. 6281 원래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출근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랑 같이 출근한 적 있어요. 아빠! 하는 소리에 아 깜짝 놀랐네. 어떻게 했어? 회사 출근했으니까 잠시만요 애 저기 등원 좀 시키고 올게요 뭐 했었어야지 뭐 어떡해. 아, 최보미님 빨래 바구니 맨 위에 휴대폰을 넣어서 들고 가서 세탁기 앞에 가서 그대로 쏟아 부었어요. 후, 덕분에 휴대폰도 아주 깨끗하게 빨아졌어요. 아 진짜 세다. 빨래 쪽에 에피소드가 많네 오늘. 박채희님은 애기 소아과 데리고 간다고 예약해놨는데 병원 복잡하니까 아기는 맡겨놓고 나만 얻는 갔다 와야지 생각 안 적 있어요. 포인트는 애기의 소아과인데. 아 진짜. 김혜정님 차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겁이 나는데 알고 보니 주유소에서 비를 놓고 마개 그걸 안 닫고 며칠 동안 다녔던 거예요. 다행히 다시 가보니 마개가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유유. 아이구나 세상에. 그리고 내가 이제 차 운전을 또 잘 아니까 기름을 셀프로 넣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 넣었던 적도 맞고 하지 않나요? 김 사장님 아이 어릴 때 놀이방 있는 고깃집을 가서 고기 실컷 먹고 하지마 아이 놔두고 부부끼리만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애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혼자 너무 오래 놓네. 나를 너무 방치하네. 백용기씨가 혈당 재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커피가 땡겨서 생각 없이 그냥 마셨어요. 오마이갓. 뭐 내일 재야지 뭐. 아이오아이 갑자기 신청합니다. 혈당을 재려는데 갑자기. 자 모두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자 오늘 문자 소개되면 오늘 다 백상인가요? 맞죠?

0: 라이브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9968번님이 웅준쌤은 최근에 깜빡깜빡했던 에피소드 있나요? 하셨는데
1: 네. 저도 그 얼마 전인데 좀 되긴 했는데 그 트럼펫 보면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 부는 그 마우스피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우스피스 따로 연습하려고 딴 데서 두고 이제 연주하러 가서 악기 케이스 열었는데 악기 본체만 있는 거예요.
0: 그럼 어떻게 그거 없으면 마우스 아까 피스?
1: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냥 부는 척만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팀으로 갔는데
0: 아니, 잠깐 부는 거 이렇게 립싱크처럼 할 때 있어요? 네.
1: 아 있죠.
0: 대박.
1: 네, 그냥 가볍게 이제 좀 연주한다. 하여튼 그 제가 좀 빠져도 되는.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네가 이제 두 개 다 불고 나는 부는 척만 하겠다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아 오케스트라 팀들은 가끔 악기 예를 들어 장비 떨어진 거나 막 바이올린 그 체가 없어지면
1: 네
0: 바이올린 체가 없어지면
1: 아 그 활은 안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잘 모르시니까 그치. 그냥 아 부는구나 열심히 부는구나.
0: 그렇지. 아 바이올린 아, 활은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1: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네. 네. 본체는 가지고 있으니까.
0: 그렇죠. 아 네. 9968번님 문자 고맙습니다. 백화점 상품 챙겨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모두 백상 들으면서 자 오늘도 클래식으로 한 주 열어볼까요?
1: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날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우중충한 날씨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와 마침 지금 뭐 전국적으로 날씨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좀 날씨 좀 꾸불꾸불하긴 해요.
1: 네
0: 이럴 때 우중충한 날씨 기분 관리 차분하게 클래식을 해볼까요?

0: 아예 우중충하게 정면으로 승부권에 공급하네요.
1: 네, 맞습니다.
0: 뭔가 나른해지면서 같이 네. 기분 나도 꿀꿀해지면서 오히려 네. 오히려 내 기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네, 프랑스 막가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네 1번입니다.
0: 선곡 이유는요?
1: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흐린 하늘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중충한 날씨엔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중충한 날씨도 낭만 있게 즐겨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0: 자, 이런 날씨가 또 약간의 센치함, 맞아요. 어떤 낭만, 그런 필을 느끼기에는 좋은 날씨일 수도 있죠. 네. 좀 더 들어볼까요?

0: 3758번님이
1: 어제 남편하고 싸워서 화내면서 출근 중이었는데 듣고 나니 제가 잘못한 부분도 생각나고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어요.
0: 음악이 이렇게 사람을 순간 또 바꾸기도 하네요. 네. 와, 우리 문선영님은요,
1: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나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선물 같은 곡이네요.
0: 선영씨 표현 너무 좋다. 지금 오늘은 약간 파란 하늘은 아니에요. 맑은 하늘은 아니고.
1: 지금은 파랍니다. 지금은 파란데 제가 아까 올 때는 약간 파라더라고요.
0: 아니요, 오늘 이 음악의 기분이요. 회색빛 하늘 아래라고 문선영씨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 약간 글루미, 글루미 뭔데 이런 느낌인데요. 월요일엔 클래식 사용법, 오늘 곡목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1: 우중충한 날씨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프랑스 음악가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네 1번입니다. 먼저 이 음악은 1890년에 작곡된 음악인데요. 무엇보다도 클래식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작품으로 여겨지는 음악 중 한 곡입니다.
0: 일단 듣기에도 신비롭고 독창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나요?
1: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박

0: 박자와 마디 줄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 맨 앞에 4분의 4박자 같은 박자가 써 있고 또 마디를 구분하기 위해 중간중간 마디 줄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근호시에 있는 악보엔 박자와 그 줄이 없습니다. 그냥 음표만 쭉 적혀져 있습니다.
1: 지금 보는 라디오 여러분 띄워놓긴 했습니다. 일단 뭐 봐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 또 설명을 드리니까 쭉 음표만 있네요, 그죠? 자, 사티가 이렇게 작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에릭 사티는 클래식 음악계를 통틀어 가장 괴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독특한 기행은 수없이 많은데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사티는 비 오는 날 소중한 우산이 젖을까봐 우산을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독특함은 음악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요. 사티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전해오던 음악의 규칙을 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악보 중간에 지시어로 뭐 매우 기름지게 뭐 치통을 앓는 것처럼 이런 글도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대표적인 음악이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호시엔네입니다.
1: 그러면 당대 음악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0: 네, 특히나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보수적인 프랑스 음악계에선 더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새로운 예술적 시야는 후배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 예술가들은 그를 따른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화가 피카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사티만의 음악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구 음악입니다.
1: 가구 음악이요?
0: 네.
1: 우리가 그 아는 뭐 소파, 테이블, 침대 이런 뭐 그런 가구?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티는 음악이 주인공이 돼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 집이나 카페 가구들처럼 분위기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BGM과 같은 개념인데요. 당시엔 굉장히 실험적인 방식이라 실패했지만 지금 카페에 BGM이 없는 건 상상이 안 되듯이 결국 시간이 흘러 현대음악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마무리하면 시대를 앞서 나간 음악 사티의 근호시엔으로 우리 철업디어 철거래들이 우중충한 날씨에도 낭만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정말 어울리는 음악이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복수 퀴즈 이어가 볼까요?
0: 오늘은 우중충한 날씨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에릭 사티의 근호시엔느 들어봤는데요. 음악이 주인공이 아니라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배경이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에릭 사티의 음악 철학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가구 음악, 2번 이불 음악.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불 음악이 더 좋기는 하네요.
1: 그렇게 하면 혼선을 빚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0: 네, 그거 개인적으로.
1: 네. 네. 다음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을 때 그런 클래식 네. 있을까요?
0: 아, 많죠. 그런 건 엄청 많습니다.
1: 백경수님이 웅준쌤 덕분에 클래식과 완전 거리가 먼 저도 클래식에 눈을 뜨고 매력에 푹 빠지게 됐어요. 이런 알찬 라디오 프로가 어디 있을까요?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유유. 버릴 게 하나 없죠. 그죠? DJ 오바까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고일라 무료. 지금까지 트럼펫 부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0: 상담 전화 1533 1566
1: 제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8: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9: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짱
12: 영감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금옥님이 1번 가구음악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특이한 감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평범을 거부하는 그런 느낌? 2639번입니다. 1번 가구음악. 가구음악을 들으니 우리 집 가구들 싹 다 바꿔야 할 것 뜰면 보이네요.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하나 바꾸면 또 다 바꿔야 돼요. 그 라인 맞춰야 되니까. 조효린이 9853님도 정답. 1부 첫 가로키 정답은 학교였죠. 2463번님이 정답 학교. 학교를 안 갔어. 다음 주면 아이들이 방학이라 학교를 안 가요. 유유. 나도 방학이 있었으면 이제 돌봄 어떡해. 박남희님도 학교. 학교 다녀도 그때가 좋았죠. 유유. 직장인은 오늘도 만원 지하철에서 밥 보내러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남희씨.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형님 하니까 목요일날 교복 입으니까 그나마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7528-1157님도 백화점 사부고 챙겨들고요. 선곡 표하기에 영철 분석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해줄 거 이름이에요.

0: 5분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언어 학습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잦은 노출로 강력한 기억력을 형성하게 되고 퀴즈와 챌린지를 통한 게임형 학습으로 매일 꾸준히 성장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1년이 모이면 365개의 문장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하루 5분 앱으로 언어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0: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본세.
1: 행, 행 스승, 再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火。
0: 신조어에 영단어가 섞인 경우 질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탐구심이 있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뉴스나 신문에서 새로운 단어를 보시고는 전화로 무슨 뜻인지 물어오시곤 한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젊은 축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10대 때 짱이니 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했고, 이런 유행어를 만들고 확산하던 세대로서 유행에 뒤처진 적 없는 유행어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 생기는 신조어를 따라가기가 급급하다. 얼마 전 다른 과 연구관님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들 혹시 극이라는 말 알아요? 20대의 아들을 두신 연구관님은 새로 생겨난 말에 밝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며 귀가 쫑긋해서 듣고는 정말 무릎을 쳤다. 대화하다가 한쪽에 기분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장난스레 야 너 극?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너 설마 그걸로 마음 상했니? 라는 뜻을 내포하는데 긁히다 라는 단어

단어를 줄여 쓴 표현이다. 내게 익숙한 이전 세대 신조어로는 스크래치나 마상, 마음의 상처와 이와 유사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극이란 표현을

여우철 본세 김영철 극 이 한마디로 웃음이 나올 때도 있지만 순간 더 긁혀서 확 마음 상할 때도 있지 않아? 아 이런 거 진짜 누가 맨 처음 만들어낸 건지 와 진짜 머리 좋다 머리 좋아.

18시엔 부렁삼시. 내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본세. 오늘은 조진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국립국어원 상담실 연구원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낸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입에 달고 살았던 짱이나 마성 같은 말도 옛날 어른들이 듣기에는 해괴한 신조어였겠죠. 요즘 젊은 후배들 대화를 듣고 있으면 외국어가 따로 없다 싶더라고요. 뒤처지기 싫어서 재빨리 검색을 해보는데 그 말을 직접 사용하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래된 말과 새로운 말들이 어우러지며 쓰이는 걸 보니 아, 말도 살아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신조어들이 진짜 많죠. 제가 사실 라디오를 이 시간에 사실 이 나이대를 하면서 우리 뭐 MZ들이 가끔 이제 뭐 문자를 주고 해서 알기도 하고 다행히도 스크래치를 썼던 세대고 마상도 알고도 있는데 요즘 진짜 긁히다 저도 이제 들었는데 가끔 저도 이제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거 있어요. 아니면 이제 눈치로 따라가는 거 있는데 제가 눈치로 했던 것 중에서는 우리 이런 뭐 철파의 철업송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신조 이런 얘기하다가 뭐 아니면 요즘 뭐 대화가 못 따라가는 경우 등등등 하다가 철업들이 킹받다 알아요? 바로 딱 보는데 킹받다? 그 한 19년 한 20년도 됐나 나 처음 들었을 때 킹받다 융숭한 대접을 받다 킹 왕 대접을 받다?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난 나중에 킹받다를 듣고 내가 킹받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진짜 막 유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왠지 긁히다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우리 지은 작가 84년생 나랑 이제 10살 차이 나는데 미먼 진짜 아니 아무 앞에 뭐가 없이 미먼 하니까 여러분 미먼 알아요? 미먼이 뭐야? 미세먼지 아이씨 진짜? 빛감은 뭐야? 비상깜빡이 운전을 안 하니까 근데 오늘 날씨 미먼 하면은 왠지 미세먼지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미먼 하면 아니 진짜 신조어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진짜 라디오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 제가 2026년 7월 13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많아서 좋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또 따라가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줄이지 마 뭐 혼도 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 아 오늘 주호진장님이 보내주신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요 책 구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미자님이 저는 복화충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벌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크크크. 아니 나 진짜 기억나. 복화충 버스카드 충전 고터 옛 성터 이름인가 고터가 뭐야 고속터미널 알아 사람 이름이야 아이라인 근데 어떻게 알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미자씨 백상 알아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면서 지장씨도 백상 챙겨드릴게요. 청취 조사 기간에는 소개되면 백상 1 플러스 1으로 드리니까 다양한 걸 철가루들과 함께 나눈 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 지금 제가 8시 7분 10초네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2852번님이 정블리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싶었던 신조어 있나요?
1: 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던 게 알잘 닦갈센.
0: 네. 와, 진짜 충격이었잖아요. 네.
1: 아, 그건 너무 줄였더라고요.
0: 줄이긴 했는데 뭘 줄인지 모르니까.
1: 미먼 이거는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알잘 닦갈센은 정말
0: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오, 네. 지금 이제 하니까 되는데 처음에 너무 놀랬잖아요.
1: 네, 처음에 진짜 놀랬죠.
0: 왜냐하면 우리가 2행시 3행시까지 하지 5행시 안 하잖아요. 우리 8665번님이 정글리 따봉.
1: 아, 따봉.
0: 기억나요?
1: 아, 네, 따봉.
0: 브라질 사람들은 길가다 오렌지를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따봉. 네.
1: 혹시 이것도 뭔가 줄임

0: 액션, 애티튜드.
1: 오, 닐리. 행동하는 거. B로 시작하는 비슷한 뜻인데.
0: B, 아, B로 하면.
1: 어, 이거 100%.
0: 그렇죠. Manner 네. 말고.
1: 그거 말고 그러면 아까 considerate 대신에 이거에 달려 있어.
0: It depends on you.
1: 오, 오케이. 오, 너무 잘 봤어요. It depends on.
0: 자, 누구에게 달린다 할 때 rely on you 또는 it depends on you를 많이 쓰는데.
1: 그렇죠. 그래서
0: 이거는 너 하는 거에 달려 있다. 너 하는 거에 달려 있다. 와, 어. It depends on you. It depends on you did. It depends on you.
1: 근데 you 전에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0: It depends on how you.
1: 아, 그거 핵심 단어. 행동하는 거.
0: 그게 B로 시작하는 거 뭐였지 아까? 행동, 행동.
1: 그 두 단어 합친다면 진짜 그 비동사하고 뭘 가지고 있다.
0: Behave. 아. Oh my god, 행동. 여러분 아까 제가 attitude인데 네. 한 번쯤 왜 더 어려운 걸 쓸까? attitude, 그죠? B-E-H-A-V-I-O-R. Behavior.
1: Behavior, attitude랑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간단한 거.
0: Behavior. 네,
1: behavior 말고
0: behave.
1: 근데 발음은 아니죠. 이 단어 알죠? 이 발음 퀴즈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발음 제대로 못하면 땡이에요. It depends on how you.
0: 그만 가르쳐요. 영철이 의기소침해 줄 수 있어. 네. 오늘 약간 어려운데 저는 피터가 준비한 그러면 오늘의 표현 제가 배워볼게요.
1: Okay. It depends on how you behave.
0: behavior 자꾸 혼자 네. behavior 혼자 네. 잘난 척하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영어도 겸손하셔야 돼요 옆에 선생님이 자꾸 behavior 하지 말라는데
1: 네. 저기까지 안 가도 돼요 I mean 그걸로 하려면 it depends on your behavior
0: 와, 오늘 좋은 단어 많이 나왔다 behave도 있지만 depends 네. 이 depends 그렇죠. depends on을 많이 쓰죠 네. 너 하기에 달려 있어
1: it depends on you 아니면 그냥 아주 간략하게 답을 제대로 안 주고 싶을 때 It depends. 이것도 진짜 약 올려.
0: 뒤 다 빼고 It depends.
1: 오늘 저녁에 같이 나올 거야? It depends.
0: It depends.
1: 뭐에 달려 있어? 뭐에 달려 있는지도 얘기 안 할
0: 그럼 이제 뭐에 달려 물어보면 이제 너가 하는 거에 달려 있어.
1: 그쵸,
0: It depends
1: 그러면,
0: on how you behave.
1: 네, 그 상대가 It depends on what?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0: Depends on 꼭 따라 붙죠, 그죠?
1: 네네네.
0: 그 전에 depends 스펠링은요?
1: D-E-P-E-N-D-S. Depends.
0: It depends on how you behave.
1: 네.
0: 피터 진짜 영국식 영어. 이땡땡님이 우리 해주신 영국식 표현. 너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너한테 달렸다는 거죠?
1: 그렇죠.
0: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1: It depends on how you behave.
0: 땡에 들어갈 단어 D로 시작하고요. S를 꼭 붙여주세요. Sharp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날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See you again next time.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8: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영단한 퀴즈. 너 하는 거 봐서 It depends on how you behave. 오늘 정답 depends. 김규리님이 D-E-P-E-N-D 그리고 S 붙여 depends. 엄마가 매번 저 하는 거 봐서 용돈을 올려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용돈을 올려받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알면서. 5243번님이 depends. 너 하는 거 봐서 사귀어 줄 거야. 라고 말해보고 싶은 솔로입니다. 유유. 이수민님도 depends. 철업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철파엔 크게 외치고 싶어요. 제발 전화 좀 와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022056으로 오늘도 온다면 여러분 철파엔 외쳐주세요. 모두 백상 챙겨드리고 노노랜드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스테이트랜드고 anywhere.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 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생활정보.
3: 요즘 아침밥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 속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의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오늘 노노랜드를 듣는 철가루들 모두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2: 허, 대박, 진짜요?
1: 당연히 뻥이야.
3: 시작부터 뻥 도파민 쫙.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연입니다.
3: 1058번님이 저 아침에 안 먹던 미숫가루 한 잔 들이켜오고 나왔는데 배가 꾸룩꾸룩 급 신호가 와서 식은땀 나요. 지금 지하철인데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배우 김아영 박지은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와 진짜 우리 1058번님 일단 이거 어떻게 돼 지각이고 뭐고 급 응 있잖아요.
2: 아, 그거 이거는 못 참죠.
3: 와, 난 진짜 이거 한 번씩 오면 막 미치잖아요.
2: 식은땀 막 미친 듯이 나고
3: 땀 나잖아요.
2: 이게 차 막히는 차 안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갓길이라도 되고 싶은
3: 경험은 있으신가 봐요.
2: 아니에요. 경험은 없고요. 그냥 그럴 것 같다.
3: 공감을 못 하는데 어쩜 이렇게
2: 생각.
3: 재현 씨는 이런 경험.
4: 저는 그래서 버스나 이런 거 잘 안 타요.
3: 아,
4: 장거리 이동할 때.
3: 아, 그렇지.
2: 아, 언제든지 차를 세울 수 있게.
4: 아.
3: 나는 졸음심사가 고속도로에 생기고 난 이후로 나는 이제 괜찮아요.
2: 맞아.
3: 난 옛날에는 고속 타면 물도 안 마셨어요.
2: 아,
3: 갑자기 소변 뭐... 마렸거나 갑자기 그러면 그래서 졸음심사가 있으니까
2: 너무 편해요.
3: 가다가 한 20분 정도 있으면 또 있고.
2: 네. 맞아요.
3: 마음이 편하잖아요.
2: 아, 맞아요. 진짜.
3: 아, 한중근님이 두 분 아직도 노노랜드 시작 전에 긴장하시나요? 이제는 긴장한다는 얘기를 했나요?
2: 아, 긴장하진 않고 이제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얘기하면서 열분을 토하죠.
3: 아, 이제 그렇죠. 이제 빠져들었죠. 빠져들었죠.
2: 네네.
3: 우리 뭐 어때요? 재현 씨는 긴장 안 하죠?
4: 뭐 긴장해요.
3: 긴장하네.
2: 그래요?
3: 네, 특히 노래 있을 때.
2: 노래 있을 때.
3: 거칠어잖아. 아, 나 노래 이거 어떡하지?
4: 아, 이게 음표 있으면 긴장해요.
3: 오늘 노래
4: 뻥이야, 뻥이야 이거 있었잖아요.
3: 뻥이야. 아, 근데 미국 아니에요?
4: 아, 미국 아니죠. 뻥.
3: 뻥이야. 네. 오늘 노래 있어요, 없어요? 오늘.
4: 없어요.
2: 다행이네. 네.
3: 이 진수님도 재현님, 마영님은 서로 직장 동료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두 분의 연기 합이 진짜 최고. 자, 그럼 오늘도 진수 씨, 중근 씨도 백화점 상품을 챙겨드리면서 오늘 문자 소개됩니다. 백상. 자,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를
2: 리스.
3: 오리아 신드라마로 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열연 기대해 봅니다.

0: 하면서 지현 씨 어떤 분이 사연 주셨죠?
1: 네, 오늘은 점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0: 점땡땡님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185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찐이야.
2: 찐이야.
0: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보내드리면서 찐 리얼 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오리오 아침 드라마 노드랜드 시작할까요?
2: 보자 보자, 어디 앉아 계시려나?
1: 저기 혹시 김하영 씨?
2: 아, 네. 아, 안녕하세요. 김하영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박지현입니다. 그 영철이 학교 선배요.
2: 아, 네. 저도 반가워요.
1: 아, 뭐 일단 앉아서 얘기할까요? 커피는 뭐 드실래요?
2: 아, 그럼 저는 아이스 라떼요.
1: 아, 네. 그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0: 하영 씨, 다 드셨으면 일어날까요?
1: 예? 아, 지금 커피 나온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0: 아, 그런가요? 아, 왜 자꾸 땀이 나지?
1: 아, 더워서 라떼를 그렇게 원샷 하신 거예요?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그럼 일단 일어나실까요?
1: 아, 저기 재현 씨. 아,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렇게 자꾸 일어나자고 하시는 거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전 아직 커피가 많이 남아서 다 마시고 알아서 일어날게요. 먼저 가세요.
0: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요. 그 반대입니다.
1: 네? 아, 반대?
0: 아, 예. 하영 씨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지금도 너무 떨려가지고 자꾸 땀도 나고 제가 일어나자고 하는 건 얼른 식사하러 가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하영 씨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요.
1: 어머.
0: 까똑. 하영 씨 잘 들어가셨나요?
2: 까똑.
1: 네, 이제 막 씻고 나왔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0: 아, 즐거우셨다니 제 마음이 놓이네요. 혹시 내일은 뭐 하세요?
1: 내일이요? 내일 뭐 별거 없긴 한데 아니 이렇게 바로? 아,
0: 네, 하영 씨만 괜찮으시면 저는 내일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집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0: 하영 씨 여기요.
1: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집 앞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0: 에이, 아, 저 박재현 한 번 말한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남자입니다. 근데 하영 씨 혹시 볼링 좋아하세요?
1: 아, 볼링이요? 아, 네 좋아하죠. 스트라이크 할 때 그 기분 짜릿하잖아요.
0: 저도 볼링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뭔가 통했네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볼링 치고 맥주 한잔 하시고 뭐 그럼 어때요?
1: 콜콜.
2: 어서 오세요. 스베스 볼링장입니다. 두 분이신가요?
0: 네, 두 명이요.
2: 맥주랑 안주도 하실 건가요?
0: 네, 생맥 두 잔에. 하영 씨, 안주는 뭐 여기 치킨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먹을 거 많네요.
2: 빨리 주문하세요.
0: 아,
1: 전 그럼 치킨.
2: 오케이, 땡큐. 저쪽으로 쭉 가세요.
1: 스트라이크.
0: 와, 하영 씨 이렇게 잘 치셨어요? 저 여자분이 이렇게 잘 치는 거 처음 봐요.
1: 아, 오늘따라 공이 잘 맞네요. 재현 씨랑 있어서 그런가?
0: 아, 제가 하영 씨한테 좋은 기운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저도 이 하영 씨의 기운을 받아 잘 치고 오겠습니다.
1: 파이팅! 소개팅에서 만난 우리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고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지요.
0: 자기 왔어? 뭐야? 우리 공주님 표정이 왜 그래?
1: 아니야.
0: 왜? 아 뭔데 그래?

0: 아니,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우리 팀 김부장.
1: 어. 어. 아, 그 자식 또 태클 걸어?
0: 어. 아까 회의 시간에 나만 쥐잡듯이 잡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김부장 의견에 동의 안 해줘서 그거 복수하는 것 같아. 아, 미움받는 기분. 너무 힘들다.
2: 김하영 씨! 자네 지금 몇 년차인데 일을 그 따위로밖에 못해? 어? 아니 자네가 신입이냐고! 어!
1: 하영아, 그냥 회사 그만둬.
0: 뭐? 아, 이렇게 갑자기?
1: 아, 일단 퇴직하고, 아, 김부장 보란 듯이 더 좋은 데로 이직하면 되지.
0: 아, 그러다 이직 안 되면.
1: 아, 그럼 나랑 결혼하면 되지.

0: 여보 나왔어.
1: 어구 어구 우리 자기 왔어.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얼른 손 씻고 와서 먹자.
0: 응? 아 회사 일도 힘든데 무슨 요리까지 했어. 아 그냥 사 먹자니까.
1: 아니야 퇴근하고 요리하는 게 내 낙인데 자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피곤이 싹 풀려.
0: 아 근데 그 김 부장은 요즘은 어때?
1: 자기야 진짜 좋은 소식 있다.
0: 어 뭔데?
1: 김 부장 오늘 다른 팀으로 발령났어.
0: 야 진짜 잘됐다. 그냥 알던 네가 쏙 빠진 것 같네.
1: 그치 그래서 나 지금 완전 해피해피.
0: 저 근데 하영아 내가 좀 미안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1: 응? 뭔데?
0: 자기도 알다시피 지금 인사철이잖아. 그래서 나도 지방으로 발령났어.
1: 어 뭐? 지방 발령?
0: 응 부산센터로 발령이 나버렸네.
1: 부산? 아 너무 먼데. 아 나도 회사 그만두고 따라갈 수도 없고.
0: 아, 맞아. 김 부장도 딴 팀 갔는데 자기가 그만둘 이유가 없지. 그냥 우리 당분간 주말 부부하면서 다시 연애하는 것처럼 살자. 한 2, 3년만 버티면 다시 서울로 불러주겠지 뭐.
1: 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주말마다 꼬박꼬박 올라와야 해.
0: 아 당연하지. 내가 하영이도 없는 거기에 주말에만 있을 이유가 뭐 전혀 없던걸?
1: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결혼 2년차 남편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둘은 아이 없이 평생 살자고 계획했기 때문에 남편의 지방 발령이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어요.
0: 여보 나왔어.
1: 남편은 매주 금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올라왔고 항상 현관문을 여는 동시에
0: 여보 나왔어
1: 라고 건네는 그 인사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말 부부로 산 지 또 2년쯤이 흘렀을 때였는데요. 어? 모르는 번호네? 스팸인가? 여보세요?
2: 저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 박재현님이 남편 되시죠?
1: 네 맞는데 왜요?
2: 저 박재현님이 그게 돌아가셨습니다.

0: 아,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1: 예, 하영아, 그만 울어.
0: 어, 어머니.
1: 안타라, 억장이 무너진다. 근데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정신 좀 차려보자. 어?
2: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하늘도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장례식 내내 비가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한 분이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울다 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은 마치 울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0: 소리를 애써 삼킨 채 눈물만 흘렸던걸요. 누굴까? 회사 사람일까? 어떤 지인이지?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길 한 번도 안 왔었네. 김하영, 너도 참 무심했다. 남편이 2년 동안 혼자 산 집에 와볼 생각도 못하고. 미안해 여보, 자기가 간 다음에야 내가 여길 와보네. 비밀번호도 알 수 없었기에 근처 도어락 업체에 연락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떡해, 나 너무 눈물 나. 우리 남편 냄새 나잖아. 여보. 그래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나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했던 그 사람답게 집안에는 먼지 한 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게 뭐지? 왜 칫솔이 두 개? 아, 그것도 핑크색이랑 하늘색? 어? 뭐야? 왜 여자 화장품이 이렇게 많지? 이건 뭐야? 여자 원피스 세 벌? 아, 이 명품 가방은 뭔데? 핑크색 모자는 이건 내 거 아닌데? 빨간 머리끈은 뭐지? 이 팔찌는 누구 거야? 설마? 여자 구두가 하나, 둘, 셋, 다섯 켤레?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활짝 웃고 있는 여자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는 장례식장에 와서 울었던 그 여자? 핸드폰 어디 갔지? 지연 씨 핸드폰 받은 거 있었는데. 전 그때까지 켜볼 생각도 못했던 남편의 핸드폰을 급하게 켰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내일 벌써 금요일이야.
2: 그러게. 그래도 우리 이번 주에 참 즐거웠다, 그치?
1: 맞아. 우리 이렇게 또 오라수 연차 내고 같이 여행 가자. 나 이번 일본 여행 너무 즐거웠어.
2: 그래, 다음에 또 가자. 그때는 마카오로 가볼까?
1: 너무 좋지. 아, 그리고 자기야, 금요일에 잊지 말고 우리 깨톡 지워. 알았지? 나도 남편 오기 전에 꼭 확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잊지 말고 체크해.
2: 오케이. 아무튼 우리 자기 성격 참 꼼꼼하다니까.
1: 당연하지. 그래야 우리 사이가 평생 가지. 사랑해. 재현 씨 주말 잘 보내고 만나.
2: 나도 사랑해.
0: 남편은 평일에는 그 여자, 주말에는 저에게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 여자 역시 주말에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갔던 거였고요.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저에게 빚까지 남겨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받았던 카드값과 대출, 사용 내역을 확인할수록 숨이 막혀왔어요. 그 여자에게 사준 명품 가방, 비싼 레스토랑, 해외여행 모두 그 여자를 위해 사용된 돈이었습니다. 이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됐지만 제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1: 와, 오늘도 뭐라 할 말이 없어지는 역대급 사연이죠.
3: 역대급, 제일 화났어요 진짜. 와. 간만에. 와.
1: 와, 아니 우리 이철주님이
3: 동정도 안 간다 재현아.
1: 아, 근데 재현이가 아니에요.
3: 아, 그러네.
1: 극중 인물이.
3: 오빠 미안해.
1: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될 것 같아. 동정도 안 간다 극중의 남자 주인공아. 아니, 왜냐면 연기 잘하고 맨날 혼나고 가니까.
3: 아, 맞아요.
1: 잘하더라 연기는 재현아. 현종우님이
3: 아우, 죽고 나서야 두 집살림이 발각되다니 이런 반전이.
1: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볼 생각도 안 했을 테고.
3: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슬기님은요.
2: 헐, 진짜 역대급 소름이네요. 남편 죽음 아니었으면 오랫동안 몰랐을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납니다.
3: 너무 화가 나요. 저 같았으면은 그 여자 남편 찾아갔어요.
1: 그렇죠, 그렇죠.
3: 한번 뒤집어엎어야죠.
1: 네, 진짜. 네.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우리 철주님, 종우님, 슬기님 위해서 또 우리 또 김나연님은
2: 와, 진짜 세네요.

0: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충격의 도가니탕.
1: 아니 이거는 좀 기억에 남을 만할 거네. 다음에 우리 역대급 사진 중에 뭐가 기억나죠 하면 그 주중 주말
2: 맞아요. 아 심지어 죽었어.
1: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서해남 씨가
2: 정말 분노가 역대급
1: 콸콸콸 이렇게 또 문자 주셨네요. 해남 나연 슬기 종우 철준 우리 작가들 백 과점 상품을 챙겨드릴게요. 문자 소개되면 다들 백상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집중 퀴즈 나가야죠.
2: 네, 집중. 재현이와 하영이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요? 1번 소개팅, 2번 캐스팅.
1: 아, 자 소개팅일까요? 캐스팅일까요? 자 문자 소개되신 모든 철가루들에게 백화점 상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9일날 무료. 광고 듣고 온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쭉쭉 소개해볼게요. 1850번님이
5: 소개팅, 저도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우리 남편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4: 그래요?
5: 이게 노노랜드 부작용들.
4: 아이디 사랑해님이
6: 1번 소개팅, 2번 재현이는 최악의 나쁜 놈으로 캐스팅 되셨습니다.
4: 네, 연기로 캐스팅이 된 거니까. 네. 자, 7605번님이
5: 소개팅이 미스 캐스팅이었네요. 어찌 저리 부지런들 하신지, 밖에 날도 뜨거운데 더 열나네.
4: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한 분들 있어. 주중 주말 어떻게 그렇게 할지 진짜.
5: 대단해.
4: 고한진이님이
6: 1번 소개팅 빨래게다가 오늘도 패대기.
4: 모두 백상 백화점 상품 챙겨드리고요. 자,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선곡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끝고 BMK 떠나버려 들으면서 두 분도 떠나버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끝인사 함께하면서 해줄게요. 오늘 하루
5: 오픈업
4: 주시 때는 치아랍 영철이랑
5: 하영이랑
6: 재현이는
4: 이제 샤이다. 샤이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존감만큼이나 요즘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데요. 덕분에 목표나 계획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하죠.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 싶은 것들은 뭐가 있으신가요? 점심 메뉴 끝내주게 고르기, 영양가 없는 말은 가볍게 넘기기, 이런 미션도 좋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이번 주는 물론 내 자신도 꽤 근사한 사람처럼 느껴질 테니까요.